0: 아니야.
1: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 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3: 용솔이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2: 그런게 어딨어?
0: 준, 기억나? 메탈버스에 부인된다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2: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4: 딤트라이던트, 캐틀린.
0: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힘.
4: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0: 알았다. 우리가 메탈브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2: 하지만 난!
0: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2: 딥파이트!
3: 준,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2: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조용히.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 스파이어, 달관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1: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그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1: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블루칸 깨놓!
1: 하오이!
0: 샷!
2: 브리즈심!
1: 최강의 날개! 어림없다!

0: 이번에 안 할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6: 그게...
7: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6: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7: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6: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7: 우리 어머니?
6: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7: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0: 혼나버렸네.
1: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2: 뭐지?
3: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4: 그만! 꽂혀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5: 진동 야만스러워. 목인당에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0: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5: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6: 부탁해.
7: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3: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4: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2: 잠시만요.
5: 전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3: 시끄럽다. 이걸로만 자유의 몸이시다.
2: 어디 가려고?
1: 고양이다.
3: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어, 쭈구리, 발광 옮겨주마.
2: 안 돼, 타이거!
8: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 데스터!
8: 이제 괜찮아.
1: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9: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8: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7: 저 녀석이!
3: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9: 고양이 때문이지?
1: 에드 아저씨 컷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8: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7: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4: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정권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3: 야생 호랑이.
8: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공인을 한 거야?
9: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4: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1: 안 돼, 그건.
10: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7: 추방?
1: 바이바이.
7: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5: 저쪽에 그릭스 파이어.
4: 알겠지?
9: 알겠다고요. 타이거는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4: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9: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7: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3: 스킬링 좀 부탁할게.
4: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3: 내가 먼저.
9: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5: 준.
8: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0: 안나,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 준? 괜찮아?
0: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1: 진짜?
11: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3: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고 와!
9: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3: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12: 이게 무슨 소리야?
13: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2: 어디 어디.
9: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2: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5: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1: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9: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9: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 친구?
9: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9: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0: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 소중한 친구지.
0: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 그건
0: 너랑 블레이어는 친구 아니야?
1: 뭐?
2: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3: 아니 있어 블레이어. 넌 왜 솔레이유에게?
2: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0: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4: 아, 알았어.
1: 조심히 가.
5: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주는 저의 소중한 친구죠.
7: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8: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9: 우리가 구해올까요?
10: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줄게.
7: 야 그건 안돼.
10: 농담이야 농담.
11: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7: 에휴 가지고 따라와.
11: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7: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1: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7: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1: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7: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1: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7: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1: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2: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3: 호랑이?
0: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2: 정말?
0: 타이건, 나와.
2: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1: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2: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라?
11: 잠깐, 어? 이걸 보라고.
2: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원의 같은 기술을 쓴 거야.
0: 아니야.
11: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2: 어? 엄마라고? 그게
0: 뭐야? 뭐야? 무서워서 그래?
9: 귀여운데?
7: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2: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한 내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랑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뜨거 뜨거.
10: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6: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5: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2: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한 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5: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6: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7: 징그럽다 블루캅.
5: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7: 네?
2: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5: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9: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5: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2: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5: 고마워 타이건.
9: 잠깐.
10: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4: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는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2: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꼴. 엄청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취.

0: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러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러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3: 어촌 계장 대표지.
2: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모르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3: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2: 이야, 돌담 있죠. 생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57년. 안 해본 게 없지.
2: 펭귄이시네요.
3: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2: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3: 토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귀가스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2: 예! 잘 듣겠습니다. 잘 있다.
3: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걸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2: 기려.
3: 이름 새끼.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볼게.
2: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더니.
3: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해낸 나더라. 이리 왔냐?
2: 응.
3: 일어나는 빨리.

0: 들레 가서 할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1: 아, 일어나. 일어나.
0: 빨리 일어나. 밥한 숟갈 먹으면 밭에 가.
1: 아, 동훈이 반일 둬야 돼요.
0: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 아, 정말요?
0: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1: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0: 아야, 앉아봐.
1: 앉았어.
0: 어, 진짜. 이거 봐라.
1: 우와.
0: 아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봐봐. 이렇게 늘어놨잖아.
1: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0: 그렇지, 이렇게 늘어놓은. 어.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1: 아, 나란히.
0: 어. 자, 이거 해봐.
1: 아, 쉽네. 하나 뽑고.
0: 빨리, 빨리, 빨리. 동작 봐라, 동작.
1: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0: 너하고 똑같다고?
1: 네.
0: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1: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0: 여보세요? 앵기나, 이 아들아! 일본에 봐라,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앉아? 화과거라, 화과.
1: 아, 이렇게?
0: 어.
1: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0: 와이! 빨리,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와! 예쁘게 놀아. 아이,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1: 아이, 예쁘게 놀아고?
0: 응.
1: 아, 이제 알았죠, 이렇게 한 게.
0: 엄청 잘한다.
1: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0: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1: 오!
0: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야.
0: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1: 오, 하나 배웠습니다.
0: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거지 코가 하나. 빨리 빨리 해라.
1: 야, 낭만 넘친다.
0: 아, 낭만 넘친다. 야, 옳지.
1: 낭만
0: 아이고, 착하다, 헌져라.
1: 낭만이 너무 많아.
0: 나를 도와줘야 된다, 헌져라. 이거지 왔으면 일을 도와주고 가야지.
1: 그래서? 어.
0: 뽑은 야, 꺾어버렸잖아, 꺾어버려.
1: 뽑았죠?
0: 이제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오,
0: 형,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1: 오!
0: 뭐, 구하면 왜 질러? 들고 가면.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아!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쪽파가지고.
0: 먹고 들렸지. 이거 들려가지고. 이거 들려가지고. 이거 들려가지고. 이거 할머니, 이거 못 들어가지고. 어, 뒤로야. 조심, 조심. 같이.
1: 예, 예.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엉덩이가 커서.
1: 아,
0: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는 살 좀 찌라. 너무 빼빼야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려. 수구랑 뚫려.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1: 우와.
0: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2: 어머 어머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2: 아니, 덜 아프게가 아니라
0: 바늘 말아 들면 바늘로 푹 찔러볼 거야.
2: 어, 왜 찔러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주고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2: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2: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2: 심장 고동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2: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2: 자, 이야 진수가 성창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우와. 그러면

0: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늘도 그냥 나와서 저기 라지로, 라지로.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1: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1: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1: 타임머신 깻.
0: 씨 없는 영어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1: 그래, 씨 없는 포도. 아,
0: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1: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1: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놓고 앉아.
1: 아, 왜? 앉아.
0: 네, 농신해.
1: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 이제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1: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1: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꺼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1: 아, 오늘 영미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1: 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너도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장원 찍었지. 오늘 하고 예쁘게 한정을 위해서 다녀야지.
1: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2: 네.
0: 자, 요리 아잡으라.
1: 어, 여기 할게.
0: 조심.
1: 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이고, 미용실 조나마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 의자 깎아 내놔 산다, 이.
2: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2: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2: 이거 야.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이다, 자연이.
2: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2: 가운 모자 벗고. 네.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2: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2: 아, 진짜요.
1: 진짜로?
2: 네.
1: 이야.
2: 미역 한지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0: 아이고, 머리도 구산통 찍었지. 구살이 뭔지 알아?
1: 몰라.
0: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1: 그니까 지금 나 그 성게 같아.
0: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2: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1: 네.
2: 위에만 몇 개 말아서.
1: 좋아요.
2: 위로 하게요.
0: 출세했다. 미장원은 다 말라줄 아니다, 뱅이.
2: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1: 아니, 잠깐만. 아니, 랩. 아니, 랩이 이거.
0: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1: 잠깐만, 이거 맞아?
0: 맞아, 맞아.
1: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0: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1: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0: 그냥 조금만 자르고.
2: 조금씩 다 드라이,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0: 네, 드라이.
1: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2: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1: 진짜로?
2: 응. 옛날에, 미스 뭐야? 제주.
0: 황천이.
1: 역시. 이야.
0: 들깨가루. 청하고. 그 옆에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지 하나 진짜 시기 냄새고.
2: 맞아.
1: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2: 네.
1: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2: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0: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1: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0: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2: 바닷물.
0: 바닷물 쫙 때리면 마사지.
2: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1: 언니 외국 가?
0: 어.
1: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0: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0: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받아.

0: 가족과.
1: 진짜?
0: 말도 안 되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살을 자.
1: 어, 진짜로?
0: 작업하러도 갔다 왔지. 나 일본 몇번 갔다 왔지.
1: 혼돈이 있을까?
0: 무슨 사이래?
1: 오! 맨날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0: 그거 하지 말아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1: 와, 겁나게 예뻐, 불어.
2: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1: 나도 됐다. 오! 이뻐, 이뻐. 오!
0: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척.
2: 마음에 들어요?
1: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0: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1: 잠깐만.
0: 여기 있네, 여기.
1: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기장님, 지금 이거 내가,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0: 그래, 알았어.
1: 자, 이거 입어.
0: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가 옷 입고 올게.
1: 알겠어요.
0: 여기 앉으래.
1: 아이고, 이쁘다.
0: 봐봐.
1: 이야, 멋있어.
0: 멋있어? 니도 멋있어.
3: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1: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3: 위치를.
1: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0: 대한민국 해녀다.
1: 야하! 대사관 나와.
3: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0: 웃자. 자, 하트할까?
1: 하트!
0: 쥐같이 푸대기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고 쳐.
1: 일어났을까?
0: 두둑고야, 이게 뭐야.
1: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아, 나 사랑해요.
0: 예! 하트!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1: 다음 편! 제가 일본에서 펜싸이를 개최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기관가 있으면 보세요.
5: 네.
6: 거절입니다, 거절.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치와!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제가 왜 여기 있죠?

0: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2: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5: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8: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9: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0: 의자가 동글동글해.
11: 이거 신기한데?
12: 뭐지? 여기 앉으면.
13: 신기하다.
14: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초속 45m 태풍을 견디는 집을 만들었어요. 170대라
6: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같은 데인데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7: 그러니까요. 산에 숨어 사는 네네. 그런 백만장자가 아닐까.
6: 아니면은 여기가 다 네. 우리 백만장자님 땅일 수도 오! 있죠. 네. 여기 무슨 텐트촌이?
7: 캠핑 의자랑 네네. 텐트도 막 다양하게 있고
6: 맞아요.
7: 캠핑장 같은데요?
6: 여기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네. 계신데
7: 다양하게
6: 캠핑 관련된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기도 네. 하고
7: 와 멍멍이
6: 어디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예.
7: 여기.
6: 여기 왜 귀여운.
7: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덩그러니?
6: 안녕.
7: 안녕.
6: 입에 뭐 묻었네.
7: 입에 왜 이렇게 묻었어?
6: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오늘 백만장자는 우리 강아지. 강아지인가요? 오늘 백만장자분이 우리 강아지의 주인이신가?
7: 어? 그니까.
6: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오늘의 백만장자.
5: 네.
6: 아, 이쪽으로 네.
8: 이쪽으로 주세요.
6: 오늘 이제 주인공을 저희가 드디어 찾았는데 텐트가 굉장히 큽니다. 텐트에서 뭐 지내시는 건 아니죠?
5: 네, 텐트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요.
6: 예.
5: 텐트와 함께 삽니다.
6: 아, 텐트와 함께.
5: 그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6: 아, 네. 예.
5: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킹덤 텐트 하고 제목을 땄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3,000평. 95%는 넘지 않나 싶습니다. 텐트 구조 설계를 시작을 했고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38년 동안 텐트포를 행사해온 텐트의 제왕 나재건입니다.
7: 나오실 때 이거를 들고 나오셨는데.
5: 아, 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6: 텐트 그 애라고 그러나요?
5: 네, 폴대입니다.
6: 텐트 봉.
8: 아.
5: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6: 어, 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얇아서 제가 손으로 세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들어가고. 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런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만드시나요?
5: 네, 이거를 펼치면
8: 네.
5: 이렇게 됩니다.
6: 아,
7: 낚싯대처럼
5: 네, 낚싯대
7: 늘어나네요.
5: 네. 네.
7: 아, 이걸로 이제 텐트를 또 만드시는 건가요?
5: 네, 네, 네.
6: 아, 그러면 이 폴대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텐트 자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5: 저희는 텐트도 다 만들고요.
6: 아, 텐트도?
5: 네.
6: 예.
5: 아웃도어 용품들도 만들고.
6: 아웃도어 네. 용품도.
7: 그러면은
5: 만듭니다.
7: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5: 네, 전부 제가 설계한 텐트들입니다. 네.
6: 근데 이곳이 지금 캠핑장인 거죠?
5: 상업적인 캠핑장은 아니고요.
6: 네네.
5: 에, 저희 개인 땅입니다. 네.
6: 여기 전부 다가요?
5: 네, 이제 여기 전부 다가요.
7: 여기 뒤에도요?
5: 네.
6: 저, 죄송한데, 회장님 저 위에 보이는데 저기도 회장님
5: 아,
6: 건가요?
5: 네.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다.
7: 진짜요? 진짜요?
6: 저는
7: 진짜요?
6: 캠핑을 전혀 몰라서 예원 씨 캠핑을 좀 아세요?
7: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6: 아,
7: 좀 캠핑을 다녔는데 사실 제일 놀라운 거는
6: 네네.
7: 이 의자예요.
6: 유명한 의자인가요?
7: 엄청 유명해요.
6: 아, 혹시 이 의자도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5: 네, 그런 거죠. 가벼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6: 네.
5: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낑낑대다가 만든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아... 네.
7: 이게 한 손으로도 들려요.

0: 어디?
1: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들 정도면
0: 굉장히 가볍네요. 혹시 조금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앉으면 좀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2: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0kg 이상 견뎁니다.
0: 200kg 이상. 제가 네. 200kg는 안 나가니까.
1: 네. 서장훈 씨 앉을 수 있겠네요.
0: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1: 한번 앉아보세요.
0: 네. 아우 좀 불안하긴 한데.
1: 어때요?
0: 아니 느낌은 뭔가 혹시 찢어지는 거 아니야?
1: 그쵸?
0: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네. 의자는 저희가 또 그렇고 이 텐트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약간 응접실 같은

0: 한번 앉아볼까요?
1: 네. 앉으시죠.
0: 네네네. 네, 네.
1: 아, 저는 궁금했었던 게, 네. 저기 서장훈 씨가 들어오시면 꼭.
0: 아, 위에 높이가?
1: 네, 걸리버 여행기.
0: 아, 대충. 근데 가운데로 있으면은 달까 말까 제가 서도 살짝 안다니까 이게 높이가 그렇죠. 꽤 되네요. 예.
2: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아늑한데요?
0: 응접실처럼, 집에 응접실처럼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 거의 야외 주방이네요. 여기를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1: 한 네다섯 평?
0: 이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던데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네.
2: 옆에 공간으로 한번. 네.
0: 아, 이렇게 바로.
1: 네.
2: 이게 워낙 바로 이어지네.
0: 아. 침실로.
2: 가정집 뚝딱이네요.
0: 아, 저 위에 해가 너무 좋네.
1: 혹시 한번 여기 누워보실래요?
0: 제가요.
1: 네.
0: 이게 누울 수는 있는데.
2: 가능할까요?
0: 제 무게를.
1: 이게.
0: 무게보다도 네. 이제 기장이.
1: 기장이. 그래서 네네. 이게 210이라.
2: 와.
1: 좀 올라가고.
0: 아, 좋네요.
2: 오, 좋은데요?
0: 네. 아, 좋습니다.
2: 침대 하나 바꾸세요, 장원씨.
0: 이게 너무 좋은데요?
2: 괜찮죠?
0: 아니, 너무 편해요.
2: 재밌는데? 캠핑? 네. 작은 텐트도 괜찮고.
1: 혹시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0: 여기는 기장이 좀 짧을 것 같아요.
1: 이게 210인데.
0: 아, 똑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207이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예.
0: 제가 지금은.
1: 야, 이게 들어가 지실래나.
0: 아, 키가 조금 줄어서.
2: 오.
0: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늑하고.
2: 여러분들, 회장님이 지금 약간 실험처럼.
1: 그러니까 아, 적어도 서장훈 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은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그렇죠. 오늘 검증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0: 네. 아니, 뭐.
1: 여기 옆방은 쉬는 방입니다.
0: 아, 저기는 이제 TV를 볼 수 있게.
1: 네.
0: 거기서 두 분 TV 네. 보시고 한 분은 여기 앉아서
2: 거기서도
0: 여기
2: 보이잖아요.
0: 앉아서 봐도 되니까.
2: 그쵸?
1: 캠핑이 옛날에는
2: 네.
1: 그냥 잠만 자는 텐트들을 만들었는데요.
0: 네, 네.
1: 요즘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네. 텐트를 자꾸 네. 만드는 거죠.
0: 진짜 집 한 채네요.
2: 네.
0: 웬만한 작은 원룸만 해요.
2: 네. 네.
0: 이제 우리 회장님 여기 텐트는 봤고 다른 텐트들도 한번 좀 보러 갈까요?
2: 좋아요. 예, 가보시죠.
1: 네, 네. 네. 가시죠.
2: 너무 재밌다. 옆집 텐트를 한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두 분은
1: 커플입니다.
0: 커플인데, 아, 네.
2: 근데 두 분 약간 캠핑 전문가 같아요. 아, 뭔가 아니. 장비들이 다.
0: 약간 밀리터리 룩으로. 네. 네.
2: 요리하시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네요.
0: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1: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예. 그냥 조그마한 소형차 정도.
0: 소형차.
2: 와. 없네요, 회장님. 예.
0: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네, 윷놀이.
0: 윷이 없는데?
1: 아, 윷,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조그맣게.
0: 아, 저게, 그게 윷이에요.
2: 여기서 나온 건가요?
0: 와, 윷이 아, 저런.
3: 알루미늄 윷.
1: 알루미늄으로 그냥.
0: 아니, 그냥 캠핑용 유?
1: 네네. 오.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예. 설거지 같은 거 내기 할 때. 아. 육보다 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뭐가 잘 나와?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이런.
2: 낙입니다. 탈락이십니다. 차례 끝났어요, 이제.
0: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차례, 이거 차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랬잖아요. 네. 그 사람 바로 접니다.
2: 그 사람이.
0: 역시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접니다.
2: 아 근데 저기 보면 놀이기구 또 하나 발견했어요.
0: 아 이거 투호.
2: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1: 선은 될 저기 하얀 게 선입니다.
2: 될 때까지 하시는 분 나오시고 흰 선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0: 나 이...
2: 아, 농구 선수 출신이자 농구 선수.
4: 사장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소리들을 해서 이게 농구랑 무슨 관계가 있는
2: 거예요? 농구 선수 출신이니까.
0: 농구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2: 한번 세 개 딱 해주세요.
0: 이런. 이래서.
2: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0: 그래도 제일 위에를. 위에를 노리죠! 아~ 위에를 노리죠! 아~ 노리죠! 아~ 너무 주먹을 줬죠. 노리죠! 뿌리죠! 아. 너무 주먹을 줬죠. 제가.
2: 너무 좋아해서 별로다, 지금. 너무 좋아한 게 별로였어요, 지금.
4: 너무 노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0: 네, 제가.
2: 너무
0: 저는,
2: 좋아했다.
0: 전 처음부터 노랑만 노리는.
2: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시?
0: 네. 오! 누가 계신데요?
2: 텐트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2: 우와, 맛있겠다.
0: 근데, 누구?
2: 누구시죠?
0: 누구세요? 아,
4: 저희 회사 개발부에 있는 이상윤 부장.
0: 아, 부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 캅석해도 될까요?
5: 아, 네네, 드시라고 붓고 있습니다.
0: 앉으시죠?
5: 네네.
4: 네. 개발 경력 30년에.
2: 네. 아.
4: 네. 원래 디자이너고요. 네. 네.
0: 밖에 이렇게 또 사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2: 네. 사실 캠핑은 먹으러 가는 아. 거잖아요. 오. 우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 먹나요? 냄새가 미쳤는데? 회장님 네, 먼저.
0: 먼저 드시죠. 아유. 예.
4: 저부터 먹으라고요?
2: 네. 네.
4: 아이, 고맙습니다.
2: 저희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5: 살짝 소금.
4: 소금 뭐 안 찍어도 맛있는데요?
2: 네.
0: 맛있습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부장님 전문가 같아요.
5: 많이 했습니다.
0: 껍질하고 한번.
5: 껍질하고 드셔보신 것 같아요.

0: 엄청 부드러워요.
1: 어, 이건 또 뭡니까?
2: 이게 그 삼겹 훈제밥인데요.
1: 아, 아주 호감합니다. 캠핑장에서 지금 이런 훈제 바베큐를
3: 어떻게 먹을만 하신가요?
1: 네. 캠핑 요리를 진짜 우리 부장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0: 캠핑 요리 전문가인데요, 부장님? 너무 맛있어요.
3: 이 부장 덕에 아주 호강하는 오늘. 아, 좋았습니다.
1: 아니, 근데 네. 우리 회장님도 가끔 캠핑은 하시죠?
3: 네, 가끔 하죠. 네.
0: 근데 회장님은 이 공간이 전용 캠핑장 아니에요?
3: 네, 저는 여기 말고 캠핑장이 하나 더 있죠.
4: 오늘은 날씨가 꼭

0: 회장님은 왜 개발실에서 캠핑하시는 거예요?
1: 계속 이제 보느라고 그러죠. 여러 날 봐요. 오며 가며 보고 와서 또 보고 이제 아쉬운 것도 보이고 아,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2: 요거는 넓이가 어느 정도 빠질까? 테스트는 징그럽게 많이 하죠. 생산해서 출출되죠. 그런데 자꾸 늘려요.
1: 여기가 저희 품격 실험실입니다. 개발한 텐트가 바람을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 다 생각보다 잘 버텨요.
0: 텐트를 캠핑장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개발실에서 많이 치신가요?
1: 저는 개발실에서 훨씬 많이 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야, 그래야 밖으로 나가죠.
2: 구조적으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아니죠. 그냥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혼자 그려보는 거죠. 뭐 2-3천 개는 했겠죠. 네. 새로운 구조가 뭐가 하나 되려면 며칠씩 걸려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했죠.
3: 텐트 폴대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라재건 회장님. 저희가 아직 백지수표 드린 거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1: 아, 네.
3: 예.
1: 네, 백지수표 해야겠습니다.
3: 100이라고 쓰셨어요? 100, 뭔가요? 100만 원인가요? 뭐, 100억인가요? 아니면?
1: 100은 100%입니다.
3: 100%.
4: 100%.
3: 어떤 뜻이죠?
1: 불량 100%.
3: 아, 불량 100%.
1: 네.
3: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아, 초기에 생산을 막 했는데 전부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3: 아.
4: 전부 다요?
1: 네, 100%.
4: 와.
3: 100% 불량.
1: 100% 불량.
3: 회사가 한때는 불량률 100%였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진 않은데요. 원래 텐트 폴대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셨네?
1: 네, 저는 소위 무과 출신이죠.
3: 네, 네.
1: 네. 하여간 무엇이든지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최고를 해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세계 1등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1: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왜 저렇게 깜짝 놀라나. 농담 반 진담 반 야, 한국에서는 대나무로 바구니 만들어서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었던 거죠.
2: 아, 이 친구들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로구나.
0: 네.
2: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먹히겠구나.
3: 네.
2: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0: 그 많은 분야 중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선택하셨을까요?
2: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다 보니까 찾은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게
3: 네.
2: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서
0: 네.
2: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이 텐트 폴대를 만드는
2: 텐트 폴을
0: 고강도 알루미늄.
2: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조집 하나만 제끼면 그럼 1등 되네.
0: 네.
2: 근데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요게 아까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2: 네네네.
0: 요 고강도 알루미늄인데
2: 네.
0: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2: 이혜원 씨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휘어도
3: 네.
2: 이게 놓으면 이렇게 다 돌아가죠.
3: 네. 네.
0: 회사를 차리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2: 1988년입니다.
0: 88년이면은 네. 그때 연세가?
2: 그때가 34살.
0: 34살.
2: 네, 네.
0: 아니 근데 창업할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2: 돈은 이제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제 하셨죠.
0: 얼마를 투자?
2: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2: 그러면 이 회사 돌아가게 해놓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꽝꽝 쳤죠.
0: 88년에 10억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큰 돈인데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백만장자셨네.
2: 당시로서는 아버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투자였는데 선뜻
0: 네.
2: 내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도 출발하신
0: 네.
2: 하셨고 가발 수출하고
0: 네.
2: 김 뜯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그런 정도가 1950년대 네. 60년대 무역이에요.
3: 네.
2: 이분도 뭔가 우리의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네.
2: 늘 이제 있으셨던 거죠.
3: 네. 기술로.
2: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가우셨었던 것 같아요.

0: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을 아버님께서도 좀 염원하셨던 거네.
1: 굉장히 바라셨죠. 네. 그분이 시작할 때는 진짜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그랬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수도꼭지 잠그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너는 네 우물을 팔아. 네. 물은 적더라도 네. 네 우물을 팔아.
2: 아버님께서도 꽤 큰 돈을 만지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셨다고.
1: 그 세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셨죠.
0: 근데 어머님한테는 큰 돈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돈을 쓰셨나요? 네.
1: 어머니가 평생 봉사를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어느 날내 봉사활동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편인 내가 될 테니 당신 하고 싶은 봉사활동 얼마든지 하시오. 이제 일을 쳐가지고 그 재단 설립할 비용을 주셨죠.

0: 그 복지재단 지금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나요?
1: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만 40년
0: 40년이
1: 됐네요. 네. 네.
0: 그 어머님이 뜻하셨던 그 복지재단을 지금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버님이 처음에 10억을 투자하셨을 때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복지재단 운영비 계속 대라.
2: 진짜 큰 뜻이셨네요.
1: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3: 네. 저는 몰랐지만 아버님은 그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그 알루미늄 잘해서 어머니 하시는 사업 잘 도와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버님의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강도 알루미늄을 금방 만들어냈나요?
1: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까 그 불량품 100%.
2: 100%.
1: 네. 불량 100%. 네.
0: 근데 왜 그게?
1: 네,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잠깐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꼭 저희 어머니 같은 얘기를 하시는
2: 그냥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거 그냥 한번 어려운 뭐 이 저 모양도 아니고
2: 모양도 안 하고 네. 약간 가래떡 뽑는 것처럼
0: 그러니까.
2: 쭉 나오지 않을까.
1: 쭉 나고
2: 슝 네. 네. 나갈 것 같은데
1: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와보시더니 네. 예, 너 그냥 파이프 뽑는 거잖아.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한 80개 공정을 거쳐야 되는 제조예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다 부스러져서 나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뢰 받치죠.
4: 처음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려운지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시작 못했죠.
0: 처음에는 적자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1: 네, 그럼요. 네. 적자 나고 자본금 투자받은 거 다 없어지고 네.
0: 불량이 나오고 또 수율도 안 맞고 회사도 어렵고 이랬을 때 회장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1: 어휴, 뭐 하늘이 노랗죠, 그야말로. 아. 네.
3: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 터널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가도 안 와. 점점 숨은 차오는데 뭐 약간 그런 기분?
0: 그러시는 동안 365일 중에 하루 쉬고 364일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러다간 죽겠다. 그러셔가지고 12월 25일 날 하루 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출근할 때도 정말 밤샘을 많이 했죠. 하도 밤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며칠이나 밤샘을 하나.

0: 78일이더라고요.
1: 78일.
0: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2: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도 안 만나고 뭐 그냥 맨날 공장에만 완전히 단절된 그러고 살았죠. 그 애들한테 미안하죠. 애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은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 회사에서 그때는 아주 강한 산을 쓸 때인데 하여간 터져서 산이 흘러나옵니다. 애들은 자는데 이제 같이 공장 와가지고 산 다 퍼내고 뭐 그래서 수습을 겨우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계속 자고 있기를 이제 그것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문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러고 갔더니 아들아이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만 두고 밤에 나가지 말라고. 참 미안했죠.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량 없는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네.
1: 그거 가지고 텐트4를 만들게 된 거고, 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패밀리 캠핑 텐트라고 이렇게 큰 텐트. 그때만 해도 큰 텐트들은 쇠파이프로 된 게 주였어요. 무거운 건 40kg 뭐 이제 이런 때인데 저거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없나? 새로운 그 소재를 개발했어요. 원가도 거의 절반. 예.
2: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엄청 좋아했죠. 아주 폭발적이었죠. 거의 네.

0: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를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1: 그랬죠.
0: 그러면 도전장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다 넘어왔죠.
2: 다 넘어왔어요?
1: 무게가 네. 그 미국 거에 비해서 한 15%에서 18% 정도가
0: 가볍고.
1: 가벼우니까 브랜드들은 거기에 열광을 네, 했죠. 네, 네.
0: 텐트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거를 좀 달라고 주문이 쏟아졌겠네요.
1: 그랬죠. 그랬죠.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넘어왔죠. 네,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그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 핵심 소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

0: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네. 개발을 하라라고 했던 그 아버님의 또 꿈도 다 이루신 거네요.
1: 참 아버님께 감사하죠. 네. 그 아까 장훈 씨도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 여기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세계 최고 소리 듣게 된 때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셔서
2: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1: 그 지자 마교부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아는데

0: 아파트가 있는 곳도 아니고
1: 주택도 없는데요, 회장님?
0: 네. 어디 사세요? 여기요? 여기요?
2: 네.
0: 어? 여기는 건물 같은데.
1: 이 건물 어딘가에 사시는 거예요?
0: 이 건물에 네, 저기에... 집도.
2: 네.
0: 여기는 네. 텐트가 이렇게 있고.
2: 네, 뜰이 있습니다.
0: 와, 네. 여기는 너무 좋네요.
1: 네, 약간 도심 속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네.
0: 미니 정원이 이렇게.
1: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0: 여기 아주 물도 흐르고. 아, 여기 나무도 좋고 아주. 언제부터 이 터에 사셨어요?
2: 저희 아버님이 54년 2월에 이사 오셨고요.
0: 네.
2: 6.25 끝나고서.
0: 네네. 네.
2: 그리고 저는 이제 54년 11월에 태어났으니까.
0: 네.
2: 이 집에 이사 온 후에 태어났죠.
0: 그럼 이 집에서 나신 거예요?
2: 네.
0: 오.
1: 거의 네. 한평생을 이 터에서.
2: 한평생을 이 터에서.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조물애기들 놀이터였죠.
0: 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집은 허물고 새로 이제 지으신 거.
2: 네.
0: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2: 네, 아쉬워서.
0: 네, 네.
2: 근데 여기 벽돌들을 보면 가운데는 색깔이 좀 다르죠.
0: 네, 네.
2: 네.
1: 달라요.
2: 그거는 옛날 집에서 뜯어낸 아~ 벽돌들입니다.
1: 추억을 남겨두셨네요.
2: 네.
0: 여기 몇 층에 사세요?
2: 저는 위에 3층에 삽니다.
0: 3층에?
2: 네.
0: 밑에 다른 층은?
2: 재단 건물이고요.
3: 아.
0: 재단한테 거의 다 뺏기셨네. 집 안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1: 와.
0: 아유.
1: 입구부터.
0: 굉장히 여기가 큽니다. 들어가는 데가. 네.
1: 와.
0: 아우, 여기 아주 넓습니다.
1: 깔끔하네요.
0: 네. 목재로 네. 이렇게 쭉

0: 저기 설마 이것도
1: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죠.
0: 그렇죠.
1: 네, 한번 아니, 들어보세요.
0: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여기 저 여기가
2: 알루미늄이
0: 아까 우리
1: 이제 눈에 익으셨죠.
0: 예, 예. 예, 예.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 이 체어도 만드신 거구나.
2: 여기가 회장님의 네. 서재.
1: 여기가 서재입니다. 네.
0: 여기도 뭐 아주 그냥 다 아주 심플하게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저게 근데 뭔가요?
1: 아, 이게 저 운동하는 겁니다.
0: 아~
1: 네, 네.
0: 어떤 운동을?
1: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게 스트레칭이 필요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이게 스트레칭 해주는
0: 아~ 운동입니다. 이게 좀 당기고 하는.
2: 네. 당기시는 거구나.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되면 자꾸 어깨가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거 막아주는.
0: 아~ 네. 네.
3: 저
1: 하나, 둘, 다섯.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틀어요. 이쪽으로 틀고 팔꿈치를 구부려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구부리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마 이 운동 법. 이 클 거예요. 둘, 또 셋.
2: 여기가 회장님 댁이기도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복지재단.

0: 복지재단의 건물이기도 하잖아요.
1: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2: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 자원봉사를 확산하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0: 그 회장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자원봉사도 있을까요?
2: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퍼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로운 청년들을 청해서 함께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도 해 먹이고, 불멍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실에서는 눈도 안 맞추는 아이들이 자연에다 갖다 풀어놓으니까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0: 텐트의 제왕에서 지금은 자원봉사 전도사가 되신 우리 라재건 회장님.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나 하면요. 꿈은 25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보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 뭐 했니? 예, 그러시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러고 이러고 노력은 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와 나눔? 제 삶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3: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3: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3: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 드리겠습니다.
2: 보물 창고다, 여기. 와.
4: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3: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6: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7: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18: 아,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 먼저.
16: 이 동화범의 대부가 된 느낌.
19: 가자, 가자!
20: 오, 저기 보세요!
16: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에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밥 세 공기 뚝딱. 윤숙자 요리연 구가의 든든하고 배부른 한식 한상. 이제 오이를 무치고 볶지만 말고 끓여보자. 오이의 색다른 매력 발산. 칼칼한 고추장 맛에 오이의 청량함을 더한 오이찌개부터 탱글쫀득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으로 더욱 막강해진 꿀조합 반찬. 곤약과 꽈리고추를 특제 간장 양념에 졸인 곤약 꽈리고추 조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해피바이러스 광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4: 네. 선생님, 이 오이찌개는 여름에 즐겨 먹는 별미찌개라고 들었는데요. 이 오이의 상큼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5: 네. 아, 여기 어린 오이가 와서 있고요.
4: 네.
5: 그리고 양파가 있고 파가 있고 청고추가 있어요.
4: 네, 맞아요.
5: 그리고 오늘 육수로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4: 네.
5: 그래서 여기 쇠고기가 있고.
4: 어디 부위일까요?
5: 네, 이거 우둔육이에요.
4: 우둔육.
5: 네.
4: 예.
5: 오늘은 우둔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파마늘 다진 거, 양념할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4: 자, 근데 선생님, 이 고추장찌개의 포인트는 이 국물 재료.
5: 맞아요.
4: 이게 이 국물이 생명인데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5: 네, 고추장, 된장, 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소금도 조금 필요하면 나중에 넣고요. 네,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자,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 오이에 고기를 넣고 진하게 끓여 더 맛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 오이찌개니까 자, 먼저 오이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오이. 오늘은 어떤 오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5: 아, 이게 이제 청오이인데 좀 여린 게 좋아요.
4: 여린 게.
5: 이제 소금을 손에다 쥐고 굵은 소금을 이렇게 비벼서 닦으니까 깨끗이 닦아도 지지만 오이가시가 다 없어졌어요.
4: 맞아요. 오이가시가 있더라고요.
5: 네. 그래서 깨끗이 씻은 것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비저썰기라고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마구썰기라고도 하세요. 연필 깎듯이.
4: 아.

0: 맞아요. 이렇게 써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비저 썰기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또 마구 썰기라고도 하시고
0: 예.
1: 어머니들이 빚어 썰기라고 하세요.
0: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필 깎듯이
1: 너무 크지
0: 한입
1: 않게.
0: 크기를 딱 되게.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오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1: 아, 그래서 오이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궁중에서도 오이 간정이라고 그래서 임금님께 고추장 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0: 아니, 사실 어제부터 선생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금님도 드셨던 오이 감정이라는 처음 알아요, 오늘.
1: 여름철에
0: 여름철에
1: 아주
0: 좋은.
1: 향기가 아주 탁 나는 그런 거죠.
0: 자, 이렇게
1: 그래서
0: 양파까지 썰었고요.
1: 자, 파는 흰 부분을 위로 해서 어슷썰기.
0: 흰 부분을 위로 해서.
1: 그래서 근데 너무 길게 어슷썰지 마시고요. 한 2cm 정도.
0: 2cm
1: 네,
0: 정도.
1: 너무 길면 좀 드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항상 요리할 때는 조금 드시는 분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0: 예.
1: 조금 배려하는 게
0: 그럼요. 한입 크기가 짱이에요.
1: 같아요.
0: 예. 한입 크기가 정말 좋은데요. 자, 오늘 청홍고추도 이렇게 또 색감 맞춰서 한번 넣어볼게요.
1: 어슷썰어서
0: 예.
1: 한번 오늘 이제 또 맵게 하려면 이제 청양고추.
0: 맞아요.
1: 오늘은 좀 매운 그 오이찌개니까
0: 예.
1: 청양고추도 아주
0: 청양고추로
1: 좋습니다.
0: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1: 그래서 이제 파하고
0: 예.
1: 청양고추는 나중에 넣을 거니까
0: 네.
1: 한쪽으로.
0: 예.
1: 뭐 씨는 그냥 빼는 둥, 마는 둥, 왜 씨는 조금 뺄수 있으면 이렇게
0: 네.
1: 빼주시고.
0: 털리는 것만 좀 빼버리고. 자, 이렇게 채소를 준비해 봤습니다.
1: 요건 이제 제가 양념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선 여기 이제 간장, 참기름,
0: 네.
1: 다진 파마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넣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한 데다가 다
0: 양념이 뭐
1: 섞어서.
0: 대단하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1: 고기 양념이죠.
0: 예.
1: 그리고 오늘 고기 양념인데 여기 하나 안 들어간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안
0: 하나 안 들어간 건? 맛술 이런 거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기름 들어가면 다 보통 때는 깨소금 들어갔잖아요.
0: 맞아요. 짝으로 오긴 하는데.
1: 그런데 오늘은 왜안 들어갔냐면
0: 예?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기 찌개 국물에다가 이게 동동
0: 그쵸,
1: 뜨면은
0: 그쵸.
1: 깨소금이 지쳐.
0: 그러게 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쵸?
1: 그래서 오늘 깨소금만 안 들어가고는
0: 예.
1: 고기 양념이 다 들어갔어요.
0: 뭐니 뭐니 해도 이 고기는 미리 이렇게 양념을 살짝 재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고기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재워두면 좋을까요?
1: 뭐 시간 있으면 뭐한 5분, 10분?
0: 예.
1: 시간이 없으면 바로 하셔도 돼요.
0: 바로 해도 되고.
1: 조금이니까.
0: 예. 재료 손질하는 동안 잠깐 재워줘도 되고요.
1: 지금 잠깐 이렇게 재워서 두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0: 네.
1: 이제 양념할 국물 이렇게
0: 예.
1: 놔둘까요? 그럼 이제
0: 그럴까요?
1: 제가 요리하러 이제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요.
0: 벌써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맛있는 이제 찌개를 끓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냥 집에 있는 거
0: 예.
1: 활용하셔서
0: 예.
1: 하시면 좋겠어요.
0: 이 고기 볶는 소리는 언제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이런 소리가 날때 고기를 넣으면 좋죠.
0: 선생님. 예.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익히면 되나요?
1: 이제 고기가 빨간 색깔이 없어지도록 볶아야 돼요.
0: 빨간색이 없어질 정도로.
1: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을 볶겠어요.
0: 오이랑

0: 오이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오이가 들어가서 또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하고 또 선생님만의 고추장찌개 국물 비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비법인지 궁금해요.
1: 네, 물부터 넣을까요? 네. 자, 색깔이 완전히 고기색이 네. 갈색이 됐네요.
0: 거의 빨간색이 없을 정도죠.
1: 이때 네, 물을 분량의 물을 네. 넣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양념을 네.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볶고 물 부은 다음에 네. 네, 오늘은 매콤한 오이 찌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는 고추장이 지금 한 2큰술 반 들어갔고
0: 사실 근데 이제 뭐 저...

0: 초반에 요리를 못할 때는, 요리를 많이 안 해봤을 때는 이 고추장찌개에는 고추장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1: 그랬죠.
0: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된장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서 넣으시네요.
1: 아, 여기다가 된장을 조금 섞어주니까, 예, 그 너무 그 역한 매운맛도 나지 않으면서, 아, 약간 그 좀 완화시킨다 할까요?
0: 예.
1: 매콤하면서도, 예, 깊은 맛.
0: 맞아요. 고추장만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된장을 한 작은술 넣었거든요.
0: 예.
1: 비율이 딱 좋아요.
0: 조금의 구수한 맛을 좀 더 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 조금 된장을 넣었는데 그 이 고추장찌개를 조금, 예, 깊은 맛을 더 준다 그럴까요?
0: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는 고추장만 넣어서 끓였는데, 네, 맛은 있었어요, 물론.
1: 네.
0: 약간 텁텁한 맛이 돌더라고요.
1: 네. 거기다 된장을 쫙 넣으면,
0: 예,
1: 된장이 이렇게 완화시키고 순화시키고, 근데 매운맛은 더 나게 해주고 그래요.
0: 오, 오히려. 네. 선생님,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1: 네,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고 10분이면,
0: 네,
1: 고기에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요.
0: 10분 정도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1: 네.
0: 와, 선생님. 이 국물이 아까랑 향이 달라요.
1: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0: 네,
1: 비저 썰기 한 거 있잖아요.
0: 네, 오일을. 여름 오일을 저희가 썰어봤죠. 네.
1: 아, 향기가 대단해요.
0: 그러게요.
1: 그 오죽하면 옛날에 임금님도 궁에서,
0: 예,
1: 오이찌개를 해서 드셨을까요?
0: 아, 진짜요?
1: 네.
0: 궁중요리네요, 궁중요리.
1: 궁중요리, 우리,
0: 예,
1: 네, 즐겨보는 거죠.
0: 아, 근데 선생님, 저도 물론 고추장찌개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은 그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보다 건더기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인가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좀 바트타게.
0: 아.
1: 네. 제가 지금 마늘 다진 거 넣고 있어요.
0: 예.
1: 바트타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른 찌개보다는 건더기가 많은,
0: 아,
1: 오이찌개.
0: 예. 그럼 오이 넣고 나 몇 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합쳐서 한 4, 5분?
0: 4, 5분?
1: 네. 왜냐면 오이를 푹 익히면 맛이 없어요.
0: 그러게요.
1: 무콩무콩한 게 아니라,
0: 예,
1: 아삭아삭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식감이 아삭아삭한 맛이 약간 오독오독한 맛도 나나요, 선생님?
1: 아니, 아삭아삭.
0: 아삭아삭이요? 왜냐,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오이가 들어가 수분이 많잖아요.
1: 네.
0: 이 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에요.
1: 맞아요. 채소 중에 제일 수분이 많은 게 오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이 간이 이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이제 익게 되면 수분이 나오니까,
0: 네,
1: 요때 마지막
0: 마지막에
1: 간을, 네,
0: 간을 봐가면서,
1: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때 소금을 제가 간을 한 것은,
0: 예,
1: 이때 간장을 넣게 되면 텁텁해요. 왜냐면 고추장 된장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간은,
0: 네, 또 간장을
1: 소금으로
0: 넣는다면,
1: 하는 게 더,
0: 예,
1: 좋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물론 굉장히 또 맛있게 매콤하게 먹지만 마지막에 또 깔끔하면 좋으니까.
1: 자, 다 됐습니다.
0: 예. 네. 스튜디오 안에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향이 아주 그냥 가득해요.
1: 그러네요.
0: 야.
1: 자, 제가 담아볼까요?
0: 예.
1: 네.
0: 뜨거운 옆에 잡고.
1: 네네네. 네. 아, 고마워요. 항상 나 뜨거울까봐. 생주도 주시고.
0: 근데 선생님, 저희가 항상 먹던,
1: 네,
0: 이 고추장찌개는 그냥 뭐 겨울에 먹어도 좋고, 근데 좀 추울 때 먹으면 맛있는데, 오늘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오이가 들어가서,
1: 네,
0: 조금 더 가벼우면서 또 매콤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오이 향이,
0: 예,
1: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향기가,
0: 맞아요,
1: 네, 이제 밥맛이 없을 때 딱 밥맛을 살려주는,
0: 예,
1: 네, 그런 거고요.
0: 오늘 이 오이찌개는 칼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를 빚어 썰고, 양파는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진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냄비에 물, 고추장, 된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고추장과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고추장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깊은 맛이 나요. 여기에 오이,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0: 후추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찌개가 완성됩니다.
1: 자, 부담스러운 식사보다 가벼운 식사를 원할 때 해먹기 딱 좋은 반찬 같아요. 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곤약은 이렇게 납작하게 씻긴 네. 것을 오늘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꽈리 고추, 맵지 않은 걸로.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
2: 통마늘하고 다시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1: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곤약은 간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조림할 때 여기 건고추하고 여기 생강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여기 이제 진간장.
1: 예.
2: 그리고 청주.
1: 네.
2: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어울릴 네. 그런
1: 재료들이
2: 네, 있습니다.
1: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참기름하고 통깨로 마무리 해주나 봐요.
2: 네, 그래서 이걸 다 조리고 나면 이제 꺼내기 직전에
1: 네.
2: 여기 그 참기름 깨소금이 준비가 돼 있어요. 통깨가.
1: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2: 네.
1: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이 곤약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곤약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2: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그래서 곤약을
1: 네.
2: 제가 해봤더니 얇게 썰어가지고
1: 네.
2: 그래서 그 조림할 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밋밋한 맛이
1: 네.
2: 짭짜로운 맛이 있었어요.
1: 오, 이렇게 조림으로.
2: 네. 오늘은 예. 제가 몇 개만 선보일게요.
1: 예.
2: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칼끔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예.
2: 칼끔을 넣어주세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뒤집을게. 우리 광희 씨도 같이 뒤집어볼까요? 예.
1: 자, 저도 하나 해볼게요.
2: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집어 넣는
1: 아, 예,
2: 거예요.
1: 이렇게.
2: 이렇게.
1: 예.
2: 그냥 요 모양보다는 훨 이쁘잖아요.
1: 예.
2: 훨씬.
1: 예. 자, 진짜로
2: 네.
1: 뭔가 꽈배기가 쉽게 되는데 정말 간단하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저기 미리 준비했죠?
1: 선생님,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2: 모양이 우선 식감이 나고.
1: 예, 약간 파스타 면 같기도 하고 그래요.
2: 네. 그리고 먹을 때도 네, 좋아요.
1: 양념도 잘 될 것 같은데요?
2: 네. 왜냐면 그물 가운데를 넣었으니까 양념도 예. 쫙 배어 들어가고요.
1: 그렇게 너무 재밌어요.
2: 네.
1: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이번에는 그러면 꽈리고추로 또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 꽈리고추는 조금 맵지 않은 거를 식구들이 좋아하세요.
1: 예.
2: 그래서 꼬지로, 대꼬지로, 예, 예. 쿡 찍어요.
1: 자, 이것도?
2: 후크도 좋고요. 대꼬지 예. 없으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찝으면
1: 예.
2: 간이 잘 왔다갔다 하면서 잘 배이고
1: 예.
2: 잘 익고
1: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꽈리고추도 한번 손질을 해봤고요.
2: 네.
1: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네,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1: 예. 자, 물이 끓는다는 건 뭘 데친다는 이야기인데 데칠 게 이 곤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2: 잘 알아맞혔어요. 네, 그래서 끓는 물에
1: 예.
2: 예, 곤약 예쁘게 모양 낸 거를 예, 데쳐서.
1: 예.
2: 근데 오래 데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왈칵?
1: 왈칵. 예. 근데 선생님,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이었던 게, 이제 곤약은, 이제 곤약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2: 그 조금 좋지 않은 향이 있어요.
1: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단 관리하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먹기가 조금 싫은데, 그 일부러 향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 일부러 그 비린내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데쳐내면 그런 향들이 날아가나요?
2: 그럼요. 없어져요.
1: 오.
2: 자, 그래서 예, 빠글빠글 지금 끓래요?
1: 예.
2: 예, 그러면 이제 예, 건져서
1: 예.
2: 잠시 소독도 되고 예,
1: 그 혹시나 뭐를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향들을 날리고
2: 좋지 않은 향들도 예. 날리고
1: 그 특유의 냄새 있죠.
2: 그래서 찬물에다가 잠깐 해서 건질게요.
1: 예. 아주 잠깐이었어요. 저희가 예. 그냥 한번 후루룩 끓고
2: 끓는 데 넣어서.
1: 예. 저희가 뺐는데.
2: 네.
1: 그래서, 색깔도 하얗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2: 네. 잠깐 물기를 빼고.
1: 예.
2: 네, 바로 조림장 끓일게요. 우선.
1: 조림장.
2: 네네. 불량의 간장을 넣고.
1: 네.
2: 그리고 세 가지예요. 청주.
1: 청주.
2: 그리고 설탕.
1: 설탕. 자, 근데 선생님, 진짜로. 이런 조림에 있어서 조림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 맞아요.
1: 조금 약간 칼칼하게 먹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2: 그래서.
1: 아, 그래서 오늘.
2: 그래서. 칼칼하게.
1: 예.
2: 건고추하고.
1: 생강이.
2: 네, 생강이 들어가고.
1: 예.
2: 그 요것만 하면 또 짜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물을 한 두 큰술.
1: 두 큰술. 조림장이 대단하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봤을
2: 네.
1: 때.
2: 네. 그런데 요게 예. 이제 매콤한 것도 살려주고. 생강이 또
1: 예?
2: 예,
1: 삼겹살이 예, 예.
2: 이제 곤약을

0: 남기고 한 1분 정도.
1: 오, 오래 안 하시네요?
0: 네.
2: 자. 네.
0: 왜냐면 또 곤약을 너무 오래 졸이면 예. 또 좀 짜니까 한 1분만 아. 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자.
0: 그리고 예. 이제 매운맛도 좀 나라고 이게 지금
1: 통마늘.
0: 통마늘도 넣고
1: 예.
0: 다시마도
1: 예.
0: 아, 여기다가 조리를 할 때 다시마 넣으니까 이 조림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1: 아, 니 국물에다 내신 게 아니라?
0: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넣어서
1: 예.
0: 예, 건고추의 매콤한 맛,
1: 오.
0: 다시마의 그런 아주 좋은 고기 맛,
1: 예.
0: 예, 마늘의
1: 다시마의 또 그 감칠맛도 나면 너무 좋겠어요.
0: 네.
1: 선생님, 다시마는 언제 건져요?
0: 이건 오늘은 안 건지고요.
1: 그냥 먹어요?
0: 나중에 이제 이 세 가지만 담을 때
1: 예.
0: 건고추하고 다시마는 상에 올리지 않아요.
1: 아, 요거는
0: 맛만 내라고.
1: 맛만 내는. 아니 이렇게 곤약이 정성이 들어가니까
0: 네.
1: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근데 음식 같아요.
0: 네.
1: 예.
0: 네. 진짜 무슨 별식 같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마지못해 먹었던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곤약이 너무 미안해지네요 곤약한테.
0: 곤약의 대변신.
1: 아, 그렇죠.
0: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곤약이 양념장에 짜글짜글 지금 이제 졸여졌죠.
1: 그리고 색이 점점 배우고 있어요.
0: 네. 그럼 여기다가
1: 예?
0: 한 1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손질해 놓은 거 있잖아요.
1: 가리고추.
0: 네, 넣어서
1: 예.
0: 한 3분 더 졸여주는 3분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이렇게 꽈리고추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꽈리고추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살짝 숨이 주나요?
0: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양념장을 이제는 아래 위로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1: 예.
0: 졸여주면
1: 예. 아니 향이 꽈리고추 들어가니까 향이 더 좋아졌어요 선생님. 이 특유의 꽈리고추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더해지면서
0: 밥맛이 나.
1: 예예예. 예.
0: 이렇게 해서 예, 조금 졸이겠습니다.
1: 한 3분 정도 한번 졸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아니 이제 국물도 어느 정도 이제 졸아들었고
0: 네.
1: 이제 이 곤약이 색이 예쁘게 뱄어요. 먹음직스럽게.
0: 네. 네, 까무스러움하죠?
1: 예.
0: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0: 참기름 둘레에다 둘러시고
1: 예.
0: 네. 이제 통깨도 좀 넣으시는데 이따가 좀 할 걸 조금 남기시고
1: 예.
0: 조금 예, 남겨서 위에다가 담을 때 하자고요.
1: 제가 이렇게 곤약을 보면서 군침을 흘린 적이 언젠가 생각이 나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0: 맞아. 요 정도에서
1: 예?
0: 네, 불을 끄겠습니다.
1: 옮겨볼까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약의 대변신이네요. 곤약의 대변신. 세상에.
0: 세상에. 자, 우선
1: 예.
0: 곤약부터 좀 놔볼까요? 그래서 건고추는 놓지 마시고
1: 예.
0: 곤약부터 좀 살짝 뭐 아. 섞어서 놔도 되지만 우선 조금 예쁘게 좀 담을래니까
1: 야.
0: 네. 곤약.
1: 아니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알았던 곤약이 맞나 싶어요 선생님.
0: 맞아요.
1: 세상에.
0: 곤약 좀 담고
1: 예?
0: 또 파란 고추. 네, 파란 고추는 제가 젓가락으로 담으면 예? 더 좋겠네.
1: 이 곤약은 굉장히 또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데
0: 네.
1: 이 꽈리 고추는 아삭아삭하고 그쵸?
0: 네.
1: 향도 좋고
0: 맛도 있고
1: 예. 이 조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통으로 들어간 그 마늘도 정말 밤처럼 포근포근할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네. 조림할 때 저희가 지금 그 다시마를 넣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다시마가 여기 조림장을 조금 맛나게 해줄 것 같아요.
1: 감칠맛 아주 올려줬을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은 물론 섞어서 담으셔도 되지만 이제
1: 네.
0: 저 생각은 조금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담아봤어요.
1: 네. 너무 정갈해요.
0: 마지막에
1: 네. 오늘 우리 칼칼하게 만들어줬던 건고추를 넣어봤어요.
0: 아까 우리가 조금 통깨.
1: 네, 통깨까지. 이야,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곤약의 대변신입니다. 저녁 반찬에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3: 곤약 꽈리고추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칼집 내어 꽈배기

0: 모양 은비에 진간장, 청주, 설탕, 건고추, 반으로 썬 생강,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조림장에 곤약, 통마늘, 다시마를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남은 통깨를 뿌리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쫀득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긋한 살구떡부터 살구의 과육이 만들어낸 청량감이 입안을 시원하게 살구 수정법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천안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쳐요. 옛날서부터.

0: 드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8: 와,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색깔 좀 보세요. 옥색빛이 쫙 도는 게 물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9: 도바단, 웰컴, 웰컴. 달려내 막간.
10: 슈미부크 다니네.
8: 슈미부크.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멋진 귀한 곳 같습니다.

0: 일상에 지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1: 꿈만 뻗으면 하늘하고 닿을 것 같아요.
0: 와, 딱 그런 곳을 만났습니다.
2: Welcome.
0: 아침이면 방금 짠 우유를 맛볼 수 있고
1: 수고하셨습니다.
0: 사랑과 정성으로 차린 따뜻한 집밥까지
1: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눈물이 나요.
0: 동네마다 한 명씩 꼭 있는 유쾌한 아저씨가 삽니다. 그리운 할머니가 계신 집 한없이 따뜻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 종교와 문화 차이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복잡한 현대사를 거쳐 독립한 지 20년이 안 되는 나라죠. 수도 포드고리자를 거쳐 미지의 땅으로 향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몬테네그로. 인간이 길을 쓰고 길을 내보지만 험산 중령을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강물은 기어코 바위산을 뚫고 푸른 길을 냈습니다. 타라 협곡, 그 거대한 위용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1: 너무 높아가지고 아찔한데요? 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 강은 타라강이고요. 이 다리는 쥐리지 비치의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365m, 그리고 높이가 150m에 이르는 1940년대에 완공된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다리라고 합니다.
0: 유고슬라비아 왕국 시절 어렵게 다리가 놓여졌지만 곧바로 전쟁이 터졌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휩싸이게 됩니다. 곳곳에 영웅담이 숨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진격하는 이탈리아군을 막기 위해 다리를 폭파한 후 처형당한 이도 있었습니다. 숱한 외침과 전란을 이겨낸 몬테네그로는 이 아름다운 산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북동부 산악지대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죠.
1: 몬테네그로의 최고의 명산 드루미토르를 달리고 있는데요. 해발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직도 산 꼭대기에 오면 눈이 녹질 않았어요.
0: 해발 2000m 이상 봉우리가 50여 개, 18개의 빙하호수를 품고 있는 거대한 산군 두루미토르 국립공원입니다.
1: 와, 진짜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게, 와, 이 눈 좀 보세요. 와, 눈이 한 1m도 넘는데요? 지금 기온이 뭐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데 눈이 워낙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천천히 녹는 것 같아요.
0: 4월까지도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쓸쓸한 고원. 그래서 더

0: 아름답습니다. 와,
1: 꿈만 뻗으면 하늘하고 닿을 것 같아요. 와,
0: 멀리 슬로베니아에서 시작된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 아드리아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달리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희끗희끗한 설산, 온갖 풍파를 다 견뎌온 백발의 노인 같습니다.
2: 로.
1: Hello.
2: I'm from Korea.
1: Korea. So, traveler.
3: Where are you from?
1: This, I'm local guy. Tu sa sa dormitora, rođen sa moj su. Svi, svi su mi preci sa dormitora. Kao Himalaj i Tibet. Ista, ista je stvar. Ima tu energetsku i mističnu i duhovnu. Nije samo priroda.
0: 잠자는 땅이라는 뜻의 두르미토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쉬어가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1: 눈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한참 앉아서 이 바람의 느낌하고 공기의 느낌,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피부로 좀 많이 담아놓으려고요.
0: 너무 지치고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 마음속에 그려보는 곳입니다. 산골 마을 자블라크. 여기서 며칠 쉬어가겠습니다.
1: 여기는 자블라크라는 산골 산촌 마을인데요. 대부분 집집마다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저도 예약해보고 찾아와 봤습니다.
4: Dobro večer.
5: Dobro večer.
4: Moje ime ko? Ja sam iz Južna Kore.
5: Dobrodošli. Moje ime je Blagica.
4: Blagica?
6: Ja sam Zoran.
4: Zoran?
6: Montenegro.
5: Montenegro. Montenegro. Dobrodošli.
6: Yeah. Dobrodošli.
5: Welcome.
6: Izvolite.
5: Welcome. Ajde, kažu.
6: Gledaj već.
5: Ovdje mi živimo. Ja i moj suprug ovdje živimo. Radimo, stvaramo i to je naš dom.
0: 아침 식사까지 5만 원. 믿기 힘든 가격인데요.
1: 만년설 설산이 보이는데
0: 전망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이곳 두루미토르 국립공원에는 조상 대대로 소를 키우며 살아온 농가들이 있습니다.
1: 우유를 짜고 계시는구나.
0: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6: 오와 바오와 바오에지 그래서 10, 15 달러 Zato ima i malo mlijeka,
0: vidite. 아침 저녁으로 5리터 넘는 우유가 나온답니다. 치즈를 만들어 파신대요.
1: 아주 소중한 선물이요. 아직도 따뜻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6: 예. 예. 아, 예.
1: 아, 아니 소들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6: 나
0: 바쁠 것 없는 하루, 저도 농부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갓 짠 우유는 처음이라 괜히 망설여졌는데요.
1: 와, 이거 설탕을 타놓은 것처럼 달콤한데요. 아주. 부드럽고 우쿠스다 우쿠스다 우쿠스다 우쿠스다
5: 우쿠스다
0: 아주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5: 소펠
1: 뭘 만들고 계시네요.
0: 요즘 유럽에서도 빵을 만들어 먹는 집이 드문데 손 많이 가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5: 피토 오에 트라디셔널 예오
0: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발라 최대한

0: 달걀을 버무려서 반죽 위에 올립니다.
1: Noi facciamo dai primi masa tepsio. Facciamo odoradimo.
0: 오, 신기하죠? 반죽을 순대처럼 말아서 굽습니다.
1: Isolite da pogledate. I mami dolje neki neka ostavi to, ne? Ništa, jo?
2: 와, 이게 완전히 전통 화덕으로 굽는 비타인데요?
0: 시골집이라 이런 화덕이 있네요. 장작불 위에서 뭉근하게 구워줍니다.
1: 왜
2: 우시냐고? 저기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눈물이 나요.
1: 리에퍼.
0: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2: 아, 손녀가 오늘 일요일이라고 왔나 봐요. 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1: 이 어시에차세 good smell?
0: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게 집 생각나게 하는 소울푸드입니다.
2: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1: 이 오마치모 프로바티. 이즈볼리테.
2: 저는 도르미트로의 눈처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엄청 뜨거웠어요.
2: 이 요리를 만드신 정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고소하고 바삭하고 우쿠스나.
1: 빨아. 도지테 드루기 푸트. 이 타코 프라비모 도체쿠에모 고스테 카오 바스 이 네슈토 나일렙쉐 브라티티 세 나 스워이 옥니슈테.
2: 빨아.
0: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늘 함께 해온 가족.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유럽. 다음 여정은 알바니아입니다. 자동차로 몬테네그로 국경을 넘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로 갑니다. 알바니아, 이름조차 낯설죠? 발칸반도의 다른 나라들처럼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높고 푸른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 뻗어 있지만 역사와 문화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도 한가운데 자리한 모스크. 5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 국민의 60%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오랜 공산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서구 사회의 문호를 개방한 게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3: 이곳은 수도 티라나의 중심 광장인 스칸데르베그 광장입니다. 15세기부터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워서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던 스칸데르베그의 이름을 따서 스칸데르베그 광장이라고 붙였는데요. 저기 용맹하게 말을 타고 계신 분이 스칸데르베그입니다.
0: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 디에르기 카스트리오티. 스칸데르베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3: Contingency fuels get an air to us air clearing, we body scan.

0: Skanderbeg.
1: Ah, Skanderbeg. Hat eine Krieg, war Kommandant. Luft war Kommandant. 25 vjet ka luftu me Turqit.
2: Faleminderit.
1: Të lutem. Do maskut, eh?
3: 2차 대전이 끝나고 발칸반도가 독립 열기로 뜨거웠을 때 엔베르 호자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4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알바니아 전역에 무려 75만 개가 넘는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4: 완전 미르 같은데요? 겉에서 보기엔 이런 벙커가 있다고 전혀 못 느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넓은데
3: 호자는 스탈린주의에 빠져 무신론 국가를 선포하고 종교활동을 탄압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불법 도청과 체포, 고문이 자행이 되었죠.
4: 이런 지하 공간에 이렇게 멋진 극장까지 마련해놓고
0: 라스 봄바르디미 봄봄봄봄봄 complet parlamenti vinte këtu. Edhe unë që kam punuar, se unë kam qenë këtu. Kam punuar këtu dhe edhe me pasporte e stime nuk i thosha që dhe jam ishte top secret.
3: 유사시에 데뷔한 비밀 도시였습니다.
4: 오페라야 극장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저 2층에는 좀 높은 사람들이 앉아 계셨다고 하고.

0: 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잘 울리는데요. 역시 지하라 잘 울리는 것 같아요.
1: 시민들은 가까운 벙커에 배치됐습니다.
2: 옥시겐 칼본.
1: 12살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 부대신 필트라 프라텐 도문지어 프라텐지 옥시겐이 대피니 칼본이.
1: 갑자기 안내원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비밀스럽게 손짓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0: 와, 비밀의 장소인데요.
1: 벙커는 극비리에 건설됐고 설계와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2: 그토비 넘어선 아조나라스 루프테 빈데 엔데르호자 베담 그토 푸치안디 딜텍토 데린텍토 파이마르베 시리생아 생아유리.
1: 늘 암살의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호자. 결국 심장병으로 사망. 어목했던 독재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무상의료와 교육이 실현된 그 시절을 추억하는데요.
2: 소디 유베코프.
1: 어두웠던 역사를 뒤로하고 알바니아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수도 티라나에서 멀지 않은 곳 쿠루요로 갑니다. 중세시대 알바니아인들이 최초로 세운 민족국가 아르보눈 공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이죠.
0: 이곳은 해발 600m에 위치한 크루여라는 곳입니다. 크루여란 뜻은 알바니아 말로 샘물, 근원이란 뜻인데요. 아, 그야말로 알바니아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1: 언덕 위에 요새까지 기념품 상점이 많았는데요. 알바니아 국기에 그려진 쌍두 독수리 문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0: 월샨데떼. 응암코. 응감 아르두노. 응가 코리아 에유부트.
3: 웰컴, 웰컴. 시스메, 쉐브랍.
0: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우, 해바라기 씨도 한국과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요?
3: You like Korea, Albania?
0: Very nice.
3: Very nice.
0: Very nice.
3: People good.
0: People good. Beautiful woman.
3: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generous. Have a look here.
0: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직접 저 카펫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이슬람 신자가 많아 기도용 카펫을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4: 예, 이게 대베.
5: 대베?
4: 아킬리크.
1: 알바니아인들에게 독수리 문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2: 레야 슈퍼. 소프 코레아.
0: 코레아 슈퍼.
2: 소프 코레아. 코레아 알바니아.
0: 코레아 알바니아.
2: 코레아 알바니아.
0: 돌멘데리. 돌멘데리. 와, 이거. 아이고, 선물로 하나씩 주는데요.
6: 이 라이터에도 알바니아 국기가 그려져 있네요.
1: 검은 독수리는 스칸데르베그 가문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2: 헤로인 리금탈. 제시카 세로티 스칸데르베우.
0: 바라멘데리.
2: 바이바이. 바이바이.
1: 온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국기에도 그 상징을 그려넣을 만큼 특별한 인물 스칸데르베그. 오스만 제국의 인질로 끌려갔던 그는 300여 명의 알바니아인들을 이끌고 탈출해 북부 지방을 통일하고 크루여를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0: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숭고히 희생하신 분, 외세와 대항하고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알바니아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저기 보시면 스칸데르베그의 투구와 칼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보존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1: 25년 동안 생이 다할 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결국 성은 함락당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마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0: 퍼션데티
5: 운영코
0: 운영
5: 취미
0: 법세케 아르돌
1: 아주 오래된 상점입니다. 알바니아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인데요.
0: 와, 여기는 모자를 만드는 곳 같은데요.
7: 알바니아 캡스.
8: 카펠레.
1: 그 역사가 아주 깊은 모자입니다.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7: 슈메말, 슈베티에티.
0: 작은 것 같은데.
7: It's Albanian hat arrest like this, not putting everything the hat inside. For example, like this.
9: 7대째.
7: 7대째. 7대째. 7대째. 7대째. 7대째. 7대째. 7대째.
0: 7대째. 7대째. 이 전통 모자를 만들고 계시는 와, 크루어의 장인분.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7: 분? He's my son.
0: 와. 어?
10: I learned this job by my grandfather. He's died 10 years ago. And he's learned me how to make this job.
7: It's my grandfather, it's my father.
1: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는 주로 무슬림들이 이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바니아의 상징이 되었죠. 지금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양모를 서로 엉키고 뭉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만 하루 동안 뜨거운 소금물에 담고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모자에 비누칠을 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접착제 역할을 하죠.
10: është shumë e vështirë për ta trashëguar sepse ky nuk është një profesion i lehtë. Është shumë e vështirë edhe plus që ne mezi ja dalim që ta mbajmë gjallë deri ditët e sotme.
1: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모자 한 개를 만드는데 이틀이 꼬박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모자는 오래가기 때문에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결혼식이나 예배용으로 쓰이는데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10: Thank you.
0: 훨씬 대단하십니다. 와, 놀랍신도아. 응? 마에스테로. 마에스테로.
10: Thanks. 응?
1: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항쟁해온 알바니아. 그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7: 좀.
0: 제가 한국에 가서 이거 쓸 때마다 장인의 손길을 기억하겠습니다.
1: 살아있는 문화유산과 전설 같은 영웅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알바니아 서부 미제케 평원을 지나 땅과 물의 경계가 사라진 땅, 너른 습지를 만납니다. 카라바스타 국립공원, 자연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5: 오, 오, 오, 막차 미끄러지네요. 알바니아의 최고의 습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차량인데 앞유리도 깨져 있고 왠지 불안하다 싶더니 기어이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차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이런,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0: 너무 진흙탕이라 지금 차가 빠졌어요. 지금 모두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문제가 심각한데요?
1: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차가 도착하기 전 줄을 묶어놓습니다. 아, 드디어 견인 차량이 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8: 팔라멘데리.
5: 팔라멘데리.
9: 스카이, 스카이, 루카,
5: 팔라멘데리.
9: 럽신.

0: 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차가 빠져나왔습니다.
1: 와! 훨씬 됐대.
0: 빨리 달려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 새들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1: 와, 엄청 많아요.
2: 예.
1: 펠리칸이 지금 저 섬에 한 수십 마리가 앉아 있어요. 와.

0: 세계적인 멸종 위기 중 달마시안 펠리컨입니다. 20여 년 전 개체수가 10여 마리로 줄어 정부가 어선의 접근을 막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하는 생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 메 thariën e bonifikimin e tokave bujqësore u humbi habitati këtyre, po jo vetëm Shqipërinë, në gjithë botën edhe u zvogëlu pelikani, specia pelikanit, edhe kjo prandaj ne është shumë pak.
0: 날개 끝이 검은색이라 이름 붙은 달마시안 펠리컨. 코로나 시기 야생이 복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는데요. 어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종은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2: 응가 말은 드노 응가 코리아 유부죠.
3: 코리아 유부 슈퍼 슈퍼.
4: 아저씨가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0: 구운 생선이 식을까봐 손님이 있는 곳까지 뛰어갑니다. 다시 주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아주 뜨거운 남자입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또 뛰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나 했거든요.
4: 웬 레스토랑에 말들이 이렇게 많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지?
0: 초원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말이 바쁠 땐 식당 일을 돕는 일꾼 역할을 합니다.
5: 고모사! 인포챗 멜룰레! 베텀 타마르 필미밍 아야 세캄 달 페유 세켜 스카베 타울레트 스카베...
0: 꽃병을 들고 야외 테이블로 갑니다. 말은 익숙한 듯이 아저씨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4: 맨날 뛰어다니는데 팔라멘데리 팔라멘데리
0: 아주 괴짜세요. 말은 아저씨의 이런 행동이 익숙한지 누워서도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저도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4: 이건
3: 땡큐.
6: 잘 먹어요.
3: 큐스 레브렉.
6: 이게 레브렉.
0: 와. 역시 후다닥 가버리셨어요.
4: 음식 주시고 쏜살같이 사라지시는데요. 알바니아의 아드리아에서 잡은 농업과 생선. 와, 너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육질이 부드럽고 정말 고소한지 간도 딱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0: 손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식당.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여정, 알바니아 중부의 베라트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오순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기독교 지구, 반대편은 이슬람 지구로 나뉩니다.
7: 천 개의 창문을

0: 가진 도시 베라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1, 2차 세계대전과 또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그리고 발칸의 두 번의 전쟁을 끄떡없이 견뎌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 베라트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로마와 비잔틴, 불가리아 지배를 거쳐 15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자 인구가 크게 늘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0: 와, 이 길은 굉장히 좁은데요. 어떻게 제가 통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사람 하나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오, 오가다 사람 만나면 여긴 꽉 막힐 것 같아요.
1: 베라트는 애초 돌을 쌓아서 만든 요새 마을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 차가 올라올 수 없어 지금도 무거운 짐을 노새가 지고 나릅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 도시가 파괴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된 이유죠.
0: 아무래도 언덕이고 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작은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당나귀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고 하나 봅니다.
2: 그리고
3: No for me.
1: 골목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3: Do you like Albania?
4: Yes.
3: Okay. Come for me.
0: 뭘 보여주신다는데 이곳 베라트에 사시는 현 주민인 것 같습니다.
1: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데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시네요.
0: Bye. 와, 베라트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테라스 같은데요. 여기 사시나요?
3: Yeah. We are living here. My home is my bar.
0: 아.
3: Yes. I served Camille to Artu.
1: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0: 여기 올라오니까 알바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토모르 산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 있습니다. 높이가 2,416m나 된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멋진 곳이라니. 한 달 살이 하면서 골목골목 천천히 구경하고 싶은 동네입니다. 오늘 하룻밤 이곳에서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녁까지 주시는데 1인당 7만 원이에요.
0: 방이 벽이 다 돌로 되어 있는데 아담하니 되게 아늑하고 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풍경이 아주 좋은데요.
1: 흘러가는 구름 따라 어느새 내 마음도 두둥실 날아오릅니다.
0: 예, 보니까 여기 밑에는 게스트하우스고 할머니 집은 여기 위에인 것 같아요.
1: 밥때가 되었다고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3: 두 개미 고시기는 오더라니. Hi,
0: hello.
3: How are you?
0: I'm fine.
3: This is my daughter, my daughter. Yes, and my grandmother. 96 years.
0: Wow.
3: Yeah, 96 years.
0: Position daddy.
3: I'm daddy. Mir. Sia Choni. Josh Mir, Josh Mir, Ozotto.
0: Yeah. 건강하세요 할머니.
3: 아?
0: 건강하시라고요.
3: 저도 순대지 미래 계속. 야 미리엠 가신다 들어와슈. 와단킨.
0: 제가 사실 방송 촬영 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네요.
1: 살아계실 때 이렇게 안아드리지 못했어요. 아쉽고 그립습니다.

0: 튀리케식 양고기 요리와 피망 속에 양념한 쌀을 채운 돌마까지 근사한 식탁을 보자 술 한 잔 따르는 할머니.
1: Is lucky?
2: Yes,
3: lucky.
1: 96세 할머니도 예? 40도가 넘는 그 알바냐 전통술 라키를 지금
3: 드셔와.
0: 하루에 한 잔씩 꼭 드신대요.
3: 오, 스트롱.
0: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독한 술인데 할머니는 끄떡없습니다.
1: 안 써요?
3: 내 카페.
0: 속이 얼얼해서 빨리 한술 떠야겠습니다.
1: 쉬메. 아, 이거는 피망에 쌀을 집어넣어서 오븐에 구운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밥이 그리웠는데 여기 베라트에 와서 밥을 또 먹을 줄이야.
0: 맛있는 튀르키예 스타일의 음식이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베라트. 그래서 더 흥미로운 도시죠.
1: 오늘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베사메 무초.
4: 아하! 다 저희 라스케 콘텐츠.

0: Ever.
1: 브라보! 브라보!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0: Yeah. My voice is my son.
2: 기분 좋으신지 마이크 놓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0: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짧은 만남이라도 이별은 늘 아쉬운 법이니까요.
1: 예, 또 오겠습니다. 저도 이 백업부터.
0: 뜨거운 제 마음을 보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1: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 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꼭 베라트에 다시 와서 또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0: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꼭 다시 올게요. 곁에서 오래 머물다 가겠습니다.

멋진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깨끗한 물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 상담완료 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2: 탑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13: 혼자 독학으로 책 보고
14: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5: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6: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때

0: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증세에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1: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 교사의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대신하는 인력이 있는 교육청은 네 곳뿐이고 인원도 평균 15.5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병가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곳이 있는 반면 지원이 없거나 일정 기간 이상 또는 공무상 병가일 때만 지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치원 순회교사를 둘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순회교사가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 수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공가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지원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대체 인력풀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연수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2: 대체 인력 풀을 교육청 본청에서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원장님이 급하게 대체 선생님을 구하실 때좀더 쉽게 검증된 선생님을 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지, 교사의 휴가와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연 1회 이상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인사고충을 접수할 상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국립창원대학교의 과학기술원 전환과 법인화 추진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원대 교수회는 당장 내일 총장 불신임 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박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립창원대의 과학기술원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약 추진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창원대 교수회는 박민원 총장이 구성원 동의 없이 대학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4: 과기원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이 종합대학의 해체라고 판단하고
5: 결국은 그럼 과학기술 이외 다른 학과는 종합대학의 근간을 이제 이루는 학과들인데 이게 다 구조가 근간이 흔들 존립이 흔들린다.
3: 교수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총장 불신임 투표 발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주쯤 실제 투표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반면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등은 총장 불신임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구성원 간 견해차가 뚜렷합니다.
6: 생존의 문제도 와 있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뭐 학교하고 이렇게 동문들하고 학생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걸 지금 고민해야 할 텐데.
3: 대학 측은 EBS에 통합과 법인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수회의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학내 갈등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학내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흔들리는 현실이 실제 학교 현장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내걸고 국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7: 지난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경우는 444건입니다. 3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의 소송 건수도 53건에서 96건으로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4년 모두 4,200여 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는데 4년 만에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갈수록 사법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민과 교사, 학부모가 뭉쳤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교육 공동체 사이에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엄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7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8: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주체 권리,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7: 현장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합니다. 지금 학부모가 왜 교직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뭔지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8차례 토론도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회복특별법 등 현장 맞춤형 법 제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9: 교육 붕괴와 불신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정책, 법률적 대책의 마련을 견인해내고자 합니다. 기존의 분절적 법률을 개선하는 일과 더불어 이들을 통합한 법률 대안의 가능성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 이번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회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 학부모 단체 11곳이 참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경제 논리에 치우친 일방적인 구조 개편을 원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최 장관은 영유아와 고등평생 분야의 투자 확대 요구가 커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는 간담회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제11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6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1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1: 그 검사 다 하면
12: 얼마나 좋게.
1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4: 안 깨도 되네.
1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5: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6: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0: 아니 찾긴 찾았어요. 우와
1: 좋았어.
2: 짠 열렸어?
0: 네
2: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3: 이게 뭐예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3: 아 이게 그거구나.
4: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2: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3: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우 진짜 배고파요.
4: 어.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4: 있잖아요. 전투식량.
5: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4: 알죠. 군대.
5: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4: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5: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3: 이거는 스파게티.
6: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사약해져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5: 그거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4: 이거 맛있어.
9: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3: 그러면 차라리 우리 홍설명을 좀 합시다.
4: 네.
3: 야,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10: 아,
3: 로커.
10: 저는 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3: 아 화학.
10: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3: 홍재 씨. 네.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10: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11: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3: 정체가 궁금합니다.
5: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10: 트로트 가수.
5: 4집 가수.
12: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5: 아니에요?
3: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5: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2: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3: 와, 뇌과학자.
6: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5: 그럼 노래는 안 해요?
3: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2: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바사스토게삭스! 아악퉁! 네.
3: 덕분에 웃었어요.
12: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3: 동선 씨.
12: 네.
13: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4: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래.
2: 맞아,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0: 감사합니다.
3: 달디 달고 달디 단
2: 반양갱. 그래, 그래. 맞다, 맞다.
4: 초코, 초코 양갱. 어.
0: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아,
1: 오래 살고 싶은
2: 그게
1: 마음.
2: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5: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6: 저는 김한결이고요.
2: 한결 씨.
6: 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1: 지구과학자.
6: 네.
3: 엔사면
6: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7: 아,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6: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8: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지
6: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8: 어, 되게 신기하다.
9: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8: 아, 네, 저는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7: 잘생긴 청년이었어.
8: 네.
10: 남달랐어.
8: 그렇습니다.
2: 아, 이제 보니까 맞네.
4: 어, 나 어디 봤네.
2: 그러니까.
4: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2: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7: 맞아, 맞아.
8: 네, 제가 이제 29년 일했어요. 네, 잠깐 저는 한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11: 저는 승호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호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 여기 붙어야겠다.
2: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12: 아,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2: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대표작
12: 뭐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엔사에서 나왔던
4: 맞나보다
12: 중증 외상센터라고.
4: 어,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12: 아유, 맞아요, 맞습니다.
2: 그 원작자.
12: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2: 어머나.
12: 다툼을 줄여줍니다.
2: 어머나.
12: 두 분 그렇고 아, 여기도 또
2: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어? 선생님은요?
12: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4: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12: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1: 아, 할 일이 많네.
2: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12: 힘이 너무 세.
2: 힘이 세. 내 과학자.
4: 왜 힘캐?
12: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러네.
12: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2: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10: 힘캐로 왔습니다.
12: 아,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2: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아...
13: 안녕하십니까.
14: 그냥 써도 되겠죠?
13: 아무데나.
14: 아무데나.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12: 호를 누가 곤다고요?
10: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2: 누가 누가 꺼주나?

0: 박수로? 이렇게?
1: 지니야.
0: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였잖아요.
1: 누스, 아, 맞네.
2: 누스야.
3: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4: 살아서 다행이다.
5: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6: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되보겠습니다.
7: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8: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몰랐나?
1: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3: 제주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4: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5: 이번에 우리가 잘못했나?
2: 고장났나?
6: 뭐예요?
2: 이게 뭐지?
7: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5: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폐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1: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2: 폐를 찾아 숨통. 폐? 폐 무슨 폐? 보통
7: 실내 기압이 안전수치를 초과했습니다.
2: 기압?
7: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2: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4: 공기를 빼라고 여기 안에 공기를? 어?
0: 여긴가?
4: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8: 아, 여긴 것 같다.
9: 아, 여기가 아,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6: 어? 뭐야?
8: 계단이 있어요.
2: 우와, 뭐야?
6: 뭐야?
2: 우와. 이게 뭐야?
8: 가봅시다.
6: 자, 또 챙길 거 없나?
1: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6: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씹힌 거 다 챙겼는데?
0: 여기 미끄러워. 불이 이쪽인가?
8: 이쪽인 것 같은데?
1: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갔는데
0: 와, 여기는 어디야?
2: 있어요. 헐.
7: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2: 한 시간?
7: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아.
2: 안 돼.
7: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폐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2: 네 개의 파편?
7: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0: 것입니다.
1: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2: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3: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4: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3: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5: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3: 문이 열리고.
6: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7: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3: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5: 네, 네.
3: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시죠, 가시죠.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우와.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우와.
0: 우와. 우와, 나 닭살 돋았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0: 우와.
1: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2: 여기는
1: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들을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1: 배?
0: 어?
2: 배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2: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3: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0: 네.
1: 이쪽으로.
2: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왜요?
2: 흩어지면 안 되나요?
0: 안 되죠.
2: 뭔가
0: 아니,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2: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0: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2: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2: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3: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0: 와, 진짜 습하다.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0: 뿌리 떨어져.
2: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3: 와. 와.
0: 이게 뭐예요?
3: 뭐지?
4: 진짜 다 진짜예요.
2: 비처럼 뭐 떨어지는
3: 거. 좋네.
4: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2: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3: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물이 막.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5: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2: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1: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0: 저게 잠수복이 있어.
2: 잠수복이 왜 있지?
0: 저게 들어가야 되는
2: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5: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3: 일단 그럼 내려가볼까요?
2: 우선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4: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3: 일단 확인을.
0: 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3: 아 무섭다.
2: 어,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3: 응?
4: 와 뭐지?
3: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2: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1: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2: 아.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2: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3: 어, 뭐야? 어.
1: 아, 쪽지가 있어.
2: 메시지가 있는데? 이...
1: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3: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 네.
3: 어, 읊을 게 아니네?
1: 이게 뭐야? 숫자가
3: 엄청 있네?
1: 뭐야?
2: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3: 원소기호다.
1: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2: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3: 네.
2: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3: 그게 뭐예요?
1: 염소.
2: 이게 염소인데 얘랑 얘가 만나면 소금이
1: 돼요. 소금이네요.
3: 소금.
2: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3: 아, 바닷물인 거예요?
5: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0: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 총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2: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1: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2: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5: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6: 워키도키 워키도키 들리나요?
7: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3: 물이 있는 시설?
8: 아드바이트 시설이 있어요.
7: 와.
9: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7: 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2: 오
10: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1: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2: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7: 동선 씨!
13: 네.
7: 강 박사님!
13: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7: 어, 잠시만요.
13: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7: 연구 노트?
13: 네.
7: 와우!
14: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13: 어?
14: 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13: 발견.
14: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13: 4개월간.
14: 열대 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아 강제로 겪도록
10: 아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4: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13: 요거를 한번
14: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네. 보여서 은지 씨도 볼 수 있게.
8: 빛에다가 한번 이렇게.
14: 아 이게 좀
3: 이게 더 안 보여요.
14: 어, 뒤에 유리가.
3: 은지 씨 이렇게 하면 보여요?
8: 불빛이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7: 나 보여요.
3: 아 됐다 됐다.
7: 됐다 됐다.
14: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3: 아, 그러니까 이게
9: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흡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14: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0: 양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1: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2: 어디서 찾았어요?
1: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2: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1: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2: 그러네요.
1: 그래서 놀랬어.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3: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4: 그러니까요.
3: 엄청 넓은데?
4: 사실 엄청 급하다는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5: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을 줬대요.
4: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해주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

0: 방금 그 수식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에어, 그
1: 기압, 압력.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 프레셔가 오른다.
1: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1: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1: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1: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1: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0: 네.
1: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 박수도.
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3: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0: 네, 엄청 더워요.
1: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저는...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네,
3: 연락을 할게요.
2: 네네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2: 그러니까요.
0: 모르겠지. 네.
2: 심지어 전 문과여가지고.
0: 아, 뭐라고 똑같습니다. 아,
2: 그래도 선생님.
0: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0: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거.
0: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거 같지 않아요?
2: 네.

0: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선인장이...
0: 선인장이 있어.
2: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0: 여기 도대체 뭐지?
1: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0: 식물이 확 달라졌어요.
1: 이거 알로에죠?
0: 네.
1: 맞죠?
0: 그러니까
1: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1: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1: 여기 문이다. 그죠?
0: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1: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0: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1: 이게
3: 동이에요.
1: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0: 하나씩 이거 끼게
1: 뭔가
0: 돼 있어요.
1: 뭐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0: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1: 이거랑 이게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4: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5: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사각형.
4: 사각형이라고요? 응? 사각형?
5: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4: 아.
6: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근데, 네.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6: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4: 네.
6: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4: 네.
6: 왜냐하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4: 네.
6: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4: 그럼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6: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네.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4: 이거 그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6: 맞아.
4: 맞아요?
6: 맞아요.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다고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4: 네.
6: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4: 네.
6: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4: 산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6: 네. 올려놓고 해요.
4: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라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6: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4: 네.
6: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4: 네.
6: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네.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 711.
6: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4: 열렸어요.
6: 뭐가 이렇게 큰 게?
4: 이게 뭐야?
6: 이 사각형이긴 한데?
7: 저희가 사각?
4: 사각형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3: 사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5: 그럼 그거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서.
0: 일단 저희도
1: 네.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0: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1: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0: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어?
1: 어?
0: 오이씨,
1: 어, 뭐야 잠깐만. 이거?
0: 한번 풀어보세요. 가죽에, 어?
1: 어, 뭐 있다, 써져 있다.
0: 뭐예요? 낮에는 불어붙고 밤에는 어.
1: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0: 우리가 어제 다녀온 데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1: 생명체가 있어.
0: 예,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1: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2: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0: 낮에는 불어붙고 밤에는 얼음.
1: 어, 뭐 있네. 퍼즐.
0: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1: 네네네.
0: 여기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저희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2: 거기 은지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3: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2: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4: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2: 이건
4: 거기에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2: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봐봐요. 아닌 아니,
4: 뭐가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 아니, 안에? 아니, 없어, 없어.
4: 없어요?
2: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4: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2: 뭐가 있다고요?
4: 밧줄, 밧줄.
2: 밧줄? 밧줄.
4: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2: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1: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2: 또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1: 이거 뒤에 이거
2: 네?
1: 이거 아니에요?
2: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4: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2: 찾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1: 불량.
2: 어떤 퍼즐이 있다고?
3: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2: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1: 가장 먼저 멸종이 제 생각에는
4: 저는 알 것 같아요.
2: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0: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1: 퍼즐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2: 불을 정리하고
0: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3: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으면
4: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3: 네.
5: 이건 어디야?
3: 저희는 사막.
4: 이건 여기서 받은 거.
5: 아,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3: 아, 그렇네.
5: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4: 위에 하늘이
5: 있구나.
3: 가자.
5: 바다. 바다 가자.
3: 그 바다.
4: 이게 아니구나.
5: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3: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에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6: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3: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5: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3: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4: 저 수영은 하는데
3: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4: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3: 어? 에?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5: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
4: 아, 거기 있었어.
5: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0: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1: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3: 아,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5: 가볼까요?
3: 아, 네.
5: 아,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4: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3: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시급했네.
7: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아, 저기 있다.
8: 여기.
4: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8: 우와, 네 조각의 퍼즐을 맞췄네요.
3: 아, 이게 지도구나.
7: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했죠.
4: 네, 아,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8: 문을 찾았어요.
7: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4: 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9: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3: 저긴가?
9: 이쪽.
3: 왼쪽이요?
9: 이쪽.
3: 이쪽이요?
9: 네.
7: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4: 여기도 다 있었어요.
3: 어이구.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8: 문이네요.
3: 해주세요.
7: 와.
8: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됐다.
1: 어? 어 우리가 다닌 네 공간이.
2: 하나, 둘, 셋. 오! 오! 우와!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3: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어? 아니, 이거 아닐까요?
4: 아, 전혀 모르겠네.
5: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6: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에요?
2: 비밀번호. 어? 어머냐! 어떡해!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자정이 넘은 깊은 밤.
3: 소금통에 주세요.
4: 네, 앉으세요.
2: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야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대구 사람들의 밤을 든든히 채워준 별미라죠.
5: 새벽에 들어갈 때, 출출할 때 부담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꼼꼼한 게 어떤가요?
6: 기사분들이 많이 오시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진짜 야간 일하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이 와요.
2: 밤을 나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한 끼.
7: 35년 됐어요. 내 청춘이 다 여기다 바친 거지.
8: 왔다.
9: 우리 왔습니다.
10: 반갑다.
8: 왔다.
11: 또 하면 우동이랑 불고기. 대구 하면.
12: 피곤하지
7: 않아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해.
2: 어머니들의 인생이 담긴 그 맛을 느껴보시겠습니까? 도시를 가득 메운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새벽녘까지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대구의 밤을 지켜온 야식집인데요. 이곳의 메뉴는 단 한 가지. 콩국이랍니다. 야식이자 해장 음식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대구의 향토 음식이라는데요.
13: 콩국이 뭐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콩국 먹어보고 아 이건 아니다 별로다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4: 서울에서 정말 본지 못했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15: 이 맛을 잊을 수 없다니까.
16: 우리 콩국이 그게 맛있어요?
17: 네.
15: 계속 오고 싶어가지고.
2: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별미. 소화까지 잘 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하니 대구의 콩국 어떤 음식인지 한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콩국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0: 저녁에 마시면서 이렇게 콩을 씻고 놓고 삶아가 씻고 놓고 가잖아.
1: 삶은 콩을 물에 깨끗이 씻어내 껍질을 모두 벗겨낸 후 곱게 갈아 우선 콩물을 만드는데요. 콩을 최대한 곱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0: 아니, 세 번 갈아야지 곱게 나와요.
2: 또 갈아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 초등학교 나와서 이거 먼저 쓸 거 끓여 놓고 또 저녁에 팔 것도 이렇게 끓이고 그러잖아요.
1: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콩물을 준비한다죠.
2: 40여 년 동안 이렇게 매일 작업하신 거예요?
0: 그렇지. 직업인데 어떻게.
1: 세 번에 걸쳐 곱게 간 콩에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여내는데요. 뜨끈한 콩물과 함께 든든함을 더하기 위해 꼭 넣는 것이 있답니다.
0: 찹쌀로 튀긴 거예요. 찹쌀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콩국에 넣으면 콕 동동 뜨고 여기 맛있어요. 쫀득쫀득해.
1: 1960년대 대구 화교들이 두유에 튀긴 밀가루 빵을 넣어 아침 식사로 팔기 시작한 것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토착화한 음식이 콩국인데요. 찹쌀 튀김에 설탕과 견과류, 소금을 넣고
0: 계란 노른자,
1: 달걀 노른자로 영양 업그레이드.
0: 옛날부터 넣는 거기다가 우리 집 손님은 안 넣지만 왜 계란 안 넣죠?
1: 진하게 끓여낸 뜨끈한 콩물을 부어내면 박보김표 대구식 콩국 완성. 걸쭉한 콩물에 듬뿍 적셔진 찹쌀 튀김이 어우러져서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3: 수고하십니다.
1: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이라죠.
4: 아이고, 오늘 비싼 콩국이 왔으시네. 아이고, 우리 당모 손님이요. 한번 심심해요. 아무서 지나가면 들어오시.
3: 옛날에 여하기 전에 여 남문시장이요. 사거리 저쪽이 건너목이에요. 거기서 미약가 갖고 했다 하니 그때부터 했어요.
4: 미약가에서 한 20년 넘게 하고 여주라서 한 20년 하고.
5: 아, 요즘은 그래도 요즘 마치는 거예요. 옛날에 아침까지 했어요.
1: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하던 중 손님들의 권유로 콩국을 시작하면서 밤부터 아침까지 야식으로 팔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답니다. 덕분에 번듯한 가게도 얻고 두 남매 건사할 수 있었다죠.
6: 그래도 아들님이 콩국을 잘 먹는다고요.
7: 네, 두유도 좋아하고.
6: 이뻐라.
7: 오늘 저녁을 좀 일찍 먹었더니 배고프다 해가지고.
8: 원래 여기 포장마차서 하셨잖아요, 그죠?
0: 그래요. 아이고, 그때부터 오래됐다.
8: 그때 왔었어요. 아버지가 퇴근길에 포장해가지고 예, 몇 번 맛을 보여줬는데 애기 놓고 생각이 나서 이 집을 찾았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저 좋은데 이렇게 옮기셔서 있길래 그때부터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와서 예.
2: 아니, 여기 단골이세요?
9: 아, 15년? 15년, 20년 다 돼가지고 싶다.
10: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는 우리는 때때는 시간 싸움이거든. 빨리 가가 빨리 먹어야 돼.
9: 간단하고 든든하게는 이게 최고 나요.
1: 새벽 일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한 끼. 밤이 깊도록 여전히 불을 밝히는 이유일 테죠.
11: 오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40년이라는 세월을 다 버텼잖아요.
1: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 낮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심야 식당이 있습니다. 불과 씨름하며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연탄불에 바싹 구운 돼지불고기. 이 야밤에 먹는 이들이 있을까요?
12: 야식 자다가도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요. 자다가도 그냥 파자만 바람에도 우유 하나 걸치고.

0: 와서 먹고 그러고 가고.
1: 그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2: 왔다.
3: 고기 왔습니다. 와, 반갑다.
2: 왔다.
3: 맛있게 드세요.
1: 돼지불고기를 먹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새벽 3시 반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데요.
4: 아, 저희도 장사를 해요. 그때도 옛날에도 장사를 했고 지금도 장사. 밭축 오면 늦게까지 하는 가게가 별로 없어요. 17년 됐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 아들이 3살, 지금 20살. 고기 먹고, 우동 먹고, 싸고, 배부르게.
1: 돼지불고기와 함께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야식, 우동입니다.
3: 우동!
1: 흔히 냉면에 고기를 함께 먹듯 대구에서는 우동과 돼지불고기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5: 처음에는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왔는데 저도 이제 대구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우동을 다 같이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먹은 지는 거의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6: 포장마차 할 때부터 고기하고 이거 기분이었는데 궁합이 맞대.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잖아요. 근데 우동은 뜨겁게 먹잖아.
1: 연탄 불고기의 불향과 우동의 깊은 육수 맛이 어우러져 달콤 짭짤한 맛이 꿀조합이래요. 곡성로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35년간 대구의 명물인 연탄 돼지 불고기와 우동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왔다는 선숙어머니. 달콤하게 양념한 간장 육수에 생강과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돼지고기를 재웁니다.
6: 이게 부위부위가 아니고 한 마리가 다 들어가야 돼. 맛이 여러 가지예요.
1: 대구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연탄 불고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데요.
6: 내가 30대 중반부터 했어요, 이거를. 옛날에 우리 아저씨가 뭐 하다가 뭐 다 털어먹고 부도 나는 바람에 이거 같이 하자고 얼마나 사정을 해가지고.
1: 어린 두 딸 키우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설득해서 시작한 포장마차.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없이 일한 덕분에 빚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6: 새벽에 먹고 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출근하는 사람 출근하고 교대 시간을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때는 뭐 택시 기사들 뭐 어마어마했죠. 몇백 대가 여기 서 있었으니까 부처물에.
1: 연탄 공장과 공구 상가가 밀집해 있던 북성로에는 밤이면 포장마차 골목이 들어섰고 바쁜 노동자나 택시 기사에게 연탄불로 빠르게 구워내는 돼지불고기와 따뜻한 우동이 야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이후 재개발로 옛 포장마차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일부가 그 명맥을 잇고 있죠.
6: 이제 초불로 완성이 된 거야. 초불. 이틀 전에 이게 숙성시킨 고기예요. 이래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래 넣어가지고
1: 초벌을 한 후에 숙성시키면 불향이 더 깊어진다는데요. 그 사이 굽는 도구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6: 내 손가락이 다 수술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조금만 쉬울게.
1: 방식은 수월하게 변했지만 그 맛은 35년째 그대로 심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6: 중짜 하나만 나가면 되나?
7: 하나만 나가면 돼.
1: 적은 양은 여전히 석쇠로 구우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까지 그 맛과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0: 여기 파트보다 홀을 많이 해갖고 여기는 다 엄마 담당이에요. 엄마 담당. 예. 저도 고기는 굽기는 굽는데 엄마보다는 조금 미숙하죠.
1: 아직 멀었어. 아직 멀어.
0: 중자 하나.
1: 나는 제 나이 때는 죽을 똥 살 똥 그러게 했는데 또 내 딸은 그렇게 시키기가 싫어요. 그래서 됐었으면 조금 늦게.
2: 때가 되면 어차피 맡아서 해야 할 일. 조금이나마 고생을 덜 시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3: 딸이랑 한 잔 좀 든든하시겠어요?
1: 아이고, 든든하고 말고지. 내가 많이 기대지, 쟤한테.
2: 우동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답니다. 인근 가게에서 매일 뽑아온 생면을 가진 재료 넣고 직접 우린 육수에 말아내는데요.
1: 옛날에도 포장마차니까 숟가락을 꼽아서 나갔거든. 옛날 그대로 조금도 안 바뀌어.
2: 옛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답니다.
1: 아, 우리 니아까 옛날에 포장마차 할 때 이 니아까로 참 많이 벌었지.
2: 빚더미에 올라서 막막하기만 했던 세월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게 해준 보물이라죠.
1: 버리지를 못해 이제 이게 재산 이루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정말 귀한 니아까예요. 다른 사람은 볼품 없는 니아까를 여기다 왜 놓느냐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4: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건 없애지 않을 거예요.
2: 어머니의 청춘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고달팠지만 가족을 지키고 살아낸 값진 인생 말이죠.
1: 그래도 이 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늘 이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3: 피곤하지도
1: 않아요? 안 피곤해.
2: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밤을 환히 밝힙니다.
5: 어, 이거 무슨 냄새야?
6: 연탄불에 꺼가지고 꼼짝을 풉니다. 여기 전통이.
5: 이건 정말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따뜻할 때. 예술이네, 예술. 통영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로.
7: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와.
3: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3: 책 보고.
4: 책 보고.
5: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6: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7: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8: 저 통장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9: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1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1: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혈관은 면역력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혈관은 각종 영양물질들을 나르면서 생기는 염증물질을 함께 나르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해줘야 나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의 청소를 잘해야 면역력의 재생능력과 회복력이 강해지고,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세균질환, 바이러스질환, 나아가서는 생명의 치명적인 위험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이자 갑옷인 면역력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놈들, 일단은 낯선 놈들이죠. 그리고 그 낯선 놈들 중에서 나쁜 놈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몸을 가려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나쁜 놈들이 빨리 제거가 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몸속에 계속 어지럽히면서 숨어서 다니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바로 오염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오염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쁜 놈들이 여기서 출몰하고 저기서 출몰하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불이 꺼지지 않는 잔불이 남아있는 산불이 산 곳곳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소방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고생하고 혹사당하고 쉬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계속해서 몸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우리 몸속의 소방관이라고 하는 면역기능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초췌해지게 됩니다.

0: 두 번째도 어지럽혀 있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면역세포가 혼란 상태에 빠졌어. 쉬지도 못하는 상태이니까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쁜 놈인지, 적, 자기 세포인지, 제거해야 되는 나쁜 병원균인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걸러내지 못해서 자기 세포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낯선 상태이지만 만성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이것을 흔히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이 남아있으면 우리 면역세포는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혼란 상태에서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면역의 아이러니, 면역 역설 반응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 몸을 청소하는 것이 면역력이 혼란스럽지 않기에 면역력이 24시간 동안 고생하지 않게 지켜주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청소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면역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니까 외부와 소통이 가장 많은 우리 몸의 신체 기관, 바로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장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의 물질이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농약, 중금속, 음식물 찌꺼기 속에서 발생한 독소, 환경 호르몬, 비료, 이런 오염된 물질들이 다 들어오면서 우리 몸속에서 위장관 속을 지나가면서 해치기 때문에 우리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면역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을 빨리빨리 제때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청소하고 가장 중요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 장이라고 했다면 이건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있죠. 바로 우리 몸이 염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염증을 막아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관을 어지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중성지방들을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부위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밖으로 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혈관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혈관을 돕는 매우 중요한 조력자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게 하는 큰 손이죠. 호르몬은 그리스에서 온 말로 북돋우다, 흥분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메신저입니다. 호르몬은 생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체내 물질로 세포 조직의 성장, 심장박동 조절, 신장기능, 위장운동, 혈당, 체온, 삼투압 등의 항상성 유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변화, 심지어는 감정과 기억 저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신체 각 부위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전지전능한 조절자인 것입니다. 혈관 청소를 위해서도 호르몬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흔히 혈관 청소하면 음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보다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호르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려면 두 가지 호르몬을 늘려야 하는데요. 그두 가지 호르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은 사람마다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강조를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혈관 염증을 줄이고 복구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수리공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탁월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혈관을 보호하기에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잠을 자는 환경에서는 소음과 조명을 완전히 줄여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로, 멜라토닌 분비를 높이기 위해 30분 정도 더 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잠에 잘 들기 위해서 호흡 운동, 수면 양말, 따뜻한 우유 한 잔, 족욕이나 반신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도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에는 트리토파인이라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파인애플에는 트립토판이 100g당 250mg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바나나에는 수면을 도와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바로 혈압약을 줄이거나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행복감과 인지 능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죠. 실제로 우울증의 주요한 치료제는 세로토닌의 저흡수를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는 약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부족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세로토닌이 혈관과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세로토닌의 분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은 트립토판인데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양질의 세로토닌이 생성되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생산하여 체내 물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나 면역력 저하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스스로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심리적 자극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는 학습, 독서, 명상, 취미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주 웃고 충분한 스킨십을 취하고 서로 칭찬하는 긍정적인 생활 방식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을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달성하자라는 가치관을 주변과 공존하자, 내 안의 내면을 탐색하자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과 마인드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호르몬의 유용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 부위,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혜택을 원없이 즐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 호흡 명상에 이어서 기본 명상 중에 하나인 걷기 명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걷기 명상은 대표적인 동적 명상의 하나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순환시키면서 활력을 갖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감각은 바로 발바닥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바닥에 주의를 두고 발이 들리고 나가고 닿을 때 변화하는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걷기 명상을 하기 앞서서 발바닥 감각의 변화를 먼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해서 서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주의를 발바닥에 두어 봅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무릎을 다시 한번 살짝 더 굽혀볼까요? 그 상태에서 나의 무게중심을 앞, 뒤, 좌우 이렇게 천천히 옮겨가면서 발바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봅니다. 발바닥이 살짝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는 그 변화. 충분히 그 감각의 변화가 느껴지셨으면 이제 다시 무릎은 바로 세워놓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집중 명상의 방식으로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발바닥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셨다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면 호흡 명상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다시 발바닥에 주의를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환경, 공간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어느 공간을 사용을 해서 걷기 명상을 할지 한번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주의를 발바닥에 두시고, 걷기 명상 시작해 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좁게, 그리고 속도는 조금 천천히 하시면 나가고 들리고 닿는 감각을 전체를 알아차리기가 조금 용이해집니다. 도는 구간이 필요하다면 돌 때도 도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위가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친절하게 다시 나의 발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손은 그저 자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허벅지 옆에 두시거나 혹은 나의 양손을 포개어서 앞에 두시거나 혹은 뒷짐을 지시거나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어가 봅니다. 들리고 나가고 닿는 그 감각의 변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 싱잉볼 소리가 자각이 되신 분들은 네, 천천히 마무리 해봅니다. 걷기 명상 해보셨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주의를 두셨지만 주변의 소리로 나의 주의가 가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아,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발바닥으로 돌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적인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근력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이제 걷기 명상을 한번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걷기 명상은 저희가 했던 호흡 명상과 마찬가지로 통찰 명상의 방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발바닥 감각에 주의를 둘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걷다가 발바닥 감각보다 보다 선명하게 느껴지는 자극들, 예를 들면 지금 주변의 소리, 혹은 몸의 어떤 통증, 혹은 반복되는 생각, 이러한 것으로 주의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걷기를 잠시 멈추고 선체로 그곳으로 주의를 옮겨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극이나 생각 등이 좀 사라지면 나의 주의가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이제 다시 발바닥 감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서 있는 몸을 알아차려 보시고요. 출발할 준비가 되면 나의 마음, 나의 주의를 발바닥으로 두어 봅니다. 온전히 깨어서 알아차리겠다라고 의도하시고 걷기 명상 시작해 봅니다.

주변에 발바닥이 아닌 다른 강한 자극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그곳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그 감각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다시 걷기로 이어가 봅니다.

다른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면 마치 강 밖에서 그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듯이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걷기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닿는 감각만 알아차리시면서 이어나가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산책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걸으시다가 주변에 좋은 풍경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들리는 좋은 새소리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열어서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음미하고 그 후에 다시 발바닥으로 돌아오시면서 산책을 하는 거죠. 발바닥의 주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명상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내가 나의 상태를 잘 알아차리시면서 주위가 벗어났을 때 다시 발바닥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자해 명상에 대해 살펴보고 자해 명상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자연 생존 전문가 우승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의 생존법,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잘 신고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야지만이 빨리 구조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 전화만 해도 수십 개 달했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그 뒤로는 세 개 긴급 신고 번호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는 범죄는 112, 또 화재와 인명 구조는 119, 또 나머지 기타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번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한 전화가 경찰과 소방, 해경 같이 57개의 상황실로 신고 정보가 전달이 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 없이 대응 시간도 더 빨라졌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지 또 좋은 요령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상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모르셔갖고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고를 할 때 제대로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야지만이 출동도 빨라지고요. 또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겁을 먹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112, 119 전화하시게 되면은 통화가 되죠. 자, 이때 6화 원칙에 따라서 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이름, 또 사고나 조난 위치, 또 사고 종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내 위치 혹은 인근 주소나 주위에 건물이 있다면은 건물 이름, 뭐 상호, 또 간판 이름, 또 눈에 띄는 건물이나 조형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야지만이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러지 못하고 빨리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위기 상황인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위기가 화재인지 또 교통사고인지 일반 사고인지 혹은 범죄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같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옆에 부상자나 또 환자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부상인지 환자인지도 역시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방뿐만 아니라 구급차까지도 같이 올 수가 있죠. 가해자나 피해자 또 범인이 있는 그런 범죄 사건이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범인이나 피해자의 또 성별, 나이, 범인이 있다면 인상 차기, 또 차종, 뭐 흉기가 있다면 소지 여부, 어떤 종류인지, 또 공범이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자 이런 것까지도 역시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산이나 또 야외에서 등산을 하다가 위기에 처했다, 다쳤다 하셨을 때는 위치를 알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 중이라면은 산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정 위치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논이나 들판이라면은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도 역시 보게 되면은 부착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불러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요즘 여름이라 바다나 강에서 뭐 물놀이를 한다거나 혹은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할 때도 밀물이 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역시 핸드폰으로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50km 바다까지도 역시 핸드폰으로 다 통신이 되고요.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통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실 때뭐 배를 타거나 어선을 타거나 물놀이 배를 타실 때도 핸드폰을 방수폰이나 방수팩 같은 거에 넣어갖고 안전하게 휴대하시게 되면은 역시 통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고할 때 우리는 음성통화, 자, 요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아닙니다. 요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로도 역시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 SNS 역시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영상통화로도 가능한데요.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나 뭐 입을 물렸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장애인일 경우. 혹은 외국인일 때도 말이 안 통할 때도 영상 통화로 역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내가 만약 승강기에 갇혔다, 어디에 있는지 건물인지 잘 모른다 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승강기 안에 보시면은 버튼 옆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신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붙은 바코드를 사진을 찍어갖고 전송해 주셔도 문자로 전송해 주셔도 119에선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때 버튼을 누를 때도 한 번만 누르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누른다던가 혹은 2초 이상 길게 눌러야지만이 승강기 안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특정인을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 요청해달라고 그냥 부탁할 때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많다 하면은 오히려 누가 대신 해주겠지? 자, 이런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제노비스란 아가씨가 방거리에서 흉기로 다쳤었는데 그 주위에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신고가 안 돼갖고 결국은 사망을 했다는데 이렇게 나 대신 누구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에게 신고를 요청을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길 때는 꼭 정확하게 집어서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가령 거기 파란 옷 입은 분 혹은 모자 쓰신 분 혹은 자전거 탄 학생 이렇게 정확하게 차분하게 지목을 해갖고 도와주세요. 혹은 112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집어서 특정을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때, 갑자기 핸드폰이 몰리게 되면 핸드폰이 안될수 있어요. 자, 이때도 방법이 있는데, 내 핸드폰이 안 되면은 다른 핸드폰을 빌려갖고 해보셔도 됩니다. 통신사가 다르면은, 안 되던 게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내가 업무용 폰이나 또 서브폰을 개통할 때도, 미리 다른 통신사 걸로 개통해야지만이, 비상시나 혹은 큰 도움이 되겠죠. 또 계속 안 된다면은 음성통화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문자나 SNS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같은 경우는 통신이 끊겨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도 핸드폰이 안 된다면은 건물 내에 유선전화를 찾아갖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이 되면은 핸드폰 안 되지만은 유선전화 또 공중전화는 자체 전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없다면은 인근에 공중전화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가서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 좀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하셔갖고 알아두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내 핸드폰이 깨지거나 배터리가 나가거나 하면은 키지 못해갖고 내 가족이나 뭐 친구,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번호 등은 미리 좀 어디에 적어놓거나 혹은 축소 인쇄를 해갖고 지갑에다가 코팅을 해서 보관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중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일상에서의 큰 위험 중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갑자기 실종되는 거, 사고에 빠지는 거, 자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지만은 여기도 역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있다면은 미리 이 사전 지문 등록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아이랑 같이 가셔갖고 아이의 이 지문 그리고 사진을 찍고요. 또 신체 특징이나 혈액형,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뭐그 외에 뭐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분들도 역시 같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 번만 등록을 해주면 효과도 좋기 때문에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이는 나중에 실종이 되어도 찾았을 때 바로 부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등록 정보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이를 찾아도 누구 부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일까지도 최대 걸리기도 한다니까 꼭 이번 주에 안 되신 분들은 경찰서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사진과 인식표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이라든가 멀리 여행을 가실 때집 밖에서 승강기를 기다릴 때 아이들 사진을 찍어 놓는 것들이요. 또그 외에 한눈에 띄게 밝은색 옷을 입히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전신 사진을 그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게 되면은 만약 놀러 갔을 때 실종이 됐다 했을 때 당일 아이의 이 사진만큼 정말 좋은 알림 수단도 없기 때문이죠.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침에 찍은 아이의 사진을 경찰이라든가 그 현장 담당자한테 전달해 주게 되면은 더 빨리 확실히 찾을 수가 있겠죠. 또 아이가 어리다면은 아이의 옷이나 명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단 인식표나 또 메달 같은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옷 안쪽에다가 뭐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미아 방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긴급 연락 카드를 만들어서 뭐 지갑이나 뭐 배낭에다가 휴대하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심지어 사망을 했을 때 발견한 사람들이나 구조대가 나 대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내 지갑이나 호주머니에서 카드처럼 만들어갖고 중요한 정보를 적어놓은 이런 인식 카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조그만 명함 크기에다가 내 이름과 또 주소, 가족의 주소, 또 만날 위치, 뭐 어디에 내 SNS가 있다면 그런 주소 같은 것들을 잘 적어서 코팅을 한 다음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관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장 만들어 갔고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고 이웃이나 동료한테도 나눠주면은 좋겠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은 평상시 학교나 유치원 가방에다가 매달아서 인식표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난 영화 보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재난 영화 하면은 무섭다, 또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보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있는 장르긴 하지만은 재난 영화처럼 정말 좋은 생존 교과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각각의 재난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하고 패닉에 빠지는지. 재난 영화가 재미있게 다양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재난 영화 보게 되면은 정말 답답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 상황에서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주위 친구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르고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재난 영화를 보고서 미리미리 내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랑 같이 재미난 재난 영화 보게 되면서 한번 가족과 대처법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일상의 위험에 처했을 때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치를 완전 사용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죄송합니다.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그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1: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 보물 참고다, 여기.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0: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딜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심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심장에 좋은 영양소는 무엇이 있는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이 무겁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 혈압이 높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약국에서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 환자이시거든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물이 지나가는 고무호수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고무호수가 땡땡해지죠. 이 상태가 바로 고혈압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혈압은 한번 높아지면 낮추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간 이 고혈압약을 드셔야 되는데 굉장히 속상하죠. 평소에 건강해서 약도 잘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에 이 약 하나씩 먹어야 된다 하시면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혈압약은 이 꼭 드시면서 혈압을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혈압이 오래 가면은 혈액이 많이 가는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고혈압에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뇌, 신장, 그리고 심장입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요, 이 신장이 딱딱하게 굳는 사구체 경화증이나 신장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부전 등의 위험률이 높아지죠. 만약 물이 흐르는 호수를 우리가 한참 동안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뺑뺑하다가 결국 펑 하고 터지게 되겠죠. 이때가 고혈압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죠. 이 혈압이 10에서 20mmHg 증가하시면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률이 두 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왜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까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뭐 소화 능력도 줄어들고 뼈 밀도도 줄어들고 기능들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은 오히려 증가를 하죠. 혈압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혈압을 올리는 신경계의 항진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약국에 오셔서 아 약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아니면은 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밤에 누워도 잠을 못 자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신경계에 영향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이제 무서운 상황을 마주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화가 너무 나서 막 싸우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뭐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고 온몸에 혈액이 빠르게 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가 고착화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되면 우리 몸은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서 혈압을 높이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또 한 번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정리해보자면요. 우리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바로 높아진 교감신경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도록 신체를 내몰죠. 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몸은 쉴 틈 없이 예민해지고 또 밤늦게까지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서 일이 반복되고 또 이제 쉴 때도 술, 고기, 담배로 인체를 많이 괴롭히는데요. 고혈압은 마치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 같아서 한번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아요. 속도가 너무 높은데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로 끽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참을 쭉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약을 먹고 혈압에 좋다는 거를 먹기 시작해도 바로 혈압이 잡히는 게 아니라 한참 혈압이 증가를 하다가 이제 잡히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혈압에 대한 이상 상태를 미리미리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 좋은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제제입니다. 보통 영양제 하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물론 종합 비타민에는 이 비타민 B군을 포함해 다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 하면은 뭐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칼슘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계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등 신경계에서는 흥분 역할을 담당해요. 반대로 마그네슘은 이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 불릴 만큼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역할과 또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만요, 함께 있어야 제대로 할 일을 할수 있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다른 성분을 내보내서 모자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신경계를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어느 한쪽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해야 너무 덜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균형 있는 신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네랄 제형을 드실 때는요, 이 칼슘, 마그네슘 이 비율이 1대1 아니면은 2대1로 들어있는 제형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떤 염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염은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을 운반시켜주는 일종의 운송수단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통 저렴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탄산 칼슘이나 산화 마그네슘을 많이 써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렴한 만큼 용량을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제형들이 들어가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많지 않아서 실제 칼슘 같은 경우는 위가 약한 환자면은 흡수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조금 더 흡수율이 좋은 뭐 글루콘산 칼슘, 뭐 젖산 칼슘 같은 유기산이나 킬레이트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미네랄 제형을 드실 때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약사님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요. 또는 뭐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파요 같은 위장장애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요즘 알약이나 캡슐도 있지만은 액상 형태의 미네랄 제형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위장장애 없이 좀 쉽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들 분들 중에는 내가 심장이 너무 힘드니까 잘 때는 심장을 좀 쉬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그러시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심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심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근육들은요, 우리 몸의 근육들처럼 정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 특히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의 일종인데 필수 부품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코큐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코큐텐은 심장의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심장이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면 그 불순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 세포들을 막 손상을 시키는데요. 이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을 반드시 권하는 환자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고지혈증 약, 우리가 흔히 스타틴계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자체가 체내의 코큐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사님, 제가 이거 스타틴계 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근육에서 쥐가 많이 나고 눈밑이 파르르 떨려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큐텐을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0mg, 한 캡슐 분량 정도고요. 많게는 200mg으로 섭취를 하시는데요. 심장 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으시거나 스타팅계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200m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증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살리도노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이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양을 늘려주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명상이나 마음이 평안할 때 몸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천연 성분은 우리가 이제 신경병증에 먹는 치료제랑 비등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홍경천에서 사실 이 살리드로사이드라는 주성분은 1% 정도로 낮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이 고순도와 고함량으로 정제된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하면 이 마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숙성된 마늘 추출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로 많이 써왔습니다. 이 마늘 숙성 추출물에는 SAC라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에서 산화질소라는 가스를 만들어요. 이 가스가요,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SAC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차단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약에서 가장 많이 먹는 혈압약의 기전과 같은 방식으로 혈압을 잡아주기 때문에 혈압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 이 혈압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면요, 12주간 숙성 마늘 추출물 960mg 캡슐을 하루에 4알씩 먹게 했대요. 그리고 12주가 지나서 이제 마늘을 먹지 않은 환자들과 마늘을 먹은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니 이 마늘을 먹은 환자들이 평균 혈압이 10mmHg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5mmHg씩 감소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볼수 있죠. 거의 혈압약 한 개를 먹고 계산된 수준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보통 마늘 영양제는요, 이 생마늘 분말보다는요, 숙성 마늘이 더 효과적이고 치료 효과가 크다 알려져 있고요. 600에서 1200mg 정도 복용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심장에 좋은 영양소들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이 심장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심장 하면은 이 열정을 상징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이 나이가 들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열정적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수품과 목각 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나무를 칼로 조각해 목각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은 카빙 나이프라 불리는 서양의 조각칼과 다섯 종의 조각도를 주로 사용하겠고요. 카빙 나이프의 안전한 사용법과 파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빙 나이프입니다. 조각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한 칼 사용의 시작은 칼집에서 칼을 넣고 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칼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넣고 빼는데요. 이때 단단한 압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빼려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손을 다치거나 칼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는 방향으로 힘을 주지 마시고 손을 마주 잡고서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게 되면은 덜컹덜컹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압력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때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넣을 때는 이게 대충 넣어놓고 나면 떨어져서 칼이 부러지거나 칼끝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단히 집어넣어 주는데 항상 칼의 방향, 일정한 방향, 특히 칼등이 내 몸 방향을 향하고 칼 날 부분이 몸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넣어서 뒤를 몇 번 쳐서 단단하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뺄 때는 앞뒤로 흔들어서 빼주세요. 칼 방향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지면은 칼날이 몸 쪽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엄지가 간다든지 해서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칼날 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이런 거는 제가 칼집을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럴 때는 압력이 단단하게 이게 박혀있진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 빼서 칼날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파지법을 하다 보면 손이 칼등이라든지 칼의 몸쪽에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칼날에 잘못해서 손을 올려서 다치는 사고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의 방향이 항상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카빙 나이프, 조각칼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서 파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조심스럽게 빼고요. 왼손의 파지법입니다. 나무를 잡고 칼을 잡는 방법,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나무를 잡는 왼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작은 목각 인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큰 것보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구간이 제일 위험하냐면은 엄지손가락, 왼손의 엄지손가락 부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엄지와 밑에 있는 굵은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굵은 전체를 일자로 만들어서 옆에다 붙여주고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뒤에다 받쳐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네, 손아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려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왼손 검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힘을 막아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왼손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나무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줘서 더 안전하게 조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파지법은 영어로는 썸그립이라고 하는데 연필깎기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베어지는 자리에서 엄지가 바로 뒤에서 그대로 미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연필깎이 그립에서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빙글 돌려주는 힘으로 조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칼이 베어지는 위치보다 손가락이 더 뒤에 있고 뒤에 있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의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한다는 기분으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엄지는 가만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얇게, 너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게 깊게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살짝만 나무가 베어지면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밀면서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더긴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면서 회전. 밀면서 회전. 자, 그리고 내가 깊게 파고 싶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뜨듯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술은 당기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당길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 미는 테크닉에서는, 미는 기술에서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당기는 기술에서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다칠 위험성이 많아요. 지금 하는 기술은 썸스큐라는 그립입니다. 사과 깎을 때나, 과일을 깎는 것들과 유사한데요. 칼을 쥔 엄지손가락을 나무의 마구리 쪽에 대고서 주먹을 쥐는 힘으로 칼질을 하게 됩니다. 칼이 엄지 앞에서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다치는 경우가 초보분들 경우에는 칼이 무섭다는 생각에 칼을 이렇게 손잡이를 멀리 쥐고요. 엄지의 힘을 밀면서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엄지로 일자로 움직이면서 엄지에 부딪히게 되면서 다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칼을 오히려 짧게 쥐고 엄지도 손가락 끝부분이 아니라 마디에다가 깊게 걸어줘서 거리들이 이렇게 좁혀지고 나면 앞에서 엄지 앞에서 회전을 하거든요. 엄지 손가락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엄지 쪽에만 밴딩을 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엄지 교차 그립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전에는 엄지를 마구리 쪽에다가 걸고서 썼는데요. 거리의 한계가 있겠죠. 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갈수 있는 최대한은 이만큼인데 내가 여기 있는 쪽에서 이렇게 당겨야겠다. 그러면은 거리의 한계가 발생하겠죠. 그럴 때 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위험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지가 X자로 교차하게 됩니다. 교차한 상태로 내리는 거죠. 자, 이 그립법을 처음에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령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마구리에 대는 게 아니라 표면에다가 엄지를 댄 상태, 좀 전에 배웠던 사각깎기, 썸 스큐 그립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내 왼손으로 엄지 손가락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왼손 엄지가 칼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더라도 칼이 손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이때 엄지가 이렇게 풀려서, 관절이 풀려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막아주고서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기술 가지고 목각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마티카라고도 부르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는 젤루통이라고도 부르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조각하기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는 피나무라든지 잣나무, 홍송 같은 이런 나무들을 많이 썼고요. 은행나무나 버드나무, 은사시나무 같은 나무들이 조각하기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주변에 그런 나무들이 있거나 쓰러진 나무들 같은 경우가 있거나 또 가지치기 같은 걸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요. 보통 생활용품을 만들 때는 단단한 나무를 써야 되지만 목조각을 할 때는 부드럽고 칼을 잘 받아주는 나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골라서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너무 단단한 나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의 안전한 사용법과 파집법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소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런 목조각품을 만들면서 재미나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유연입니다.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그리는 빛바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는 방법도 복잡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알고 보면 미나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튜브 물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미나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스케치하는 방법부터 조색하는 방법, 선을 쓰는 방법 등 각 강의마다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저와 함께 소망과 길상의 의미를 담은 미나를 배워볼 겁니다. 그럼 수업하기에 앞서서 재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본대고 그리는 그림인 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도안을 어떻게 벗겨내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드릴 거고요. 도안을 벗겨내는 데 앞서서 저희가 재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미나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이렇게 크게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1합 장지라고 해서 얇은 순지와 같은 얇은 종이여서 이 종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도안을 뒤에 대었을 때 도안이 잘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합 장지인데요. 2합 장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도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도안 또한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종이 설명 맞춰보고 도안을 과연 어떻게 베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도안을 베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베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트레싱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싱지를 겹쳐가지고 도안을 따는 방법을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나는 트레싱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 박스를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트 박스에다가 도안을 비춰보면은 아까 두꺼워서 잘안 보였던 도안들도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트 박스는 생소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라이트 박스는 회화 그림에 사용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께서 작화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트레싱지로도 얼마든지 베껴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박스는 꼭 필수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채색 재료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취봉 물감입니다. 보통 민화라고 생각하면은 분채라고 하는 가루 물감을 사용하거나 개어서 쓰고 손으로 만들어서 쓰는 물감을 사용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쓸수 있게끔 튜브 물감이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튜브 물감 다음에는 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은 채색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선을 딸 때, 전사 작업 초반에 초선을 뜨는 작업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통하고 걸레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채색할 때꼭 사용해야 되는 붓을 소개해 드릴게요. 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5개 혹은 4개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세 개는 다양한 채색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채색필의 특징이라면 필모가 긴 것이 특징이고요. 필촉이 얇기 때문에 세밀하게 얇은 부분도 작은 부분도 면적을 칠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요건 채색할 때 사용하는 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민화에서 가장 핵심인 발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발임필인데요. 요 발임필은 짧고 통통한 게이 필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발임필이라고 하거나 발임붓 혹은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붓이기 때문에 물붓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새필입니다. 이 새필은 필촉이 얇고 길어서 선을 딸 때, 그리고 전사 작업할 때 도안을 맨 처음 벗겨낼 때 사용하는 필이 바로 요 새필입니다. 요거는 필촉이 긴 애들도 있고 짧은 애들도 있는데요. 긴 애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상필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민화에서 사용하는 필이고요. 필촉이 조금 더 짧은 붓은 초보자분들께서 긴 필을 사용하기 조금 힘드실 때 그때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혹시 몰라서 필요한 재료들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삼색펜이고요. 하나는 사비연필,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민화에서는 독특하게 지우개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지우개가 막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저희는 연필과 삼색펜은 꼭 필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트레싱지를 사용할 때, 트레싱지에 그림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용도로 연필을 사용하고요. 이 삼색펜 같은 경우에는 사비연필로 그린 도안을 찍어 눌러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삼색펜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검정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깔이 나오는 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재료 소개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네, 그럼 1강 모란도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바로 이 모란도입니다. 꽃분홍색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꽃그림인데요. 이 꽃그림에 의미가 있습니다. 민화는 독특하게도 주제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중에 왕인 목단으로 민화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꽃 그려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두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전사자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두 강의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려면 도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통 그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는 바로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벗겨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거예요. 트레싱지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랑 라이트 박스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싱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싱지를 사용할 때는 이 연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안을 뒤에다 대고 트레싱지를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연필로 그대로 따서 그려내면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내가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살짝 삐져나왔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사실 가짜 종이 때문에 진짜 중요한 종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X자 표시하던지 아니면 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나중에 딸때 전사 작업해서 옮겨낼 때만 안 따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따보도록 할게요. 전사 작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도안을 그대로 벗겨내는 작업을 전사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필로 벗기거나 바로 종이에다가 먹으로 벗겨내는 작업을 전사 작업 혹은 초선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종이에다가 옮기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도안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윗면이 아니라 뒤집어서 연필을 흑연에 묻혀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에 흑연을 묻힌 종이를 뒤집어서 오늘 그려내야 될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후에 이때 종이를 올리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너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측면도 쏠리지 않은 딱 중간 위치에다가 예쁘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색펜이 등장합니다. 뒤에 연필 흑연을 묻혀놨기 때문에 펜으로 꾹꾹 눌러서 그려가면은 그대로 흑연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펜이 트레싱지를 뚫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힘을 너무 안 주셔도 안 됩니다. 한번 절반 정도 떠는데 어떻게 벗겨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싱지를 올리면은 이렇게 도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눌러서 사용만 하면 되시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싱지로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라이트박스를 이용해서 전자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트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모니터나 빛이 나는 물체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따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트박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도안이 많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간단한 입문자분들께는 트레싱지 혹은 모니터가, 빛이 비치는 모니터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이트박스를 켠 다음에 도안을 위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앞 장지를 위에 올립니다. 라이트박스를 위에 올린 다음에 이제부터는 연필 사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필에다가 먹을 묻혀줄 거예요. 먹을 묻힌 다음에 흥건하게 갖고 와서 바르는 게 아니라 날을 이용해서 붓의 옆면을 잘 털어주신 다음에 걸레에 닦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투리 종이를 이용하는데요. 선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려냅니다. 필촉이 잘 모였는지 확인하신 다음 그대로 전사 작업을 해볼게요.

전사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은 실수를 하면은 수습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먹 사용이 그런데요. 먹은 진한 물감, 검정색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셨을 때 개워내기가 조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고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3: 아, 전설의 물고기 하이체군요.
4: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 느낌.
1: 가자, 가자!
5: 오, 좀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임무를 완전 전역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천원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 옛날서부터.

0: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1: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3: 보물 창고다, 여기. 와.
4: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5: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6: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5: 거미요? 거미요?
6: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5: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6: 비디오를.
5: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7: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6: 제가 밝혔죠.
5: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게 교수님이?
6: 예.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0: 정도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1: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2: 이게 비행기, 와. 와.
0: 지금 다 달라요, 너무.
2: 왜 그렇게 설계했지?
0: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2: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와.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

0: 선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네.
0: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1: 네.
0: 1605년이면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그때 근대 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 소설의 처음을 알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1: 네.
0: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창 같은 걸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0: 맞아.
1: 못하는데 막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흑신 두들겨 맞고
0: 맞아요.
1: 이런 이미지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같이 왜 저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1: 네.
0: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1: 네.
0: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 소설의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 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 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 있잖아요.
1: 네.
0: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1: 네.
0: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1: 네.
0: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잘못 온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이거가 돈키호테의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0: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한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1: 제가
0: 좋을까요?
1: 알기로는 돈 띄고 키호테라고 알고 있습니다.
0: 정확하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지? 돈키호테거든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근근이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의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가 된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1: 옆에서
0: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 어딨어?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산초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1: 아.
0: 산초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아,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대표 주자인 돈키호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거기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요.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1: 둘씨냐?
0: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요.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배워 갖고 와서 이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칼 뒷등으로
1: 맞아요.
0: 여기하고 여기를 솔직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돈키호테는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자, 단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에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형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 괴물이다.
0: 저 거인이 팔 돌리는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갔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점으로 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영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대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 네.
0: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되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누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이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네.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네.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0: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네. 광해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네.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시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을 유학을 갑니다. 네.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혁명 일어났고 그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네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네. 사상, 개혁하자는 세상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 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럼 이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에.
2: 네. 있을만한 것 같은데.
0: 그게
2: 네.
0: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네. 공격에 죽였어요. 그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심장을 꺼내 볶아먹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네.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 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신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 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로 보면

0: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 체제에 합류한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 뭐, 보이즈, 피에미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다 최초가 붙었는데, 둘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의 경우. 두 번째는 미친 듯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 이거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1: 조금
0: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근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쫓아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파란 막 올라오는 폭풍 언덕 끝머리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채 있었어요.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의 언덕이에요. 이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쇼 가문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강량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쇼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슈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잘 알아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네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1: 히스클리프를
0: 히스클리프를 선택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

0: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날 쉬지 못할 거야.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와.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컵의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이 언덕입니다. 아.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1: 어, 최민수 씨.
0: 최민수 씨. 이렇게 하면 떨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광공이죠. 그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얼마면 돼? 집착 광공이고요. 그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아, 스네이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아,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1: 네, 맞아요.
0: 그렇게 장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캐서린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 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뒤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공 안 나오고 잘 가. 이렇게 뭐 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 와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 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0: 좀 드는 거예요.
1: 더 재밌는 것
0: 물론
1: 같아요.
0: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아,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0: 낭만적이죠.
1: 들어요. 네.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를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 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3: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4: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5: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6: 가자, 가자!
7: 오, 좀 보자!
8: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9: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또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줘요. 옛날서부터.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1: 혼자 독학으로.
0: 독학으로.
1: 책 보고.
2: 책 보고.
3: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4: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0: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5: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6: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7: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8: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네.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는?
2: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거미요?
1: 거미요?
2: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네. 보여주세요.
2: 비디오를.
1: 쏜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0: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2: 제가 밝혔죠.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게 교수님이?
2: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2: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왜 그렇게 설계했지?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에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1: 짜잔!
2: 와, 그게 뭐야?
3: 크랑크랑!
2: 한번 봐봐.
4: 우와! 멋지다.
3: 침대도 있네.
5: 이거 집이야?
2: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5: 캠핑?
2: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4: 아, 그렇구나.
5: 좋겠다.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5: 좋아.
3: 나도.
5: 그럼 내 침대도 있어?
3: 크랑크랑.
2: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5: 내 것도.
6: 내 것도.
2: 다?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4: 장작 구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5: 엘디요.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3: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5: 그것도 좋네.
3: 노래 기계도.
2: 에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3: 크랑크랑.
2: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에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6: 그럼 안녕.
7: 안녕. 에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2: 아이, 물론이지.
7: 대단해. 난 가볼게. 잘 자, 에디.
2: 그래. 잘 자, 로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딴 해보자.
0: 에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 깜빡 잠들어버렸네.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찾았다.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4: 안녕, 로디.
5: 안녕.
3: 에디는 어디 있어?
7: 나도 아직 못 봤어.
3: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5: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 아니야.
5: 어?
7: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4: 그래?
8: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3: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6: 에디!
2: 안녕.
6: 안녕.
3: 다 만들었어?
2: 거의 다 완성됐어.
4: 와, 대단하다.
3: 역시 에디야.
2: 이 정도로 뭘?
5: 그럼 내일 캠핑 갈까?
2: 내일?
5: 응. 그래야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3: 맞아.
2: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6: 와!
7: 안녕.
5: 내일 봐.
2: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0: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출발합니다.
6: 와!

0: 엄마와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아, 예쁘다.
2: 어,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1: 나도 갈래.
3: 나는 나무를 구해올게.
4: 도와줄게.
1: 나도. 가자.
5: 난 준비하고 있을게.
4: 가자.
6: 에이.
5: 아, 어서 와.
1: 물고기 잡아왔어.
5: 크랑.
3: 우리도 나무를 구해왔어.
5: 아, 그래.
3: 나무부터 자를까?
1: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5: 아,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1: 알았어. 넣어보자.
5: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7: 이제 됐어.
5: 이걸 이렇게.
1: 와, 정말 장작이 됐네.
7: 에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3: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6: 맞아.
5: 뭘.
1: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5: 크랑. 아, 저,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종해야 돼. 준비됐어.
7: 자, 그럼 넣는다.
1: 맛있게 구워져야 할 텐데.
5: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1: 어디 보자.
2: 에?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5: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2: 그래?
0: 밤이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1: 와, 별이 정말 많다.
2: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1: 응, 에디.
2: 어?
1: 에디는 벌써 자네. 우리끼리 보러 가자.
2: 응,
1: 다녀올게.
6: 다녀와.
1: 잘 보여?
7: 이상하네. 잘 안 보여.
5: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2: 그런데 잘 안 보여.
5: 금방 고쳐줄게. 기다려봐.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1: 응, 어디 그럼. 우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햇띠, 너도 봐봐.
2: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5: 달? 별똥별이다.
2: 어? 별똥별?
1: 어디? 별똥별이 어딨어?
5: 벌써 지나갔지. 배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2: 응.
1: 어?
2: 응.
1: 우와, 잘 보여. 예쁘다.
2: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1: 정말?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5: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1: 그래?
5: 그럼.
0: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5: 자, 놀라지들 마.
6: 우와!
1: 편하다.
2: 크랑,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5: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1: 힘들어.

0: 저기 할 말이 있어. 그랬던 거야.
1: 에디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2: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3: 그래, 우리도 미안해. 정말.

0: 안으로 들어가자.
1: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텐트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0: 에디 고마워.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3: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0: 만들긴 했는데.
3: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1: 아이고 먹자.
0: 홍지레빗 퀴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2: 인어공주 미니.
3: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2: 머리색이 변해.
3: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니.
3: 반지색도 변하네.

Yeah.

그만요? 이걸로 비누빵을 만드는 것 좀 볼래?

지금은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비눗방울 좀 봐봐.

이제 비눗방울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아,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 고마, 아야에서.

여기 책에 보면 쇠기풀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데 아프면 안 되니까. 볼이 부을 수도 있다고? 어, 이거!

콧물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처지고 콧소리가

갈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볼거리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처치야.

좋아. 저기 우리 아가 배도 빨리 치료해야겠는걸? 갔지, 곰마?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가를 이렇게 치료해주겠어?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오늘 때면 안 된다.

돼지야,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말이 맞지, 콤마?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콤마, 기침 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6, 8, 7.
1: 짝수 최고.
2: 2, 4, 6, 8, 7.
1: 짝수 짝수.
3: 이로 만들어졌지.
1: 10, 11, 12, 13, 16, 18,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벌써 벌써 최고 2, 3,
1: 5,
2: 7,
3: 9
4: 벌써 벌써 벌써
5: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2: 13
1: 15
2: 17
6: 19
4: 홀수 홀수 불러 홀수
5: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홀수
3: 짝수
4: 홀수
3: 짝수
7: 짝수
5: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7: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7: 짝수
1: 짝수
7: 더하기 짝수는 짝수
4: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6: 홀수
0: 더하기 홀수는
7: 짝수
6: 홀수 더하기 홀수는
7: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1: 더하기 홀수는?
6: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5: 짝수?
6: 더하기 홀수는? 홀수!
7: 짝수?
6: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1: 짝수?
8: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6: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7: 정사각형.
8: 다음 홀수는
9: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1: 정사각형. 짝수
9: 홀수
7: 짝수
6: 홀수
4: 홀수
2: 짝수
4: 홀수
2: 짝수
4: 홀수
2: 짝수
4: 홀수
2: 짝수.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양식의 치킨 크크크.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아기돼지 꾸꾸님, 조금 따끔할 거예요. 다 됐다.
8: 어, 꿀꿀이 잘 참네.
9: 아유, 기특해라.

0: 방귀라니 무엄하구나.
1: 무엄하다. 어? 무엄해, 무엄해.
2: 아니, 아니, 아니. 방귀가 아니라, 아유, 무슨 생선 썩는, 죽은 동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 같은데.
1: 에이, 고약하다뇨.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3: 아, 이 꽃이 시체를 먹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4: 응? 시체요?
1: 아, 냄새 좋다.
5: 오늘의 관자 시체꽃. 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6: 병원이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해. 공기청정기 돌아간 거 맞지?
7: 다섯 대나 파워 모드로 돌리고 있는데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6: 저 시체 꽃님, 시체를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0: 참으로 무엄하구나. 시체 꽃이라니.
1: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롭기만 한 꽃이 어떻게?
3: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8: 숲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1: 이게 무슨 냄새야?
9: 어우, 머리 아파.
1: 죽은 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알을 낳는 우리 파리들은 잘 알지. 하, 이건 우리 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 아, 아, 이 꽃에서 난다. 야. 죽음의 냄새.
10: 너무 좋아.
1: 썩은 냄새.
10: 여기 어디 죽은 동물이 있나 봐.
1: 좋아, 좋아. 죽은 동물의 알도 낳고 먹이도 먹고 해야겠다.
0: 좋아하는 모습 보니 나도 좋구나.
1: 아유, 예. 어디 죽은 동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봐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0: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지금은 냄새.
1: 아이, 좋아, 좋아.
0: 나비.
11: 꽃에서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더니 이상해.
12: 어, 그러니까. 설마 저 꽃 시체를 몸속에 숨긴 거 아니야?
11: 시체를 먹은 거 아니야?
12: 또! 신고하자, 신고.
6: 그러니까 시체를 먹었다는 건?
7: 그 말인 즉슨
6: 동물을 죽이고
7: 먹어서 몸속에 숨겼다는 거? 아!
3: 네, 그래서 이 꽃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0: 무엄하구나!
3: 화내니까 더 냄새가
6: 빨간 공기? 빨간 공기? 빨리 빨리!
7: 살려줘!
1: 냄새가 더 나서 난 더 좋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쵸?
0: 당연하지.
3: 이 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7: 아, 맞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0: 꽃 뱃속에서 죽은 동물 털이나 뼈 조각이 있을 거예요.
1: 어, 나 공기.
0: 공기. 선생님, 어떡해.
1: 엑스레이 촬영 결과. 몸속에! 죽은 동물 같은 건 없는데요?
2: 아이, 참나.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3: 날 믿어주는 건 역시 팔이 너밖에 없구나.
2: 그쵸.
0: 아닌데,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고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2: 그러게. 궁금하긴 하네. 어디 죽은 동물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3: 그건 사실 이 냄새는.
1: 냄새는?
3: 원래 나한테서 나는 냄새이느라.
1: 네?
3: 내 이름은 타이탄 아룸. 높이 3m, 폭 1.5m.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그 자태는 가히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나무였다. 무려 7년 동안 점점 자라 나무는 쓰러져 사라지고 알뿌리만 남았지.
0: 우와, 알뿌리 엄청 크다.
3: 알뿌리에 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담았기 때문이지. 그 알뿌리에서 드디어 거대한 꽃을 피우지.
0: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꽃의 여왕 같아.
1: 저렇게 크게 피려고 7년을 기다린 거구나.
3: 그렇다. 7년 만에 드디어 꽃이 피면 난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지.
1: 아니, 왜요?
2: 그러게, 왜요?
3: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1번, 강력한 냄새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 자손을 번식하려고.
0: 아하! 이 냄새를 맡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신을 보호하려고.
3: 땡! 정답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보통 꽃들은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씨앗을 만들지. 하지만 우린 나비나 벌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 난 동물의 썩은 냄새라며 사족을 못 쓰는 파리를 이용하겠노라.
2: 뭐? 나를 이용한다고?
3: 냄새 파! 우린 파리를 부르기 위해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같은 시체 냄새를 풍기지. 이걸로 모자라 열을 내서 냄새를 더 멀리까지 보내겠어. 약 36도 정도의 열을 내면 그 열 때문에 냄새가 공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그럼 그 냄새가 1km 밖 숲까지 퍼져서 숲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부를 수 있지.

0: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아, 이 꽃에서 난다.
1: 여기 죽은 동물이 있나 봐.
2: 근데 죽은 동물은 없고 자꾸 이상한 꽃가루만 묻는다.
3: 배고파서 냄새 따라왔는데 시체는 어딨지?
4: 썩은 냄새를 맡고 온 파리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우린 씨앗도 만들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 내게서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가 나 사람들이 날 시체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1: 아, 파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거구나.
5: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6: 저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0: 어쩐지 죽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5: 저기 파리씨,
0: 이 꽃가루 옮기려고 잘해준 거였어? 가짜 냄새로 유인해서 이용한 거였어.
4: 그렇긴 하지만 파리 너도 좋아하는 냄새 마음껏 맡고 좋지 않았느냐?
0: 뭔 소리야! 벌이랑 나비는 꿀이라도 없지 우리 그냥 이용만 당하자.
4: 이용이라니! 뭐마도다!
0: 정말 방귀 낀 꽃이 성냈다더니 정말!
4: 나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지독한 시체꽃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더냐!
1: 네? 타이탄 아론보다 더?
4: 이 꽃은 라플레시아라는 시체꽃. 꽃이 활짝 피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나 걸리지.
5: 일주일?
4: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파리들을 불러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데 라플레시아는 마치 썩은 고기의 속살 모양으로 꽃잎을 피우지.
0: 맞아! 나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상한 풀냄새가 나서 뱉은 적이 있다고 깜빡 속았다니까.
4: 이번엔 스타펠리아라는 시체꽃. 검붉은 색이 꼭 피같지? 스타펠리아는 진짜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기 위해 동물의 털까지 흉내내지.
0: 나도 저게 동물 털인 줄 알았다고. 아우. 대체 우리 파리를 얼마나 속인 거야?
4: 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노라.
0: 자기 종족 지키려고 우리 소중한 파리를 기발해! 경찰관님,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 꽃 제가 고소할 거예요.
6: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0: 아유, 경찰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뭐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당신 감옥에서 살게 할 거야. 경찰관님, 한 5년 정도 살게 해주세요.
4: 5년? 그건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5: 네? 시간이 없다고요?
4: 우린 얼마 못 사는 존재.
1: 정말요? 그 얼마나 사시는데요?
4: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7년 만에 핀 타이탄 아룸. 시체꽃은 과연 얼마 만에 질까요? 1번 7개월, 2번 7일, 3번 2일.
0: 7개월! 아쉽지만 7개월이라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1: 근데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7일?
5: 그래! 아이, 7년이나 기다렸다 폈는데 7일 정도는 피어 있어야지.
6: 그러니까요. 이틀은 너무 짧지.
4: 다 틀렸다. 난 단지 2일, 이틀밖에 못 산다.
5: 네? 이틀이요?
4: 가만히 있어. 냄새. 더 냄새나게, 더 열나게, 파리를 한 마리라도 더 모아야 해. 냄새 팡! 냄새와 열을 내기 위해 난 7년간 모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그래서 단 이틀밖에 못 견디고 시들기 시작해. 그렇게 시들다 결국 죽고 말지.
7: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죽는다고요? 너무해!
4: 오늘 안에 꽃가루를 못 받으면 난 자손도 못 남기고 죽게 되겠지.
1: 어떡해! 아니, 이틀밖에 못 사는 꽃을 병원엔 왜 끌고 와요?
6: 아니, 전 그냥 신고받아서.
7: 파리씨!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속이 어려나시겠어요?
0: 아유, 아니요.
4: 아, 현기증.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구나.
1: 어떻게 하자?
4: 파리가 다른 타이탄 아름 꽃가루를 묻혀와 나한테 옮겨야 하노라.
7: 파리씨, 당장 가서 다른 꽃가루를 묻혀오세요.
0: 예! 아, 타이탄 아름이 또 어딨더라?
4: 현기증.
1: 빨리.
0: 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3: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4: 당장 진행시키지.
2: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5: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2: 암흑보석이요?
5: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2: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6: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4: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2: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이.
6: 야, 우리 사랑.

0: 형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 친한 친구?
2: 생겼지, 그럼. 당연.
0: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2: 친구?
1: 누구 이름 되지?
2: 속였다! 아빠랑 갈게!
0: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2: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3: 어? 할 얘기? 뭔데?
2: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3: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2: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4: 자, 친구들 안녕.
5: 안녕하세요.
4: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3: 그게 아니고요.
2: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 먹고 할까?

0: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1: 한 그림
0: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2: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1: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3: 선생님, 우리 한팀할래요.
0: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4: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3: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3: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3: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8: 어때?
7: 좋은 생각.
1: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1: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4: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1: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9: 네, 네, 선생님!
3: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4: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3: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7: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4: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6: 1년에 137일 굶는데
10: 빙하가

0: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1: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2: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0: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3: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4: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3: 근데 사랑이가...
4: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5: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4: 어, 한번기 쌤.
5: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3: 그런 거 같아요.
4: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0: 맞아. 그럼 되는데.
5: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6: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가자.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3: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3: 때문에 주님!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3: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네 저울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2: 제가 풀어드리죠.
3: 어머야.
2: 자, 이제 스쳐.

0: 너희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전개 쉐드.
0: 전개.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0: 공포의 똥폭탄! 취합!
1: 어, 안 돼! 밥 넘어들어!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2: 너희들!
3: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4: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1: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4: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1: 같이?
5: 둘이?
1: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4: 같이 가.
2: 어, 사랑아, 실내 와.
1: 아, 맞다.
6: 번개쌤.
2: 응?
6: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2: 아까 뭐?
6: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7: 오늘이 무슨 날?
8: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6: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6: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9: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0: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11: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12: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13: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14: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5: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1: 크크크.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4: 따라랑 따라랑.
1: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6: 암흑보석이요?
7: 암흑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8: 이게 뭐야?
9: 공포의 똥폭탄?
10: 어, 안 돼!
7: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1: 아, 번개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12: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0: 빨리 열어봐.
1: 왔어 왔어.
0: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예.
2: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3: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2: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0: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3: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4: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5: 정정당당 웃음의 날!
4: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6: 그러니까 반칙하면
7: 안 돼요.
6: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7: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8: 보기 좋구나. 우정.
7: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8: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9: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4: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7: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4: 잘 부탁해.
7: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0: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7: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8: 운동에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7: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6: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여기까지. 네. 잘했어. 출발!
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2: 안 돼! 다시!
1: 다시!
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3: 네!
4: 밟아.
0: 자, 출발!
5: 오!
3: 오! 이야!
5: 오!
6: 비행기인 줄?
3: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0: 자, 지구도 준비됐지?
3: 네! 지구야!
2: 지구야! 힘내! 지구 화이팅! 어.
4: 만나, 지구.
0: 자, 출발!

0: 맞아. 널 안 밟아서. 생명은 소중해.
1: 역시 지구야.
0: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2: 아니.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네.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안정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밥도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울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지구야.
9: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5: 어떻게, 뭐지?
11: 으아! 그거, 또?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1: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아, 화장실 갑시다.
11: 아, 아닌데요, 쌤.
9: 어?
11: 아, 웃겨.
9: 어?
11: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9: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3: 밥도 묻어라! 새똥이나 맞으라!
12: 이것도 뭐야?
9: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지금 사랑이가 보면 난리 칠 텐데. 선생님,
0: 응.
4: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11: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0: 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9: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4: 내 짝이 나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9: 이번에도 부석에게 소원해?
1: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4: 안 돼요.
0: 맞아요.
4: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0: 자, 모두 준비? 시작!
4: 우와! 야! 어, 살살해! 야!
0: 우와!
1: 오늘 살살해? 괜찮아?
9: 너 지기만 해봐.
4: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누구였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부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아, 남자!
6: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하라고.
7: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나오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0: 할아버지의 미술 시간.
2: 페파는 할아버지랑 같이 수지 할머니 미술 수업에 왔어요.
3: 아, 오늘은 정말 미술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얘들아, 오늘은 할아버지랑 한 팀이 돼서 해보자.
0: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한 팀이에요.
4: 아, 이제 우린 한 팀이지, 페파.
5: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6: 고맙다, 데니. 자, 그런데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어떤 작품을 만들 건가요?
3: 아무거나 괜찮아요. 만들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6: 알았어요.
3: 물감이랑 붓, 크레용, 색종이는 여기 있어요.
0: 할아버지, 오늘 어떤 거 만드실 거예요?
4: 이거 참,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자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
7: 아니, 우리가 알 턱이 있나?
8: 나도 모르겠는데.
3: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4: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6: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안 되면 되게 하는 일 뿐이라.
2: 레베카 할아버지, 데니 할아버지, 펠파 할아버지는 고치고 만지는 걸 좋아하죠.
9: 안녕.
4: 뭘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가르쳐줄래요?
3: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걸 만드시면 돼요. 어떤 걸 보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4: 아하, 난 정원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
3: 그럼 데니 할아버지는요? 뭘 보면 행복해지나요?
9: 난 바다요.
3: 레베카 할아버지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요?
6: 배고파요.
3: 그 기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걸로 세상에 없던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 알았어요.
6: 제자리에 준비 딱.
4: 이봐, 데니 할아버지, 크레용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9: 아니, 레베카 할아버지는 붓을 다 가져갔는데 뭘.
6: 페파 할아버지가 색종이를 다 가져가니까 그랬지.
5: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0: 붓이랑 크레용, 색종이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10: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6: 하긴, 다 쓰지도 못할 북 가져가면 뭐하겠어?
9: 나도 크레용 하나만 쓰고 다 내려놓을게.
4: 여기 색종이도 필요하면 갖다 써.
5: 훨씬 보기 좋네요.
0: 할아버지, 이것 좀 잘라주실래요?
6: 그래, 할아버지 잘 잘라.
0: 고맙습니다. 그림이 심심한데 뭐 하나 만들어주실래요?
4: 종이 접게 한 걸 붙이면 어떨까? 더 독특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야.
0: 좋아요.
5: 우리도 저렇게 그림에 뭐를 붙일까요, 할아버지?
9: 오, 좋은 생각이야. 멋진 깃발 몇 개만 그려줄래, 데니?
5: 알았어요. 저 깃발 엄청 잘 그려요.
11: 무지개색 나뭇잎은 어디에 붙여야 할머니?
3: 바로 이 소리 나는 모빌 조형에 하나씩 나뭇잎을 붙일 거란다.
11: 네? 뭐에 붙인다고요?
3: 그러니까 이 살랑살랑 딸랑이에.
11: 좋아요.
3: 이제 다 만들었나요, 여러분?
12: 네, 다 만들었어요.
3: 그럼 뭘 만들었는지 한 팀씩 보여줄래요?
11: 저는 할아버지랑 이거 만들었어요.
3: 아유, 당근이 아주 멋지네.
11: 근데요, 이거 그냥 당근 아니에요.
6: 큼지막한 치즈에 올린 당근이죠.
3: 대단해요.
11: 저는요, 할아버지랑 이거 만들었어요.
4: 작품 제목은 진흙탕 꽃이에요.
11: 왜냐면 전 진흙 좋아하고요.
4: 난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3: 아, 그렇게 깊은 듯이.
5: 저는요, 할아버지랑 이걸 만들었어요.
9: 이건 해적선이에요.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해서요.
5: 전 해적 좋아하고요. 아이.
3: 어머나, 우리 것도 오네요.
11: 이건 우리 할머니랑 내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 말로는 이게 추상이래요.
0: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그냥 이대로 충분하지 다른 걸 닮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다. 오늘 다들 정말 잘했어요.
9: 그럼 우리가 한 것도 예술인가요?
3: 물론이죠. 우리가 오늘 만든 예술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12: 만세!
2: 예술작품 만드는 건 모두 좋아하네요. 특히 수지 할머니 미술 시간에 만드는 예술작품은요.
10: 플라멘코 춤.
2: 오늘은 수지가 팔팔집에 놀러 왔습니다.
10: 엄마, 엄마! 유채장에서 뭘 바뀌어요?
8: 재미있는 거라도 있니?
13: 어? 와, 오늘 밤 페파 선생님이 플라멘코를 가르쳐준대요.
10: 플라멘코가 뭔데요?
13: 스페인에서 추는 춤 이름이야.
10: 우리 춤 좋아하는데. 우리도 가요, 엄마. 네, 가요, 가요, 제발요.
13: 하긴, 우리가 저녁 외출을 한 게 좀 오래되기는 했지? 수지 엄마 생각은 어때요?
14: 글쎄요, 오늘은 좀...
15: 이분은 누구죠?
13: 어디 봐요.

0: 여기 기타 반주자는 램 선생이라고 쓰여 있네요.
1: 어, 잠깐만요. 같이 갈 거냐고 물으면 제 대답은요?
2: 올레! 올레!
3: 모두 팔팔 선생님한테 플라멩코 춤을 배우러 왔어요.
4: 플라멩코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야호!
4: 오늘 밤 기타 연주는 램 선생님.
5: 올라!
1: 오, 올라!
0: 이건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야.
2: 오, 올라!
4: 와,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예쁘세요?
5: 눈이 부셔요.
2: 저 이 드레스 좋아요.
4: 자, 플라멩코를 출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박수랑 발구르기예요.
2: 오, 저 박수랑 발구르기 잘해요. 저도요.
4: 처음엔 플라멩코 박수치기부터 할게요.
5: 플라멩코 팔마스.
4: 아하, 박수가 팔마스군요. 자, 다 같이 박수를 쳐볼까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할 때는 크게 짝.
2: 하나, 둘, 셋. 우와, 나 딱 맞는다. 난 왜 손이 안 맞지?
4: 네, 좋아요. 이번엔 플라멩코 발구르기입니다.
5: 사파테아 도스.
2: 오, 사파테라 도스.
4: 내 발을 보고 따라해봐요.
2: 이거 나도 하겠다. 진흙탕에서 뛰는 거랑 똑같잖아.
1: 올레!
5: 그렇죠, 완벽해요.
2: 뭐야, 이게 진흙탕보다 더 어렵잖아.
4: 자, 이번엔 두 개를 동시에 박수 치면서 발구르기.
2: 올레!
5: 올레! 좋아, 페퍼. 바로 그런 게 플라멩코 아니겠어?
2: 네?
5: 중요한 건 완벽한 춤이 아니란다. 더 중요한 건 열정이지.
1: 와우.
5: 그런데 넌 그게 넘치는구나.
2: 진짜요?
5: 진짜로.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떠니, 페퍼?
2: 그냥 좀 화나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수지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안 돼요.
5: 아주 좋아. 플라멩코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확 뿜어내는 거란다. 지금처럼 화가 나는 감정까지.
2: 오, 너 발구르기 잘해, 페파.
0: 박수는 또 어떻고. 와우.
2: 고마워요.
5: 자, 그럼 다시 해보자.
2: 좋아요.
5: 준비됐지? 시작한다.

0: 대단한데 우리 딸?
1: 바로 그거야 페퍼. 올레!
0: 올레! 네, 모두 잘하고 있어요.
2: 페퍼는 플라멘코 춤이 좋았어요. 플라멘코 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바다의 소자 샤키.
1: 스타코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2: 잠깐, 꽁지는 어딨어?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 뼈잖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어?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호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온다!
3: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0: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3: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0: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0: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3: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3: 좋아. 내가 안내해 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3: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3: 잠깐, 기다려.
1: 샤키.

0: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여기!
1: 말고 안 돼! 살아났잖아!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얘들아, 꺼져!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0: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크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방패!

0: 뭐야?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여.
1: 잘 들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을게. 너희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기노는 오른쪽.
3: 거기 섀도우 스틱. 구조형 로프 액션. 이야. 이쪽이야.
1: 나 잡아봐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3: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1: 너무 어지러워.
0: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2: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0: 다이노 윙스!
4: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5: 리코! 초강력 물 액션!
4: 소용돌이 회전 액션! 스테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0: 준비됐지? 가자!
2: 좋았어!
0: 좋아! 끌어올려!
6: 꽁지가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전부 흡수하고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공룡 세계를 지켜라.

0: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핏.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귀여워.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1: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어?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2: 멈춰, 꽁지야. 구조형 로프 액션.
0: 아리,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꽁지야, 제발 멈춰.
0: 아리, 꽉 잡아.
1: 공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티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1: 잠깐! 공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1: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0: 꽁지야, 멈춰.
2: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0: 내가 속을 줄 알고.

0: 저기! 섀도우 스피드! 고마워, 호기.
1: 얘들아, 다들 괜찮아? 괜찮아?
2: 무슨 일이지?
3: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0: 뭐? 기다려! 금방 갈게!
3: 다이노 윙스 출동 준비!
2: 어서 가자, 다이노 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4: 좋았어!
5: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6: 나와라! 세고 등판 3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2: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야!
7: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8: 뭐야? 내치!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9: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7: 어, 제법인데?
9: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0: 얘들아!
10: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어, 뜨거워, 뜨거워! 다행이다. 불엔 문제 없어.
9: 젤리, 집게발 잡기, 액션!
5: 너무 뜨거워.
9: 구중 루프, 망치, 액션!
0: 호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어?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기노가 막았다.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디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2: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

0: 여기죠?
1: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992.48km를 가니까.
0: 왜요? 이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1: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0: 아닐 수도 있어.
1: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4: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신기한데?
1: 뭐지? 여기 앉으면
4: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5: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개벅.

0: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옥스포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이게 뭐야?
1: 도리야, 안녕.
0: 안녕.
1: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무것도 아니야.
2: 도리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걱정했잖아.
1: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던 거예요?
2: 오늘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일이 생겨 못 가게 됐거든.
1: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둘이야! 우리 시투에게 가보지 않을래?
0: 시투한테?
3: 뭐? 둘이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시켜달라고?
1: 네!
3: 그야 문제 없지.
0: 시시하게 시내 구경이 뭐야? 바다도 없고 산도 없는데.
3: 시시하다니. 우리 주변에도 보물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0: 보물?
3: 맞아, 보물. 지금

0: 우와! 이런 건 처음 봐요! 엄마, 어서 가봐요!
1: 네.
0: 와, 멋지다!

0: 도리야, 오늘 재미있었니?
1: 응, 최고였어.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0: 도리야,

광.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설의 물건이 하이체군요.
0: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3: 오, 저기 보세요!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완전 전화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어.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정량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 옛날서부터.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EBS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EBS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교육혁신의 최전선, 제주의 청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전국 최초로 토론과 탐구 중심의 IB 교육을 안착시킨 제주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초개별화 교육과 기초학력 강화, 여기에 교권 회복이라는 전국적 과제 앞에 서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 탄생하며 교육혁신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현안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전국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특별법 특례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교육 실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주. 진보 8년, 보수 4년을 거쳐 다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며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새 교육수장이 가장 먼저 마주한 숙제는 빠르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와 지역 간 교육 격차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40년이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42%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소규모 학교는 64곳으로 전체 초중고의 34%를 차지해 이미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신도심은 교실이 모자라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는 반면 서귀포시 원도심과 읍면지역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격차는 학습 격차로도 이어집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제주시 동지역 3.78%, 서귀포 읍면지역 7.6%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는 읍면지역 학교를 살릴 해법으로 토론 탐구 중심의 IB 공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IB 학교를 찾는 학생이 늘면서 애월중, 표선중은 올해 학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초중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IB 고교는 표선고 단 한 곳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일부 수시 전형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 확대에 신중했던 현 교육감과 달리 고이숙 당선인은 서부권 IB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해 초중고를 잇는 IB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읍면지역 학교를 마을 교육 공동체의 거점으로 키워 도시 학생이 지역으로 찾아오는 영유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수학 교육 강화를 통해 수포자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위기 속 제주가 다시 꺼내든 교육 실험이 전국 교육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 제주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쓴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 고이숙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고이숙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교육감 선거가 워낙에 현직 프리미엄이 센 선거이기도 하니까요. 이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포인트 가깝게 벌어진 압승이었습니다. 네네. 이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많은 분들께서 이변이다 또는 기적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새로운 제주교육에 대한 변화, AI 대전환의 시대,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 교육이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우리 교육의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는데요.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이 초개별화 맞춤형 책임 교육이었습니다. 네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학교에서 책임지겠다는 구상인데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2: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교육 난제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서 가장 귀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잠재력을 잘 키우는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별형 맞춤 교육을 넘어서는 초개별화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만 아이들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가장 튼튼하게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 그리고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춰서 AI 시대를 든든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먼저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수포자 문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참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2: 네, 수포자 문제는 일반적이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인데 제주도는 근래에 이르러서 수능 성적만 놓고 볼 때 평균이 수학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는데 상당히 하위권 또는 평균 이렇게 1등급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는 여러 가지 지금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수학과 관련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그 학습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3, 고1 이때는 특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 브릿지 캠프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 없이 그 다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주도 하면 사실 아이비 교육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한계 이렇게 확대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근데 당선인께서는 오히려 서부권의 아이비 학교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2: 제주가 공교육에서 학교 단위로 처음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전국에서 많은 호응도 받았고 관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확대를 하면서 고등학교는 한 학교만으로 이렇게 한정 짓다 보니까 높아진 관심 대비 고등학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고 또 그 지역에 중학교를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이제 다닌 학생이 같은 아이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고등학교를 한 곳 더 추가로 지정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초중학교의 아이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 성장 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조금 더 충실하게 아이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최근에 교실 붕괴 그리고 교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특히 고 현승준 선생님의 사망 사건 굉장히 교육계가 안타까워한 사건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오셨어요.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2: 저는 이제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이 문제를 대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보완과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유가족에게 가장 공감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진상조사 과정에서부터 유족 및 학교 현장에 많은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그 다음에 행정감사, 국정감사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 동안 명쾌하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많은 의혹들을 사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저는 누누이 다시 재조사를 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면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상조사를 다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는 지금 우리 교육계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공약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것을 직접 챙기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혼자 감당하는 체제를 시스템이 감당하는 체제로 그리고 학교 단위를 넘어선 교육청이 감당하는 체제로 교육감이 직접 챙겨서 제도를 현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선생님들 부담을 덜고 또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전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이었던 1인 1 노트북 정책, 이것은 이 공유 노트북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방식의 어떤 일률적인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신 건데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게 될까요?
2: 네, 1인 1 노트북 체제로 지원하는 기기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AI 시대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아주 중요한 학습의 요소인데요. 1인 1 노트북으로 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고 꼭 개인별로 지급해야 될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공유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기기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문해력과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독해력, 그 다음에 탐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인 1 노트북 체제는 개인별 지급에서 공유, 활용,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기기를 지급하기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가지는 네네. 데 집중하겠다는 네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요, 제주 학생 교육카드 도입하겠다. 이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2: 네, 우리가 이제 기본 사회를 많이 지향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감에서 학습에 필요한 또는 학교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인 입학 지원금을 교육청이 감당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말씀인데요. 노트북 지급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유 노트북 체제로 바꾸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초중고 입학 지원금을 제주 교육 학생 카드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학생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혀주셨어요. 네. 안심 택시 운영, 그리고 안전 통학로 조성, 정신건강 지원 강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집중하실 정책 어떤 것일까요?
2: 예, 가장 먼저 지원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의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학생으로 보였던 학생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선생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것, 또 추가해야 될 것, 또는 아주 확대해서 개편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과 정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해묵은 과제들과 고위숙 당선인의 해법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주도에서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 되기까지 당선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써오셨는데요. 제주도에서 최초의 여성 교육의원,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역사상 또 최초의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책임감, 어떤 모습일까요?
1: 제주도 교육의 역사상 초대 교육감께서 최정숙 교육감, 여성 교육감이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민선 선출직은 아니셨습니다. 지금 시기에 여성 교육감으로 이제 선출이 되어서 그 당시에 최정숙 교육감께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리고 청빈한 삶으로 의료와 교육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구성원 한분한 분을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힘,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주 교육을 잘 살려나가겠습니다.
0: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하셔서요. 뭐
1: 네.
0: 교육청 장학사도 하셨고, 뭐 교감으로 또 학교를 관리해 본 경험도 있으십니다.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신데, 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1: 예.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은, 저는, 제주 교대를 다녔는데요. 제주 교대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맞이한 사회의 변화, 87년도 6월 항쟁, 그리고 4.3특별법 제정의 그 과정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어떤 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대학 시절이 제게 중요한 전환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교육계 안팎에서 소문난 독서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을 접해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께 좀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실까요?
1: 많은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교육감으로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이 삼촌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4.3이라는 비극을 겪는 속에서 가족과 또 사회와 감당해야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역사적인 내용으로 담아 있는 것이 순이 삼촌인데요. 4.3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라든지 또 4년 뒤에는 이런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1: 저는 치열했던 선거 과정 내내 도민들께 아이 한명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의 임기가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기초학력이 예전

0: 보다는 좀 나아졌고 자신감이 있어졌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가 제주도 아이들의 행복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고위수급 교육감 시대를 거치면서 한 단계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계실 거고 또 학생 학부모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0: 아,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교육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극복해 가는 과정에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성김의 리더십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교육의 희망을 만드는 중요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1: 네. 제주도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또 대전환의 교육
0: 네.
1: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약속대로 아이 한명한 명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는 제주 교육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집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6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7: 내 꿈은 의사입니다.
8: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고

0: 여행해도 좋죠. 그렇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뻥 뚫렸지. 거기서 성주터널 걷고.
1: 보령이 품고 키워온 싱그러운 자연이 주는 선물. 초여름 보령에서 만난 즐거움입니다. 200년 호택에서 만난 특별한 맛. 투박해서 더 정겨운 고향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데요.
2: 쫄깃해서 맛있어요. 네.
3: 건강식품이라 잘 먹고 있어요.
1: 그리고 장인들이 지켜온 보령만의 멋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구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보령의 허리춤에 있는 성주면과 웅천읍입니다. 보령의 중심에 있는 성주산은 해발고도 680m로 보령시를 상징하는 명산인데요. 예로부터 석탄과 다양한 석재가 생산되던 곳입니다. 성주산을 마주하고 형성된 특별한 장소. 1995년 12월 농공단지로 지정된 웅천 석재 농공단지입니다. 보령 일대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있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형태의 석재품 및 석공예품이 즐비한 곳. 2022년 기준 26개 업체가 입주해 다양한 석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령의 석공들. 1980년대 석재 산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5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이 일대가 번성했었죠.
4: 70년대부터 시작. 70년대부터 됐죠. 저 어렸을 때부터 좀 활성화 됐습니다. 오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쪽 반대 방향이 이제 석산이 거기만 있는 거죠.
1: 주로 비석 재료로 사용되는 오석은 국내에서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돌인데요. 여간에선 깨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서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도 널리 쓰였던 석재입니다.
5: 우와, 어마어마하네.
4: 이런 거만 한 5천만 원 정도 30톤 가까이 나올 거예요.
5: 이게요?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가격 정도를? 돌 자체만?
4: 예.
1: 이 단지에선 여전히 오석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석은 연마하고 나면 까만 빛을 띄어서 까마귀처럼 검다 해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워 가공하긴 매우 어렵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석재라 벼루나 비석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 재료로도 사용되죠.
4: 이 오석이 광내면 이렇게 검고요. 쪼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그게 매력이죠. 이제 글씨를 파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얀 게 나온 건 우리나라 거 없어요.
1: 연마한 표면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그러나 그 안쪽엔 흰 빛을 띠는 독특한 돌. 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유물의 재료로도 사용됐는데요. 지금도 중요한 비석이나 표지석의 재료로 보령 오석이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오석에 글귀를 새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 보령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까다로운 오석까지 다룰 만큼 뛰어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보령은 물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석공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0: 올해로 60년 가까이 돌을 다루고 있는 석공.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이자 석공의 장인인 호석산 석장입니다.
1: 이 보름 호석만큼 색깔이 약 한 세 가지 정도. 처음에 원석은 집을 태웠을 때 그 잿빛 나는 원석 색깔하고 다듬어서 연마했을 때는 거짓말처럼 검은색이 나고 그걸 또 조각에서 글씨를 새기던가 했을 때는 밝은 색이 나고 이 세 가지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는 돌이 보룡 오석밖에 없어요.
0: 특히 불교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석장. 보룡의 고향인 그는 오석을 다루는데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10대 무렵부터 돌을 만지며 평생을 보낸 석장. 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석재가 바로 오석입니다.
1: 이러면 손으로 이렇게 부서지는데 오석은 안 부서져요.
2: 일반적이요.
0: 네. 오석을 다룰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1: 안 돼. 이건 안 돼.
2: 선생님도 좀 다치셨어요?
1: 아유, 그냥 막 딴디 물체를 막고 안경으로 와서 안경 안에 유리 막고 눈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와서 눈 저기 그 알을 맞으면 눈에 배겨요 그게. 그 안과 가서 빼야 된다고 그 저기 그 저 쇠나 돌을.
0: 그래도 고향 마을의 특별한 돌 오석은 장인에겐 보석이나 진배없습니다.
1: 물렁물렁은 밀가루 가지고 뭐 저기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조각국 만들으라고 하면 물렁은 이렇게 금방 만들 것 같죠? 그 밀가루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조각품이 안 나와요. 돌에 대해서는 잘 알으니까 처음에는 돌 큰 거 보면 야 돌 엄청나게 크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까지 거 그거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제일 물렁한 게 돌이죠.

0: 석재로 유명한 보령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산 자락에서 오래도록 생산되었던 또 한 가지. 여긴 석탄 박물관입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석탄 전문 박물관인데요. 과거 이 일대에서 석탄을 제법 많이 생산했었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된 특별한 장소. 실제 광산이 있던 자리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체험시설 중 하나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석탄하면 강원도만 떠올리시거든요. 여기 박물관 오신 분들도 여기는 석탄도 안 캤는데 박물관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창 때는 전국 석탄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지역이 석탄을 많이 캐서 제2의 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0: 보령의 탄광 역사가 시작된 건 지난 1947년. 그 후 1980년대까지 이 일대에 40개가 넘는 탄광이 생겨났는데요. 9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 혹시 이 엘리베이터가 불이 꺼지고 음향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으니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0: 마치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0: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실제 갱도와 연결되는 지하 갱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형으로 예.
1: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탄광 작업.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고령 인구의 약 20%가 광산업에 종사했답니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 탄광에서 일하면 일반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0: 여러분, 우리 보령 석탄박물관은요, 실제 신성탄광이 있던 자리 앞에 석탄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 우와, 너무 따뜻해. 너무 추워.
1: 수많은 이야기와 땀이 서렸던 현장은 독특하고 새로운 배움터가 됐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3: 규리야.
4: 네.
3: 우리는 여기 박물관 오니까 어땠어? 구경하니까?
4: 좋았어요.
2: 광산이란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가본 거는 저희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막장이라는 데가 이렇게까지 진짜 힘든 데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보령의 산이품은 오래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전세낸 마냥 즐기는 보령의 라이더. 이게 바로 보령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특히 보령호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코스가 보령의 라이더들에겐 가장 사랑받는 길이랍니다.
5: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달리면
6: 아무 생각 없는 상태야.
7: 풍경 보고 가로수 뭐가 심어져 있나, 정원을 어떻게 가꾸면 좋겠나.
1: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부부가 타는 오토바이가 좀 독특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3륜 오토바이.
8: 그래도 혼자 댕기는 것보다는 같이 또 댕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이가 있는데 같이 댕기다 보면 또 둘이 타는데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비싸도 저걸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샀지.
9: 딸한테 전화를 했어. 보아나, 아빠가 아무래도 일을 저질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래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즐기자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즐겼죠. 그랬더니 지금은 그때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었을까?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 30년 전 아내 고향인 보령으로 귀향한 부부. 중년에 찾은 이 취미가 부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답니다.
5: 보령이 라이딩하기 좋은 데다.
10: 라이딩하기 좋죠. 길이 잘 돼 있다라나. 길이 쫙 뻗고 진짜 성주고 벚꽃.
11: 가을 단풍인데는.
10: 이제 그래서 그때도 벚꽃도 많이 오죠.
1: 이렇게 화창한 날엔 꼭 여길 가봐야 한다나요?
7: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5: 여기 어딘데?
7: 여기? 성주산 휴양림.
5: 성주산 휴양림이야 이거?
7: 응응. 저번에도 왔었는데 생각 안 나나?
5: 생각 안 나나 하고.
7: 응?
5: 언제 왔었나?
7: 근데 겨울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네. 물소리도 좋고 바람소리도 좋고.
1: 80년대까지 석탄 광산이었던 지역을

0: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이젠 연간 15만 명이 찾는 보령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숲속길, 다양한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아, 이쪽이다, 이쪽.
2: 어, 그러네, 진짜 지압이네. 지압하네.
1: 신발 벗고 한번 걸어보자.
2: 얼마나 아픈가?
1: 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2: 진짜 아프지, 그럼. 응? 아, 이걸 순간순간 지나가야지. 거기서 밟고 기다리면은 더 아프지.
1: 그러니까? 한 번 말고 다시 와야 되겠네. 동안 아빠.
3: 왜 다시 와요?
1: 왜 그러냐면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 아픈데 두 번 걸으면 훨씬 더.
3: 두 번 와도 마찬가지야.
1: 적응이 돼서, 어, 이게. 오늘 저녁에 나 집에 가면 다리 안 아플 것 같아. 이거 해서.
3: 지압해서?
1: 어, 지압해서.
3: 할 수도 있겠다. 어,
1: 내가 꼭 그 경험을 내가 얘기해줄게.
0: 이렇게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휴양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 편백나무 군락 사이로 나 있는 숲길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이 숲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4: 아, 너무 편하고 좋죠. 일단 그 말로만 듣던
5: 만났어.
4: 편백나무
5: 어디
4: 너무 좋잖아.
6: 바다 해수욕장 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검색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7: 선생님 오시니까 어떠셔요?
6: 너무 좋은데요. 자연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0: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숲이 주는 여유를 즐기는 부부. 여러분도 자연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모처럼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1: 집에서 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연에 나오니까 훨씬 더 공기가 좋아서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
0: 보령의 자연을 즐기며 보낸 하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날 부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한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오래돼 보이는 고택. 박물관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소품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시계를 무려 조선시대로 돌려야 한답니다.
8: 와, 이게 몇 년 된 집이에요?
1: 200년 넘은 집이에요.
8: 200년 된 집?
1: 네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
8: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1: 네. 어느 방에서 태어났냐면은 이 방에서. 요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8: 아, 정말요?
1: 네.
0: 내부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외관은 덧대어 보수한 고택. 천양희 씨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서울살이를 하다 귀향해서 고향 집에서 특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주된 메뉴는 남편이 담당합니다.
2: 메밀입니다. 메밀이 지금 이제 봉평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묵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기 하루 전에 담궈놨던 걸 지금 이제 건져놓은 겁니다. 빨라고.
0: 손이 많이 가는 묵 작업. 김상진 씨는 30여 년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메밀묵을 만드는데요. 메밀묵을 만들게 된 건 어찌 보면 좀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 보령에는 원래 도토리묵입니다. 충남은.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먹어봤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먹어보니까 메밀이 저한테는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았습니다.
0: 내 입에 맛있는 걸 만들어 팔아보자는 단순한 생각. 하지만 실제 완성품을 만나기까지 숱한 실패를 거듭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단골이 찾아오는 가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2: 전라도 분들, 서울 분들 많이 이제 오시는데 한여름에는 전 또 이걸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방부제고 뭐고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는 녹아요, 이게.
8: 그래요?
2: 예. 그래서 한여름 같은데 어디 서울 멀리 갑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팔지 않습니다.
0: 묵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2: 이제 저기 판에다 퍼서요. 이제 말 이제 굳혀야죠. 그러면 이제 묵이 되는 거죠.
0: 한나절 가까이 걸린 작업. 드디어 메밀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혀서 자르면 우리가 아는 그 묵이 되는 것이죠. 이 묵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1: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애들은? 애기들은? 여기로 앉으세요. 네. 2000년 때부터 네. 오셔서 와,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그러겠다. 다녔을 거예요, 아마.
8: 와, 이런 게 보령 쪽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여기만에 있는 음식이 다른 데 저쪽에 시내에 나가도 이 음식은 없어요. 결정적인 게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해요. 아빠 여기 가자, 이쪽 가자 이렇게.
5: 묵도 먹어봤어요?
9: 네. 쫄깃해서 맛있어요.
5: 묵이?
9: 네.
0: 어른은 물론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은 고향의 맛.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인 묵사발부터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묵 무침까지. 자, 이제 한번 맛볼까요?
10: 강추에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단순한 양념으로 메밀묵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이 식당의 요리들.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평생 단골 확정이랍니다. 하하,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하하.
10: 달콤하고 상추가 건강 지킵니다. 잘 먹고 있어요.
5: 묵.
9: 묵이 너무 맛있어요.
5: 집.
9: 집에 나가기 싫어도 이건 먹으러 집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래 지켜온 맛 그리고 멋. 보령에 가면 알록달록하고 구수한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11: 이보다 큰 놈도 있고 아, 큰 것도 있고 이건 중간지.
12: 깜짝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 있어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야생이 살아있는 시베리아. 이 광활한 땅에선 눈과 얼음이 늘어나고 줄어들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서식하는 야생동물도 유동적이죠.

혹한을 피해 떠났던 동물들은 땅과 바다가 얼음에서 해방되는 여름을 앞두고 돌아옵니다. 여름 시베리아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낙원이죠. 그 풍요를 누리려면 날쌔고 맹렬해야 합니다. 강인하지 않으면 시베리아 야생의 사계를 버텨낼 수 없죠.

봄날의 태양이 얼어붙은 대지에 온기를 뿜어냅니다. 북극해는 봄볕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이 북극곰 암컷은 사냥보다 급한 일이 있죠. 북극곰은 원래 단독 생활을 합니다. 구애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다정하죠.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정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죠. 북극곰 암컷의 출산과 양육은 해마다 힘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이겨내야 하는 난관들이죠. 시베리아의 면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가 바로 이곳이죠. 겨울이 오면 해빙이 북부 시베리아의 해안까지 에워쌉니다. 육지에 오르면 황량한 툰드라 지대가 몇백 킬로미터나 남쪽으로 이어지죠. 툰드라 지대 역시 차가운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뚫고 나온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타이가, 냉대 침엽수림지대입니다. 타이가는 세계 최대 생물 군계죠.

1600km 두께의 숲이 띠처럼 지구 북부를 두르고 있습니다. 띠는 유라시아를 넘어 북아메리카로도 이어지죠. 숲의 지배는 산맥이 솟아오르며 마침내 끝납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 사이의 국경을 향해 땅은 서서히 높아지죠. 우리한테는 연해주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시베리아의 남단 프리모르스키주.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새끼 심화연어 몇 마리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이 심화연어들은 산맥 부근 겨울에서 첫 겨울을 낳죠. 앞으로 몇 달, 녀석들은 완전히 다른 두 삶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죠. 뿔 호반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겨울을 납니다.

이곳에서 두루미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새죠. 녀석들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하면 분주해지죠. 두루미들은 구애의 춤을 추며 번식기에 들어갑니다. 젊은 새들은 처음으로 제짝을 찾아야 하죠. 이 커플은 애정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두루미는 평생 한 상대하고만 번식을 하죠. 이 커플은 지난해에도 새끼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번식은 올해에도 녀석들이 이곳에서 맡은 최우선 임무죠.

남쪽에서 시작된 봄기운은 재빨리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타이가 삼림지대도 점차 겨울잠에서 깨어나죠.

얼어붙었던 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나무엔 싹이 트고 곰은 동면에서 깨어나 보금자리를 나서죠. 손님들도 속속 남쪽 지방에서 도착합니다.

쌓였던 눈이 녹으면 순록들은 포식할 생각에 신이 납니다. 겨울의 녀석들은 두꺼운 눈을 파헤치고 이끼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먹이찾기가 수월해졌죠. 이끼를 덮었던 눈은 사라졌고 나무엔 싱싱한 싹이 돋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오는 법은 없죠. 눈 녹은 물이 덜 빠졌습니다. 눈 녹은 물이 영구 동토층 위에 고여서 바닥이 습지처럼 변해버렸죠. 수백만 마리 유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것도 피를 빠는 등의 유충이죠. 등의 눈에 순록은 거대한 혈액은행입니다. 등해 때문에 순록은 여기 머물지 못하죠. 순록한텐 북쪽 초원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녀석들은 툰두라 기후대를 향해 이동합니다. 툰두라도 동장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중이죠. 툰두라 기후대는 이제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초원입니다. 이 계절 북쪽으로 길을 떠나는 동물은 술록만이 아닙니다.

몸집 거대한 태평양 바다 코끼리는 허물어지는 해빙을 따라 이동하죠. 녀석들은 베링해를 떠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해안으로 몰려가는 중입니다. 새끼들은 녹아가는 부빙 위에서 태어나죠. 아기 바다 코끼리는 재빨리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를 따라가죠. 어미는 수영 연습을 하는 아들을 지켜봅니다. 다정한 몸짓으로 새끼를 도와주는 어미 바다 코끼리. 하지만 어미가 지켜주는 시간은 길지 않죠. 시베리아 해안에 닿기 전 녀석은 거친 야생에 맞서야 합니다. 시베리아 곳곳의 해안 절벽엔 바다새 수백만 마리가 모여들죠. 바다 속 풍부한 먹잇감 때문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때문에 육상 포식자들의 접근이 힘든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포식자는 땅에만 살지 않습니다. 참수리는 독수리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몸집이 크죠. 녀석들은 포식을 하러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레이븐으로 불리는 큰 까마귀로 와있네요. 새끼 큰 까마귀는 사냥감 새들보다 훨씬 빨리 부화했죠. 그 덕분에 부모는 새끼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큰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바다새도 사냥할 수 있죠. 아주 희귀한 장면입니다. 참수리의 새끼는 두 마리뿐이죠. 한 마리는 다른 녀석보다 훨씬 몸집이 큽니다. 큰 녀석은 먹이도 더 집요하게 조르죠. 그래서 먹이를 더 많이 먹고 더 튼튼해집니다. 얼마 후 둥지엔 새끼 참수리 한 마리만 살아남게 되죠.

봄은 각 심하연어의 일생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강에는 심하연어 수백만 마리의 생존을 책임질 먹이가 없죠. 심하연어들은 먹이를 두고 싸워야 합니다. 덩치 큰 수컷들은 강을 차지하고 작은 녀석들을 쫓아버리죠. 약한 심하연어들은 결국 강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로 보금자리를 옮긴 뒤 성체로 자라나죠. 바다에는 심하연어의 포식자가 강보다 훨씬 많습니다. 바다로 간 심하연어는 10%밖에 살아남지 못하죠. 하지만 살아남은 녀석들은 거대한 물고기로 변신합니다. 바다로 내려가 1년을 보낸 심하연어는 어른이 돼 강으로 돌아오죠. 대양에는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에 녀석들은 자기를 쫓아낸 강의 심하연어보다 30배나 덩치가 커집니다. 거물이 된 녀석들은 고향의 물냄새에 홀려 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하죠. 강 상류로 가는 심하연어의 여정은 석 달이나 계속됩니다.

봄볕은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죠. 해빙은 날이 갈수록 빨리 부서집니다. 물범한테 떠다니는 이 얼음 덩어리들은 고마운 휴식처죠. 새끼 물범은 임신한 북극곰들이 제일 많이 잡아먹는 사냥감입니다. 하지만 다 자란 물범 역시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유혹이죠.

해빙이 사라지기 전 봄철 석 달 동안 임신한 북극곰은 1년 섭취 열량의 3분의 2 정도를 먹어둬야 합니다. 가을이 오면 녀석은 눈을 파서 굴을 만들고 출산을 한 다음 6달 동안 새끼들한테 젖을 먹여야 하죠. 건강하게 새끼를 낳고 기르려면 피하 지방이 충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굶어야겠네요. 하지만 사냥 기회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남쪽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봄 기운이 더 완연합니다. 눈이 녹으면서 강의 유량은 크게 늘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심화 연어들은 자꾸 장애물을 만납니다. 체력과 의지력이 연거푸 후 시험대에 들죠. 이곳에서 적자 생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폭포들을 거슬러 올라야 자손을 낳을 기회를 손에 쥘 수 있죠. 귀향길 마라톤은 아직 한참 더 남았습니다.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시베리아 남부에선 벌써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죠. 그렇다고 매일 날씨가 좋은 건 아닙니다. 꼬마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새끼두루미의 최대 적 중 하나는 저체온증입니다. 호기심 많은 이 꼬마는 습지를 탐험하고 싶은가 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새끼두루미는 인기 좋은 먹잇감이니까요. 독수리는 늘 경계 대상이죠. 눈에 띄지 않도록 키 큰 풀숲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포식자들은 풀숲에도 도사리고 있죠. 그래도 어미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매서운 발차기 솜씨와 날카로운 부리로 무장한 어미 두루미는 누구도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타이가 삼림지대. 이곳에도 광활한 야생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숲에는 늑대, 즉 회색 늑대가 서식하죠. 여름철, 회색 늑대의 먹잇감은 풍족해집니다. 그래도 포식자들은 여전히 동물 사체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죠. 상대가 유라시아 불곰이면 늑대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건 말해야겠다네요.

포식자라고 하면 우리는 늑대나 곰같이 덩치 큰 녀석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타이가 삼림지대에서 사냥을 제일 많이 하는 포식자는 따로 있습니다. 몸길이 19cm의 흰족제비는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깜찍하죠. 하지만 인형 같은 눈 뒤엔 맹수가 숨어 있습니다. 흰족제비는 사냥기계나 다름없죠.

길고 유연한 척추 덕분에 녀석은 사냥감을 온몸으로 휘감을 수 있습니다. 쥐의 두개골 정도는 뾰족한 이로 뚫어버리죠. 그 다음엔 죽은 쥐를 굴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뇌만 파먹은 다음 곧바로 굴을 나서죠. 방금 먹은 건 오전 간식 정도였나 봅니다.

흰족제비는 사냥 본능이 강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굴에는 쥐의 사체가 자꾸 쌓여갑니다. 똑똑한 쥐는 캄캄한 굴에 숨어 족제비를 피하려고 하죠. 흰족제비는 이런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습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거의 자동 통과죠. 사냥감의 위치는 초음파를 감지해 찾아냅니다.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코와 귀가 눈의 역할을 대신해 주죠.

또 다른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죽은 쥐를 50마리나 모은 흰족제비도 보고된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시베리아 북부지방 바다로 왔습니다. 여름 햇살의 위력에 해빙은 한껏 북쪽으로 밀려난 상태죠.

봄이 지났기 때문에 임신한 북극곰의 포식도 끝났습니다. 다행히 봄 사냥은 성공적이었죠. 체중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1g 1g이 녀석한텐 소중하죠. 봄에 축적한 지방층으로 북극곰은 다가오는 1년을 버텨야 합니다. 며칠이나 쉬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는 북극곰.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죠. 북극곰은 해안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북부 해안에서 겨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물은 북극곰만이 아니죠.

바다 코끼리들이 시베리아의 북극해 해안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구들이 몸을 부딪히는 모습은 유난히 따뜻한 해에만 볼 수 있죠.

보통 암컷과 새끼들은 해빙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컷들보다 수백 킬로미터는 더 북쪽에서 여름을 나죠. 하지만 올해는 해빙이 너무 많이 후퇴해 대륙봉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심해로 가려니 먹이 찾기가 너무 힘들죠. 집결지에 합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컷들과 함께 지내야 하죠. 바다 코끼리 2만 마리가 이미 상륙한 해변. 새로 도착한 녀석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녀석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를 기다립니다. 군집한 바다 코끼리 냄새에 몇 킬로미터 밖에 북극곰들도 모여들죠. 봄에 포식을 해 통통하게 살이 올랐기 때문에 사냥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치기에 바다 코끼리 무리를 공격해보는 북극곰. 하지만 바다 코끼리의 체중은 북극곰의 두 배가 넘기도 합니다. 덩치 큰 바다 코끼리를 공격하는 북극곰은 굉장히 배가 고프거나 무모한 녀석이죠.

임신한 암컷은 좀 전에 젊은 북극곰보다 노련합니다. 모든 걸 계산하고 접근하죠. 북극곰의 존재만으로 바다 코끼리들은 겁을 먹습니다. 사냥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죠. 혼란 속에서 다른 녀석들한테 깔려 죽은 새끼 바다 코끼리는 북극곰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다 코끼리들은 곧 떠나죠. 북극곰의 사냥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임신한 북극곰은 피하지방으로 1년 가까이를 버텨야 하죠. 녀석은 출산과 포유에 필요한 양분을 축적했을까요?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숲의 나뭇잎은 붉어지기 시작하죠. 심화 연어도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붉은 줄무늬의 혼인색은 산란기가 왔다는 신호죠. 수컷은 턱이 길어지고 휘면서 위협적인 이빨이 드러납니다. 이런 변신을 가능케 해주는 건 피하지방이죠. 이제 근육 조직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상류로 이동하며 녀석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죠. 100km 이상을 헤엄쳐 귀향하는 심화연어들도 있습니다. 산란을 하고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에 이끌려 녀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귀향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한 구비를 넘을 때마다 수는 줄어들죠.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밤의 제왕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거친 뒤에도 심하연어는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하죠. 수심이 가장 얕은 구간에서는 힘도 제일 많이 듭니다. 드디어 고향에 도착한 심하연어들.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작은 체구의 수컷들이 귀향객들을 기다립니다. 같은 종이지만 1년 만에 생김새는 완전히 달라졌죠. 작은 수컷들은 큰 수컷들한테 자리를 내줍니다. 산란하려고 바닥을 파헤치는 암컷. 수컷들이 모여듭니다. 긴 여정에 녹초가 될 만큼 지쳤지만 번식 본능 때문에 수컷들은 맹렬한 전투를 벌이죠.

산란할 순간이 다가오면 수컷은 옆에서 몸을 부르르 떨며 암컷을 자극하죠. 몸집 작은 수컷들도 모여듭니다. 덩치 큰 수컷한테 싸움을 거는 법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수컷들은 산란하는 커플 뒤로 숨어들죠. 고향을 떠나자는 수컷들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들은 재빨리 달려가 수정을 시키죠. 덩치 큰 수컷들이 알 대부분을 수정시킵니다. 작은 수컷들의 정자 역시 알 일부를 수정시키죠. 다른 물고기들을 강에서 쫓아낸 강인한 유전자는 이렇게 다음 세대 심화연어들한테 전달됩니다. 덩치 큰 심화연어들 역시 바다로 내려가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고 몸집을 키워 고향으로 돌아오며 자기 유전자의 능력을 증명하겠죠.

태평양에 살다가 강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는 다른 연어들처럼 심화 연어도 산란 후엔 죽습니다. 바다가 내어준 양분으로 몸집을 키운 녀석들은 강 상류에 양분을 돌려주죠. 올해 태어난 큰 까마귀들은 이미 다 자랐습니다. 큰 까마귀는 사회성이 강하죠. 새끼들은 모여서 함께 놉니다. 지금은 선물하기를 연습 중이죠. 어른이 되면 구애할 때 써먹어야 할 행동입니다. 큰 까마귀 무리는 곧 이곳을 떠나죠. 물론 내년엔 돌아올 겁니다. 혼자 살아남은 새끼 참수리는 이제야 비행 연습을 시작했죠. 참수리의 성장 기간은 큰 까마귀보다 깁니다. 바다새들이 남쪽으로 떠나면 참수리 부모는 물고기를 잡아와서 6kg이 된 새끼를 먹이죠. 날개를 펴면 폭이 2m나 되는 새끼 참수리. 하지만 비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새끼 참수리도 한 달 뒤에는 시베리아를 떠나야 하죠. 녀석들은 일본에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습지에서도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새끼두루미는 날고 싶어서 조미수십니다. 빨리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새끼두루미의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죠.

녀석의 첫 여정은 장거리 비행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 두루미 가족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월동지인 우리나라로 와야 하죠. 시베리아인 겨울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떠나지 않는 녀석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살아남죠. 시베리아의 북단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추크치해에 접합니다. 추크치해 연안은 첫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곧 바다가 얼어붙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바다 코끼리 무리는 즉각 응답하죠. 갑갑한 죽음의 해변을 드디어 떠납니다. 바다 코끼리는 다시 이동하죠. 이번엔 남쪽으로 이동하며 확장하는 해빙을 앞장섭니다. 바다 코끼리 덕분에 배를 채웠던 북극곰. 수컷들은 곧 얼음을 향해 이동할 겁니다. 겨울에는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휘하 지방으로 버팁니다.

임신한 암컷들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죠. 녀석들은 눈을 파서 굴을 만들고 새끼를 낳을 겁니다. 보통은 한 번에 두 마리를 낳죠. 동장군의 소나귀에 들어간 시베리아. 해빙이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땅은 어둠에 쌓이고 말았죠. 두껍게 쌓인 눈은 모든 소리를 빨아들입니다. 침묵의 시간. 겨울이 돌아왔죠. 혹한은 여러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추위에 굴복한 술록은 울버린이 추위를 넘기도록 도와주죠. 위에서는 신비한 북극광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시베리아 남부의 겨울은 북부만큼 혹독하지 않죠. 한겨울에도 몇 시간은 해가 떠 있습니다. 강물 역시 단단하게 얼어붙진 않죠. 심하연어의 알들은 10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합니다. 부화에도 간간이 몸을 꿈틀대며 남은 알주머니를 먹는 게 전부죠. 그러다 보면 봄이 돌아옵니다. 생명은 다시 한번 고동치죠.

새끼 북극곰들은 벌써 생후 4개월이 됐습니다. 주변을 탐험할 준비도 끝냈죠. 시베리아는 이렇게 다시 사계를 시작합니다.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세의 물건이 하이체군요.
0: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3: 오, 좀 보세요!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 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4: 냉동한 거 보려고요.
3: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0: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 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 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1: 흰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0: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치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0: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번 병이 돌면 전멸해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1: 오늘은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2: 비가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ổ mưa đó đồ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lại nó ok hơn.
1: Hôm nay 비가 그치긴 해요.
2: 아직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0: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3: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0: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2: 오케이, 빨리!
0: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돌입.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1: 그물로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0: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합니다. 수조에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1: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4: 야, 그 7, 8개.
0: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ắt thức ăn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lên.
0: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일꾼들. 이렇게 물속에서 새우를 퍼올린 지도 벌써 3시간째인데요.
1: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4: 맞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지

0: 갑자기 물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양식장 한쪽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2: 하여튼 날로는 뭔가?
1: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다섯 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싣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막.
1: 어깨 안 아프세요?
2: 가운. 저거 다 남점 너희 돈이 안 하고 나오는데. 아니요, 충분.
1: 근데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돈 받나?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막바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군요.
1: 하루 종일 그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

0: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급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자.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하는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2: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3: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3: 아,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2: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검토 왔어요.
3: 이렇게 큰 타이거 새우도 있는데,
2: 네.
3: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2: 큰 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깐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0: 나의 예약이 1등 기업.
1: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2: 이 일은 몇 년 하셨어요?
1: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낀 반씩.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낀 반씨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3: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4: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hà bữa 500 mấy tùy theo tôm.
1: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5: 내장 작업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1: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 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6: 아, 지금 동결한 거 이제 냉동한 거 보여줘요.
1: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6: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입히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상품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1: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0: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1: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có hơn trăm năm. Hiện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0: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가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2: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3: 야, 가. 뭔 제가 하나 이거 rất là ngon. Tôi hay đến đây mua.
0: Đó.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4: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à.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5: Xin chào.
4: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6: Chào.
4: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À,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0: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5: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ến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0: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5: Lấy dừa ăn trái đây. Để rồi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0: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2: 직접 만드신 거예요?
5: 뭔 대체?
0: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걸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장.
4: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ấy.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이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4: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의 즙을 일일이 짜놓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줍니다.
5: 이 lạc đảm chịu. Cái này là chán quậy vậy nè. Thoa vô bột.
0: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할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자. 이때 라이스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어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3: 200 cái.
0: 3 tiếng.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4: 2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á,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và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tráng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부쳐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데다 라이스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0: 독특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이른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자.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야. 코코 야자는 라이스페이퍼에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주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1: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스무 살에 시집와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1: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신우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0: bịch nhỏ về, có cái gì nè, mình sẽ vô bọc lại. Ta mua nhiều lắm, ta ăn không á, ta nằm, ta chơi, ta coi, ta ăn vậy đó.
1: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2: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0: Hôm nay tôi đi lên trên Vĩnh Long ăn mừng sinh nhật của con trai lớn của tôi. Tôi nhờ ổng lát nó phơi bánh dịu làm thế tôi.
3: À, cũng buồn mà đâu đi được. Người đi người ở nhà. Đặng bán. Người ta ưa mua giác tối lắm.
1: 판매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 그럼 오늘 일 끝난 거예요?
3: 그래, 그래.
1: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 둘이 작업을 했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라이스 페이퍼 만드는 것까지 셋이 할 일을 둘이 하느라고 그야말로 진땀 뺐습니다.
4: ngày nào cũng làm không có nghỉ thôi. Dặn giao bánh cho ta 3 ngày nữa giao cho ta. Chán liên tục luôn.
1: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작업대에 앉았는데요. 빠진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포장을 시작합니다.
0: 쿵 như là bận rộn lắm. Ngày hôm qua tôi giao ổng không có giao mà cắt bánh được. Hôm nay tôi cắt bánh tiếp tục giao bánh cho khách.
1: 이제 남편은 좀 쉬는가 했는데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데요. 짬이 날 때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대인데요. 오래 써서 낡은 건 버리고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격자로 끼워가며 만드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시간. 사서 쓰면 하나에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도 직접 만드는 걸 고집합니다. 한올한올 건조대를 엮듯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어 온 긴 세월. 힘들지만 앞으로도 배워온 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함께 해낼 겁니다.
0: Nhưng mà cái nghề này là gắn bó cả một cuộc đời tôi rồi. Tôi vẫn tiếp tục làm chừng nào tôi không còn sức nữa thì thôi.
3: Bà xã tôi phải làm hoài, phải làm tới đâu tôi làm tới đó.
0: Thật không?
3: Thật chứ đâu có nói láo.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처음 보는 요리에 공연 파티 엄청 재밌대야. 아이고 난 안 가도 돼.
1: 크루즈 여행 가고 싶은 분,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안 가보면 후회할 동남아, 유럽, 지중해 등 세계의 멋진 자연 경관과 각 나라별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원하시는 대로 장지 등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건강검진 할인에서 반려동물 케어 및 길 안내 서비스까지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올라 왔다 올라 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 옛날서부터.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1: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1: 책 보고.
2: 책 보고.
3: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2: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4: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5: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6: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7: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8: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9: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0: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11: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10: 약간 늑대점은 돼요.
12: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10: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 보물 창고다 여기. 와.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통쾌
2: 변비엔 메이킨.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직 희미한 할인율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0: 하네요.
1: 땡기다 보면 알게 돼.
0: 해트트릭 할인에 20% 지역 화폐 할인까지.
1: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0: 나도.
2: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3: 페루의 뜨거운 실리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4: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3: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눈물을 보았고.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바라카스의 자연인도 만났습니다. 자연이 신이 되고 신이 삶이 되는 페루. 그 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동에만 장장 이틀이 걸리는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수도 리마에서 해안을 따라 또 차로 하루 가까이 20시간 정도를 달리면 아랫기파를 만납니다. 페루 하면 높은 산악지대만 떠오르시는 분이 많은데 아랫기파는 고산지대면서 사막지대에 자리한 페루 남부 제2의 도시입니다. 제가 오늘 아랫기파로 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5: 해마다 올 일을 앞두고 페루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차피 성지입니다. 벌써부터 좀 비가 먹먹해지는 게 해발고도 좀 체크해볼게요. 보이십니까? 해발고도 3200m에 와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아진 거 보니까 저희가 다 도착한 것 같거든요.
3: 차피는 페루 카톨릭 성지 중 하나로 해마다 5월 1일이면 전국에서 순례객이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차피 성모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행사는 그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차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 Hola, hola.
7: Hola, ¿qué tal? ¿Cómo estás?
6: Hola, buenos días. ¿Cómo estás?
7: ¿Cómo
6: estás?
7: Ahí caminando hacia Chapi.
6: ¿Cuántas horas has caminado?
7: Hasta ahorita voy desde las 9, creo que son ahorita. Son las 1, voy casi 4 horas.
6: ¿De Arequipa?
7: De Arequipa. Para que me bendiga. La mamita de Chapi.
6: ¿De Chapi?
7: Sí. Yo voy caminando desde 2018. Ya 7 años, voy caminando siempre. Tengo un familiar ahorita que está un poquito mal. Siempre voy por él. La primera vez que fui le pidió a la Virgen por él. Ya tiene razón, la llama dos años.
3: 걷는 것 자체가 순례입니다.
6: Desde aquí camina seis horas.
7: Sí, camina por
6: las seis horas. Caminando solo sin estar aburrido.
7: Sí, bueno, como digo, siempre voy cantando.
6: Ya, está bien. Sí. Buena suerte, nos seguimos allá.
7: Sí. Hasta luego, cuídense.
6: Chao.
7: Hasta luego.
6: Chao. Buena suerte. Nos vemos.
3: 이 친구처럼 온전히 걸어서 성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여기 칠톨도스라는 곳에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8: 여기가 일곱 개의 똘도라는 곳인데 대부분들이 순례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순례길을 걷도록 해볼게요.
3: 그런데 칠톨도스에 눈에 띄는

0: 있는 노종상 하나가 있습니다.
1: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4: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5: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6: Son las razones que para bajar a ver a la Virgen de Chapi.
7: La cabina está ahí. ¿Duro?
6: Sí, porque de acá son dos horas.
7: ¿Cuánto palo vendiste hasta ahora?
6: Ah, ¿hasta ahorita?
7: Sí.
6: Un aproximado de 500.
7: ¿Qué es que el hombre lo pone la tanda?
8: ¿Sale de cuánto, cocha?
6: ¿Cuánto es? ¿No? Dos, tres y cinco.
7: Buena suerte.
6: Ya, muchas gracias. Sí.
7: Ya caminaré.
6: Gracias. Hasta luego.
0: 7 톨도스에서 차피로 향하는 길은 비포장도로입니다.
9: 아, 안녕하세요.
0: 맞대기 하나에 의지해 보통 4, 5시간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10: 저 pensaba que pasando este monte.
7: ¿Por qué usted está yendo a Virgen Chapi?
9: Por la fe que tengo a la mamita de Chapi.
7: Ah.
9: Hay muchos que quieren llevarse la mamita de Chapi, a la Virgen
7: Chapi. ¿Sí?
9: Pero no puede. Es su santuario, nadie puede mudar. Ahí se queda.
7: ¿Ella es a su hija?
9: No, mi nieta.
7: Ah, mira. Tu tarín de Aranende. Tarín Añileo. ¿Vas a venir cada año?
9: Uno se hace una promesa, ¿no?
7: Una promesa.
9: De 3 años caminando.
7: Ya, su petición va a cumplir para el siguiente año más también. ¿Vas a acompañar?
9: Sí, yo las traigo siempre.
7: ¿Cuánto se tiene?
11: Año y 3 meses.
7: ¿Tres meses? ¡Sambio, sambio!
12: Desde la barriga. Sí, ya he caminado desde
11: casa. ¿Sí? 3 años ya.
7: ¿Tres años?
11: 3 años.
7: 3 años.
11: Por devoción, creencia.
7: Creencia.
12: La fe.
11: Más que todo.
7: Ajá. Alexi, ¿tú vas a poder caminar 2 horas?
13: Sí. Yo caminé cuando era chiquita.
7: ¿Cuánto tiempo vas a demorar hasta llegar aquí?
13: No, yo no calculo el tiempo, yo solamente.
7: Sí, hacemos 3 horas más o menos. Ah, 3 horas. Como ella camina, sí. Y a su paso. ¿Caminamos? Sí. ¿Ya? Yo me cansé, pero está poniendo. Ah, 이분도 이렇게 애기도 얻고 가고, 또 8살 소녀랑 같이 가기도 하는데, 제가 따라하기가 무겁네요.
0: 순례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성지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희생과 인내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죠. 이들에게는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을 향한 기도인 셈입니다. 한 꼬마가 선인장을 막대로 툭툭 칩니다.
7: 우와, 땄어요, 땄어. 막대기를 탁탁 치면 떨어지네요.
0: 선인장 열매는 저도 처음 봅니다.
14: Listo, así se ve nomás. En esos grandes nomás sabe. En esos grandes nomás sabe. En esos chiquitos no.
0: 길을 걷다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15: 벨란다,
7: 꽁꾸치요?
15: No, con uña nomás.
0: 신기하게도 귤처럼 껍질이 술렁 벗겨집니다.
7: 이게 키위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살이. 어? 요 아미 몇 번 됩니다, 보고.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시아스.
0: 그 맛이 어떠냐면요.
7: 어우, 나 콧물이 나온대요.
11: 감사합니다.
16: 저는 너무 좋은데요?
7: 어우,
16: 네.
7: 좀 더 좋아해요. 감독님 더 드세요. 아.
3: 이마 돌아가시니 어떻게 돌아가시니
17: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0: 담당 PD는 일찌감치 체력이 통났습니다.
7: 네. cuando así hablando, así ayudando a la chica, ya tú tienes que casarte con ella.
14: No.
7: No.
14: Tres. Mayor de adolescente, tres ya tengo 12. A los 18 me podía casar.
7: Si fuera yo, yo le voy a dar al toque.
14: Ya,
0: gana 목적과 방향이 같다 보니 길 위에선 금방 친해집니다.
7: 도망갔어, 도망갔어.
0: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요? 또 이들의 성모님은 간절히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기적은 정말 있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며 걷게 되는 순례길입니다. 4시간 만에 드디어 차피 도착.
7: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걸은 지 한 4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만만히 볼 거리가 아니네요. 힘들어, 힘들어.
0: 차피는 아리키파에서 약 9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도시입니다. 도시라지만 사실 이 종교시설을 빼곤 허허 벌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순례객들이 밤을 샐 곳이 없어 노숙을 합니다.
7: 지금 바람 넣고 있어요. 바람 넣고 있어요. 친구에다가 여기서 주무실 건가 봐요. 아, 제가 좀 이제 뭐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18: 반사설 미스코 바우라.
7: 아, 그래요.
18: 오래세.
7: 이분에 좀 노예가 될 거예요, 제가.
18: 이렇게 빨리 가.
7: 아, somos de Corea del Sur.
18: Corea del Sur.
7: 네.
18: Falta.
7: ¿Falta?
18: Sí. 100 veces. ¿Alguna vez pensaste que un peruano iba a ser tu patrón? No.
7: No, nunca pensé.
18: Ya, trabaja rápido.
7: Ah, ya.
18: Apúrese.
7: Ah, 너무 불에 먹는데요. 잠깐 도와주러 왔는데. 수고해서 그렇게 할게. 그치?
18: 응. Ahí está mi esposa.
7: Ah, ya.
19: Bienvenidos.
7: Ahí yo me tengo a Teo. Creo que ya está suficiente. Usted siempre, cada año, ¿eh?
18: 8 años ya vengo. Yo vengo siempre con la devoción. Pido por la salud de mi familia y por trabajo también. Que no nos falte trabajo, ¿no? Y la Virgencita, si lo pides de corazón, te escucha la Virgen, ¿no? Y nos va bien el año.
0: 가니 매트리스에서 밤을 지낼 만큼 페루 사람들에게 종교란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어디에서 자죠?
7: 우리는 텐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두 자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0: 이때가 밤 9시 정도. 하지만 밤이 깊어도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피 성모의 날 아침 알록달록한 텐트에서 사람들이 나와 움직입니다.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7: 여기 영한 것 같은데요. 아, 자는 순간에도 잠을 못 자가지고 추워서 계속 깼습니다.
19: 자, 우리 옆집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고기 구워.

0: 아, 여기 숯불 냄새가 나요?
1: 이런 거 더 빠질 수 없죠.
2: 올라 올라, 뭐야 당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일단 거기다 게 있다 쓰는도.
3: 디자이너.
2: 디자이너.
0: 정말 부지런한 가족입니다.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마음 착한 아주머니가 아침을 나눠줍니다.
4: 이게 다른 뭐 향신료나 그런 건 안 들어있는데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짭조름하네요.
0: 덕분에 간밤의 추위가 좀 누그러집니다. 축제는 성모님에게 울리는 미사로 시작됩니다. 저도 참여하기 위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모인 신도와 순례객만 25만 명 정도. 이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차피 성모입니다.
5: 원래 성모님은 여기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성모님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차르피라는 단어를 반복하셨답니다. 차르피는 태초어로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르피, 차르피, 차르피, 차피. 그래서 현재 차피라는 성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0: 페루는 국민의 약 80%가 카톨릭 신자인 카톨릭 국가.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스페인어로부터 왔지만 페루의 카톨릭은 잉카 신앙과 결합해 안데스 카톨릭이라고 불립니다. 곧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6: 지금 차피 성모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신도들을 향한 차피 성모상의 행진. 이걸 보기 위해 다들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를 만난 기억으로 순례자들은 1년을 또 힘을 내 살아갈 겁니다. 차피 성모는 1년에 단 3번 성당을 나와 사람들 가까이로 행진을 합니다.
5: 잠깐 동안에 성모님을 보기 위해서 먼 순례길도 걸어오시고 저녁에는 노숙까지 하시는 걸 보니 이분들의 신앙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0: 특히 차피 성지가 있는 페루 남부 지역은 가뭄과 지진이 빈번했던 척박한 환경의 땅.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기적이 필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케파에서 북쪽 파라카스로 향하던 중 잠깐 수확철을 맞은 농촌마을 우루반바에 들렸습니다. 초가을은 페루의 가장 풍성한 수확철. 옥수수와 키노와 감자 등 대표 작물이 모두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이 즈음 페루의 농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5: 이 끝없이 펼쳐진 길과

0: 이 들판 너머 멀리 보이는 빙하산이요.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그림 같아요.
1: 그림 같은 풍경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 가는 길에 우연히 감자를 캐고 있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2: Hola, buenos días. ¿Qué están haciendo?
3: Estamos escarbando papa.
2: Ah.
3: Estamos escarbando papa.
2: Ah.
3: Hola, mi nombre es Amandina.
2: Amandina.
3: ¿Se novia?
4: ¿Se novia?
3: Alejandrino.
2: Alejandrino.
5: Alejandrino.
1: 페루에선 감자라고 다 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모양도 맛도 다른 감자가 그 품종만 4천여 개. 그야말로 감자의 나라라 할 만합니다.
6: 오. 오, 나옵니다. 잘 나와.
1: 감자 캐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싶었는데
7: 이거 보기보다 깊이 가는데요? 해발고래가 3,700m가 되기 때문에 곡괭이 이거 한 번에 그냥 기운이 쏙쏙 빠지네요. 안녕, 앤드리노. 예, 괜찮으세요? 야, 야, 너 보고 마.
8: 이 야마, 보라리 보세요.
7: 야마?
8: 네.
7: 네, 트라바한다, 템브라노.
8: 네, 템브라노, 그럼 스카라마스 아키.
7: 50년
9: 일한 손이래요. 고생이 가득 담아져 있는 손입니다. 와. 와.
1: 감자를 구워주겠다더니 갑자기 돌을 깹니다.
3: Cada que cosechamos en la chacra, nosotros no vamos a comer a la casa, sino hacemos nuestra guatia para nuestro almuerzo.
7: 와...
3: Y ahí cocinamos.
1: 이 역시 조상 대대로 해오던 전통이라는데요. 둥근 동형태로 쌓는 것이 잉카인들이 집을 짓던 건축 방식과 비슷합니다.
9: 틈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이걸로 형상이 되었습니다. 문도 있어요 지금.
1: 간이 오븐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오븐 안에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고 연기를 날려보내며 하늘에 기도도 올립니다. 흙이 뜨거워지면 구워 먹을 감자와 콩을 와띠아 안에 넣고
7: 어우 뜨거.
8: 뭐가 뜨거워요 남씨.
7: 콩들하고 콩. 어우 잡도 콩.
1: 흙 오븐을 부숴 버립니다. 이때 식물을 덮어 열을 가둡니다.
9: 아라 때는 아로마노.
8: 깨끗한 감자 생각을 했어.
9: 지금 덮은 이유가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1: 그렇게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 감자가 알맞게 익어 있습니다.
7: 마치 사우나에 온 것 같습니다.
8: 시원하스.
1: 흙의 열기로 익힌 건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갖가지 종류의 감자와 콩이 익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9: 아, 밥상이다. 밥상 같은 거.
1: 어떤 건 밤처럼 고소하고 어떤 건 고구마처럼 달큰합니다.
9: 더 주세요. 오늘은
8: 알레한드로 Soy capo para preparar su batia.
7: Ah, tú eres mejor que todo.
8: Sí.
7: Sí, en ese pueblo.
9: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봤는데 감자 하면 역시 페루 쿠스코죠. 너무 맛있습니다.
3: Ah, porque yo estoy de visita aquí. Yo no vivo aquí.

0: cuando yo terminé la primaria, casi terminando, yo me fui a Lima.
1: Mucha papa, mucha papa.
2: Sí, había mucha papa en esa época.
3: No me depende. Normal el trabajo.
1: Hasta que pueda.
3: Hasta que pueda.
0: Para todos lados yo andaba con él. Él me cargaba cuando yo era pequeña. Entonces, yo he vivido mucho con mi papá. Entonces, para mí, mi papá es alguien muy importante y que me enseña muchas cosas. Y yo estoy feliz por eso.
4: Saben cosas talado, Saram Sanen Yaginen, Ta Pistamida. Chemiquedo, Perumalo, Camdanen, Papa.
2: Papa,
1: Papa,
2: Papa,
1: Papa, Papa. Amoedo y Camdaga, Peru Saram Dantenen, Aboy Saram Cook, Piran Jesera, Kirke Prunate. Lleva
4: algo de.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작물. 우리에겐 쌀이 그렇듯 페루에선 감자가 그런 작물입니다. 잠시 들렸던 우루반바를 나와 원래 목적지였던 파라카스로 향합니다. 가는 길 잠시 차를 세운 건 이 표지판 때문입니다.
1: 이동 중에 비꾸냐 표지판 가서 잠깐 섰는데요. 이곳에 비꾸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비꾸냐를 한번 찾아볼게요.
4: 운이 좋아야 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던 그때.
1: 오! 저기 두 마리 보십니까? 비꾸냐가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4: 낙타와 알파이카를 반쯤 닮은 비꾸냐는 페루에서도 희귀 보호종에 속합니다. 오늘 비꾸냐를 한 번에 보다니 운이 좋습니다.
1: 이 페루에서도 보기 힘든 동물이거든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도망을 갈 것 같은데 여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밀렵으로 개체수가 6천 마리까지 떨어졌던 비쿠냐는 현재 강력한 보호 정책으로 30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비쿠냐를 만났듯 파라카스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파라카스는 페루 유일의 해상 국립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라카스에 가고 싶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제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을 찾았는데 여기 비디오 보세요. 이 외줄 하나로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가고 있거든요.
4: 우연히 TV 다큐에서 파라카스의 여부를 보게 됐는데요. 이후로 그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1: 이분의 성함은 치코카고요. 파라카스에서 사는 것밖에 모르지만 하지만 이분을 꼭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4: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찾아 나서다니 제가 생각해도 좀 무모합니다.
5: 어이, 오늘 꼰드라 치코카.
6: 치코카?
5: 치코카.
6: 리더가 치코카나.
4: 이곳에서도 그는 유명인사인 모양입니다. 어부이다 보니 어촌마을들을 돌며 그를 찾았는데요. 다행히 그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 어머님은
1: 저기가 험난하고 험난하네요.
4: 감사하게도 친구분은 자신의 차로 우리를 데려다 주겠답니다. 생각보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치코카 씨에게 반한 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독특해서입니다. 아무도 없는 해안 절벽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산다는 사람.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람. 그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는 페루의 자연인. 그래서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7: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전방에 전력이 펼쳐져 보이고 성냥이.
4: 망망대해를 마주한 절벽 끝자락.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생사도 궁금했습니다. 어렵사리 친구를 만나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의 집은 비어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로 얼기설기 엮은 천막이 그의 집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내일 한 번 더 찾아와 보기로 합니다.
8: 네, 우리가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꼭 오늘 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네요.
4: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돌아섭니다. 내일도 그가 없다면 우린 그를 만나지 못하고 파라카스를 떠나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노을은 유독 아름답네요. 다음날 제발 그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한 시간 거리를 다시 운전해 가는 길. 그런데 저 멀리 뭔가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9: 있는 것 같아. 진짜 있어. 천천히.
4: 오토바이는 있는데 TV에서 봤던 치코카의 모습은 아닙니다.
10: Buenas. Buenos días.
11: Estamos llegando para encontrar al señor Chicoca.
12: Allá, mi viejo, mi papá. Está en camino.
10: Ah, eso es su mamá. Sí. A su papá.
12: Ajá. Será un par de horas.
10: Uy.
12: Como está secando la mar para buscar un guau. Tiene que secar.
4: 아들 역시 아버지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13: 치코카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올라. 아, 저전의 어머님이 드디어 도착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1: Ustedes esperábamos desde ayer.
12: Estaba arreglando la moto.
11: Ah, ya.
12: La moto estaba.
4: 처음 보는데도 너무 반갑습니다.
12: 와, 무스카라! 무스카라!
4: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가 땅에 눕습니다. 빵 한 조각을

0: 가지고 말이죠. 뭐라는 건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주위로 도마뱀들이 몰려듭니다. 치코카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먹이를 줘가며 키우는 녀석들이랍니다. 도마뱀이 빵을 먹는다고요? 어? 진짜 먹네요.
1: 치코카! 마쿠라니.
2: 그 하세스 아키?
3: Yo estoy dando de comer mis bebés.
2: Ah.
3: Se han asustado.
2: Ah,
3: vaya, sí. Así. Un poquito más allá.
2: Yo más, yo más tiro gareo.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3: ven, ven, ven, ven, ven,
0: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ven, 사람이 무섭지 않은지 제 몸 위로도 몇 녀석이 올라옵니다.
4: 와, 신기한데요?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지금 저희를 에워싸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0: 어느 날 나타난 도마뱀을 보고 먹던 빵을 나눠줬더니 이제는 밥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온답니다. 외로운 자연인 생활의 친구들입니다.
5: 그냥 찍을까?
6: 네.
5: 우선 오이 봐봐. 말할까?
6: 틱.
5: 네. 틱. 영 빠르게 오래 봐봐.
6: 틱. 빠고 있어.
5: 오. 카메라 같은 거 허트로?
6: 네.
5: 때 보면 사고까지 안 타봤고.
6: 다 내려갈.
5: 네.
2: 헤헤헤헤헤헤헤 사람이?
6: 헤헤헤
2: 그렇다는데?
0: 그 전에 우선 직구경부터 해봅니다.
7: 우스테 비베 아키?
6: 시, 시
7: 쿠안도 콘스트루이스테 에스테 초사?
6: 하세 50년요
7: 우와 50년 전에
0: 집도 혼자서 지었답니다.
7: 누로 딱딱하다고 지금 벽과 벽 사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블럭과 블럭 사이가 붙어버렸어요. 네. 딱딱하도.
6: 때깔간도에.
0: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췄습니다.
5: 저는 지금 quanto tempo está pescando?
8: 50 años.
5: 50 años. Ahora quantos años tiene usted?
8: 74.
5: Al desde el principio bajaste ese barranco?
8: No, miraba.
5: Solo miraba.
8: Solamente miraba.
5: Desde cuándo estaba bajando?
8: 20 años.
0: 그도 처음엔 동료 어부들과 어선을 탔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절벽을 오르내리며 일하는 걸까요?
5: 땡고 무차 파르사. 저는 아직 힘이 넘치기 때문에
0: 저도 절벽 아래로 같이 내려가 볼 생각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니 몸이 얼어붙습니다.
5: 여기 앞에 줄이 보이네요.
2: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볼 수가 없어요.
0: 사실 사람은 오갈 수 없는 절벽입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여길 내려갑니다.
2: 맨발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신다면 맨발로
0: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괜찮을까요? 여유만만한 치코카 씨와 달리 보는 우리가 심장이 졸아듭니다.
5: 오케이.
2: 오, 내려갑니다.

0: 그는 페루뿐 아니라 유럽과 아랍의 TV에도 출연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어부등반가라 부릅니다. 60m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까지는 약 20분. 여기선 치코가 씨만 낚시를 할 수 있겠네요.
1: 제가 보니까 이게 나만의 낚시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 자, 요 해안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만의 낚시터에 혼자서 앉아서 낭만도 즐기면서 낚시를 즐기고 싶지만 저는 안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후달려요.
0: 남들은 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카스는 보호구역이라 조업이 근지던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절벽 아래는 다양한 오종이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 그는 타던 고깃배가 조난을 당해 동료 어부들을 많이 잃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잡을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1: 와, 지금 치코가님이 여기 낚시를 끝내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0: 잡은 물고기는 다른 줄로 끌어올리게 하고 두 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1: 너무 여우여우신데요.
0: 거친 숨도 하나 없이 평온합니다.
1: 저는 못 내려갔지만 장난 아닙니다.
0: 저의 격한 환영에 장난기가 발동한 치코가씨.
2: 우리는 치코가
0: 장난스럽게 던졌지만 이런 자신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1: 간다. 네, 일어나시고요.
3: 예, 반차차.
0: 그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4: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5: 이런 준비물까지.
0: 제가 함께 있어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6: 그러면 치코가 como usted vive como solo, no se siente mucha soledad.
7: No hay bulla de carro, no hay bulla de moto, no hay tanta bulla. Acá es más tranquilo, mi oído descansa. Pongo mi fresada y tomo el sol con gusto. Y a veces también echando ver estrellas.
8: Sí. 저도 가끔은 도시를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치코가라는 분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0: 별다른 양념 없이도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2: 혼자 독학으로.
3: 독학으로.
2: 책 보고.
3: 책 보고.
4: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3: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6: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8: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9: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1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1: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0: 빅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여전히 팽팽한 긴장의 강도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향합니다. 긴장과 경계가 지켜온 바다에 깃든 생명.
1: 어디요? 저 까만 거?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안 올라왔다. 우와.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0: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1: 북녘 땅을 지척에 둔 섬.
2: 저게 북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
1: 태고의 자연과 뜨겁고 활기찬 삶의 숨결로 가득한 백령도로 갑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4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의 끝, 백령도에 닿습니다. 북한까지 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미터. 분단의 최전선에도 평화로운 일상이 흐릅니다.
2: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백령도 온다고 어제 초등학생처럼 설레갖고 잠도 못 잤어요. 군사 지역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냥 군사 요충지로서의 어떤 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관광할 만한 것들, 돌아볼 만한 것들도 꽤 많네요.
1: 경계가 지켜온 섬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있습니다. 서해 해금강으로 불리는 백령도의 명승 두무진. 예로부터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불린 곳,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천연 기념물인 사곳 해변, 고운 모래가 단단하게 다져져 한국전쟁 당시에는 천연 활주로로 쓰였답니다. 북녘 땅을 마주한 채 바닷길을 달려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3: 어디요?
4: 좀 있죠, 저거.
3: 저 까만 거?
4: 네, 저 물범이에요.
1: 백령도는 전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
4: 지금 가는 걸 생각하면 한 300마리 정도?
3: 300마리요?
4: 네.
3: 오, 야.
4: 물이 빠져서 이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저 바위 있죠? 저 앞에 바위. 저게 붉은 바위예요.
3: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여기도 폴록폴록폴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어, 여기 나와 있다.
1: 동글동글한 머리를 빠꼼히 내민 물범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백령도 앞바다에서 머문다 초겨울이면 중국으로 이동한답니다.
2: 저렇게 털을 말리나 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윤기나고 바삭바삭 빛나요. 그리고 그 표범 무늬 같은 그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있고 전박이.
3: 이쁘다.
1: 남북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를 오가는 존재. 사람에겐 금단의 바다지만 물범에겐 삶의 터전이죠. 섬에 털을 잡은 사람들의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2: 야, 이게 메밀꽃인가 보네. 아, 냉면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계신 게 여기 백령도의 명물인가 보네, 진짜.
3: 식사 되나요, 지금?
4: 네.
3: 아, 네네, 식사.
1: 섬 곳곳에선 냉면집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5: 안녕하십니까.
2: 여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메밀냉면?
5: 여기는 다 그냥 골고루 다 나가요.
2: 아,
5: 물냉도 나가고, 반냉도 나가고, 비빔도 네. 나가고.
2: 반냉은 뭐예요, 반냉은?
5: 반냉은 육수반, 양념반.
2: 아, 반냉입니다. 아, 물냉 먹어야 돼요? 아, 그럼
5: 다.
2: 따님이신 거예요?
5: 네.
2: 아, 그러시구나. 아니, 닮으셔가지고. 물냉을 먹는 게.
5: 물냉 드셔요.
2: 물냉 가겠습니다. 아, 네.
1: 황해도 메밀냉면에서 피어난 백령도 냉면. 전쟁을 피해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리움을 냉면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2: 여기 냉면이 다른 데랑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6: 일단 고기 안 들어가고요. 동치미 육수 쓰고요.
2: 동치미 육수구나. 아, 네네.
6: 여기 액젓.
2: 액젓이요?

0: 네네. 까나리 액젓인데 백림덕 분들은 여기에다 액젓을 넣어 드시거든요.
1: 잠깐만.
0: 생각보다 안 비려요.
2: 백령도 냉면의 비밀은 조금의 잡어도 섞이지 않은 까나리 액젓. 한두 방울만 더해도 감칠맛이 살아나 냉면의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고향의 맛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백령도를 대표하는 별미가를 따죠.
1: 와, 사장님 여긴 메밀 직접 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죠? 그 껍질이 사사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요.
2: 첫 맛은 낯설었지만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1: 침이 나오게 하는 그 감칠맛이 뒤쪽에 다 걸려있네요. 아, 액젓을 그래서 넣는구나. 나 까나리 액젓 넣는다. 무슨 벌칙인 줄 알아. 이유가 나 있구나.
3: 옛날에는 전미료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까나리 액젓으로 예. 이제 간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 입에 좀 맞아야 되니까
1: 아, 네네.
3: 평양 냉면 뭐 무슨 냉면 다 있는데 이게 백년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백년도 식 그 식이에요. 이게 짬 우성도 담백하고
1: 아,
3: 예. 이게 뭐 달달한 맛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맛이 난다 할까.
2: 시량의 아픔이 빚어낸 쌉싸한 맛.
1: 이 감칠맛이 계속 땡기네.
2: 서움의 깊은 맛을 마음으로 채우고 다시 백령도의 바다로 향합니다. 출항을 서두르는 배들로 폭우에 활기가 감도는데요.
1: 지금 막 배 출항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지.
4: 선장님! 선장님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나가실 거예요? 저 좀...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5: 이따가 돌아오세요!
4: 아, 돌아가라고요?
1: 돌아오고 태워주신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 아니, 뭐 막 준비하고 계시길래 네, 네. 뭐 잡으러 가신지 궁금해가지고, 아, 네.
4: 저 바다... 바다에 보물 찾고 털러 갑니다.
6: 보물 찾고요?
4: 네.
6: 바다에 무슨 보물 찾고 가요?
4: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6: 아, 그래요?
4: 네.
6: 그 뒤쪽에
4: 네, 어머님이세요. 우리 장모님.
6: 장모님이세요?
4: 네, 장모님.
6: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어머님이 이제
4: 코치해 주시고.
6: 코치해 주시고.
4: 일로 가라, 털러 가라 이제.
6: 아, 그렇구나. 네. 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타고 같이 가도 될까요? 아,
4: 네. 가능합니다.
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4: 이쪽으로 그냥.
6: 아, 네, 네.
2: 선뜻 곁을 내어 주는 인심이 참 넉넉하죠.
4: 네. 조심하셔야 돼요.
7: 여기야, 아까 배 타, 아까 배.
4: 일로 와, 이쪽으로 타야지. 일로 와.
7: 올라가.
4: 옳지, 그거 딱 타.
1: 아, 얘가 또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너 그냥 반갑다 그래.
7: 왜 사람 말해?
1: 보비야! 가자!
2: 거칠기로 소문난 백령도 바다에선 2인 1조로 물질을 나선다는데요. 해녀 장모와 해남 3위는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8: 출항하신 어선들 조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32, 33 이렇게 할까요?
4: 국대 잡이하는 배들은 지금 너무 어장, 저기 NLN 한계선 가까이서 작업을 하니까 해경에서 그 위치 파악을 하려고 지금 위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2: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백령도는 NLL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의 바다 한복판 조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주 해녀였던 호순 씨는 35살에 백령도로 원정 물질을 떠나온 뒤 이곳에 남았답니다. 전기 설비 기술자로 일하던 사위는 장모님 곁으로 와 바다를 배웠다죠. 스승과 제자로 함께 배를 탄 지 어느덧 17년. 사위는 백령도의 유일한 해남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공기줄에 의지해 물질을 한다는데요.

0: 장모와 사위를 잇는 생명줄은 믿음의 끈이기도 합니다.
1: 백령도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2: 한 40년 전.
1: 40년 전에? 근데 제주에서 안 하시고 백령도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2: 여기가 물건이 많아요. 옛날만큼은 없어서.
1: 옛날만큼은 없고.
2: 따지고서는 많아.
1: 아, 그래요? 걱정 안 되세요?
2: 걱정은 맨날 오는 거예요.
1: 아, 매번 내려갈 때마다 걱정되시고.
0: 거센 너울 위로 올라오는 기포 방울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위치를 잃기 십상이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물속에서 마주한 백령도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 창고. 손 닿는 곳마다 해삼과 소라, 성게가 가득한데요. 접경의 바다가 숨겨둔 귀한 보물입니다. 포비가 먼저 알아챘군요. 물속에 있던 아빠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수확물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2: 와, 너무 밖으로 갔어.
1: 이렇게 잡았는데도 혼나요?
3: 한 마리 잡았어.
1: 아, 전복. 이야. 이게 지금 다시마 먹다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다시마채 뜯겨갖고 나왔어.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이야.
2: 즉석에서 먹는다.
1: 맞습니다. 이야. 자,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0: 한입 머금는 순간 진한 바다 향이 훅.
1: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2: 근데 먹을 줄은 안 해.
1: 먹을 줄만 알아요. 아유, 이렇게 고생해서 잡아오셨는데 너무 맛있네, 너무.
0: 거칠고 험한 최전방의 바다. 때론 두려움을 안기기도 하지만 그 품에서 자란 생명만큼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위는 횟집을 운영 중인데요.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그날그날 바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양식이 없는 백령도에서는 대부분의 해산물이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1: 이것도 뭐예요?
4: 자연산 홍합입니다.
3: 사서 1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0: 깊은 바다에서 오랜 세월 자라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3: 별다른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국물 우려내면 국물도 끝내주고.
0: 갓 손질한 자연산 회와 마하 껍데기를 연 성게. 보라 성게는 초여름부터 알이 꽉 차올라서 여름 내내 단맛이 깊어진다죠. 백령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 뭐부터 먹어볼까요?
3: 일단 제일 손 가시는 것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5: 아무래도 이제 섭이.
3: 앞접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 아, 네. 근데 요게 거의 앞접시네요.
3: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센스.
5: 아이, 그럼요, 네.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데. 자, 요렇게 집어서.
0: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6: 와, 입안 전체 이런 느낌 깜짝.
1: 야, 통삽이 이런 맛이군요. 자, 그러면 또
3: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1: 넣었죠. 그렇죠.
0: 씹을수록 감칠맛 도는 속살도 일품이지만 진가는 바로 이 국물.
1: 아, 여기도 쫙쫙 내려가네요. 와, 시원하다. 와.
0: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요? 깊은 바다가 품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

0: 박수를 받으면 가야 됩니다.
1: 잘생겼어요.
0: 잘생겼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2: 네, 잘생기셨어요.
0: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때요?
2: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싱싱하고.
3: 성게.
4: 엄청.
5: 성게가 최고였어요.
3: 성게. 성게가 진짜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전복보다 더 맛있어요.
6: 경계의 바다는 차갑지만 그 품에 기댄 삶은 뜨겁습니다.
7: 인지가는 한국을 알아주는 거예요. 고약하는 게 이게 옛날에 한국이라는 거예요.
8: 어머니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9: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0: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 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6: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1: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6: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1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6: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남반구는 북반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6: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7: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8: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겁니다.
9: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8: 혼자 독학으로.
10: 독학으로.
8: 네. 책 보고.
10: 책 보고.
9: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11: 하다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9: 하다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12: 지금은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3: 저희 회사에 취업하시세요.
9: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14: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15: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16: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9: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릇 톡톡이 한다는데
15: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6: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9: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산골로 가는군요. 우거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 펴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18: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8: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9: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8: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0: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2: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1: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3: 부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2: 누구세요?
3: 아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2: 아 오늘 촬영하는지 그 부분이시구나. 좀 태안 주십시오.
3: 예, 이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 건축주
2: 안녕입니다. 아니면 한참 걸어갈 뻔했네요. 좀 태안 주십시오.
3: 예, 얼른 타시죠.
2: 예 예.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4: 아 지금 집을 짓다가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2: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아니고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1: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하셨어.
2: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4: 예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1: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2: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요정의 마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4: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2: 아 놀고 먹는 장소.
4: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2: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4: 예, 지금 막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2: 진짜요?
4: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마누리 2년 걸리.
2: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4: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2: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4: 요정 한 분이 와 있습니다.
2: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4: 아, 여보!
5: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2: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5: 반대했죠.
2: 반대했죠?
5: 네.
2: 많이 반대하셨죠?
5: 많이 반대했죠.
2: 그냥 돈을 써서 해라.
5: 아, 네. 네. 아니,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네. 땅도 사지 말아라.
2: 근데 어떤 연유로 또 허락을 해주셨는지?
5: 단식투쟁을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6: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6: 처절한 단식투쟁을 통해서 현재 시골에서 세 채째 집을 짓고 있는 남편 김주겸입니다.
7: 처음엔 뜯어말렸지만 한담은 하는 남편이라서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6: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캉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캉 피우듯이 안 먹어 밥.
1: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7: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을 때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일찍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나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용히 쓱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 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2: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8년?
6: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2: 9년 차. 예.
5: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아...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아니,
2: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6: 예 맞습니다.
2: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6: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1: 단식 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2: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6: 20제곱미터.
2: 20제곱미터.
6: 딱 6평.
2: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6: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예.
2: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6: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2: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6: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예, 예. 그리고 회사도 예.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예, 30년 다녔습니다.
2: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1: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6: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7: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와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1: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6: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1: 의지한 건 달랑 책한 건.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배선 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2: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6: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2: 집이 계속 지금 저쪽으로 지금
6: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2: 끝났습니까?
1: 문제 치마 현장이로구먼요. 빗물바지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6: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7: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있는지 어디 오지마고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축한 것 중에 못 나갈 것 같은데.
8: 아니 이게 다 나갑니다.
1: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9: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6: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1: 느낌 있다.
6: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9: 아내를 위한 선물?
6: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에요 진짜. 거꾸로
1: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네요.
9: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7: 제가 직접 칠했어요.
9: 네. 아, 이제 칠한 거.
7: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냥.
9: 직접 하신 것도 있네.
7: 은근 와서 했어요.
6: 이 오두막의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7: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에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9: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

0: 아, 화장실구나. 그런데 아이고 체구 좀 있으면 들어갔다가 꽉 끼겠어 이거. 어?
1: 아니 진짜 좀 아내분들이 안 올라 하시겠다.
2: 거봐요.
1: 왜냐하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3: 네 맞아요.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하네요.
3: 못해요 못해요.
2: 이것도 원목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예, 예,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예, 예, 하기 힘들 거다. 예.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1: 자동이 자동문이네.
2: 자동문이에요.
1: 친환경적인.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2: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3: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0: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1: 2층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0: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1: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4: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예, 예. 예, 뭐 진짜 자는 잠 자는 데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기 안에
0: 뭐야 이건 또 뭘이야?
1: 이야 냉면이다. 어떻게 들어가?
5: 머리 조심하세요. 오
1: 우와
0: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1: 오, 이거 들어오니까 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0: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1: 이때까지 살다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요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3: 다 작죠, 이 안에는. 네.
6: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쪽 탔을 때 어떠셨어요?
2: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들어가라는 거잖아요.
0: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2: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0: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1: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0: 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낼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낼 것 같아서요.
2: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네?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3: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2: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뭐
4: 당연히
2: 그거,
4: 맞죠.
2: 그거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4: 아,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2: 말 안 말리셨어요?
5: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5: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본 것 같아요.
3: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6: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어입니다.
3: 나무로 폴딩도어까지? 이야, 솜씨 좋으시다.
6: 이렇게만 바람을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여기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아놨는데 걸고 자, 1단계에
3: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6: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3: 비 올 때는 살짝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 달 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4: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 꼭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꼭 참고 안 하고 그럼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3: 공리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0: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3: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2: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4: 지금 여태껏 네.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2: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이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3: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5: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2: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다 끊고 있어요.
5: 맞아요.
2: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7: 아, 요쪽 벽에.
2: 예, 네. 요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 너무 좋습니다. 네.
6: 잘 잡고 있어.
3: 여전히 손수 작업 중인데 안에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6: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7: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깊은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5: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6: 이 집 짓는 과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줬구나 하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3: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7: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되어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3: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8: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셔.
9: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8: 그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만났다 생각하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9: 안녕하세요.
8: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9: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8: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막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9: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0: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1: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네.
0: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1: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아. 네, 많이 보러 다니고 네. 원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자금이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0: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2: 네, 네. 올라가시죠.
3: 엘리베이터 넘죠?
1: 네.
3: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4: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2: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3: 와, 이렇구나. 와.
2: 이야.
3: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와.
5: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0: 좀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가.
5: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보통의 다가구 주택은 비용을 절감하며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방과 창문의 위치가 일정한 벽식 구조로 짓는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필수인 거죠. 보의 내구특이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0: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량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6: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1: 저희가 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6: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아 그러셨겠구나.
5: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 집.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5: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1: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기에 뭐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 해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5: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0: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1: 개방감도
3: 개방감.
1: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0: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6: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있는 곳보다 뚫려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막힌 거다.
1: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었어요.
0: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

0: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1: 한쪽 벽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긴 과감하시다.
2: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습니다.
3: 잘했잖아.
2: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3: 저거 안 했으면
2: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1: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But it wouldn't be me. 매일 아침 숙반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4: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5: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 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네.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1: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5: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2: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3: 계획을 네. 하기도 해.
2: 딱 해놓고 나면 조화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 의자 색깔이 우리 요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1: 그러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이비, 민트, 핑크로 의자랑 깔맞춤 하셨네요. 소장님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4: 집 지을 때도 인테리어 부장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 막 신나가지고 막.
2: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6: 뒤늦게 한 거예요?
2: 예.
4: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 정말
5: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이게 완전 100% 자연뷰.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1: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5: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1: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감각적이네요. 덕분에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는데요.
4: 우연찮게 촬영 대관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1: 예쁘게 지은 집을 SNS에 올렸더니 각종 촬영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덕분에 대출이자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네요.
4: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5: 야, 이게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4: 네, 안방.

0: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적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1: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2: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3: 아, 전혀 아니에요?
2: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 아,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3: 너무 좋아요. 네.
1: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 개 색깔이 보이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0: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1: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 두 개 딱 달아놨는데
0: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4: 저 뒤에 아이고.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1: 아니, 흔적이 있는데
4: 아, 새 똥이죠. 예, 예, 예.
0: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있게 가렸다마는 아,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4: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2: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4: 아, 붙여요.
2: 네.
4: 저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막 하는데 너무 안 돼.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0: 크레인 불러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 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 주니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1: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0: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4: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1: 이 강공간이 다 보이니까.
2: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0: 창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1: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4: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에다가 사실.
1: 예. 뭐 이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4: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하단을.
0: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화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2: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요 면의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4: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2: 그 두곱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0: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2: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4: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2: 생긴 거죠.

0: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에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원팀이 되어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2: 어떠한 일을 부부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3: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꾼꾼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4: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5: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부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7: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8: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7: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8: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7: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8: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3: 복잡한 일상 속 묵직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EBS와 함께하세요. 상상 속에만 있던 미인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고? AI 기술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체. 노벨상 수상자, 세계 최고의 석학, 문화예술 거장들이 전하는 명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15분 인생 수업. EBS 평생학교. 당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각 분야 인생 선배들의 현실 조언. 기획 가면 청년에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 채널 EBS.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아이는 넷, 다섯, 여섯을 낳으니 골목마다 시끌시끌하죠. 동네

어디에서 출발해도 5분이면 바다에 닿습니다. 안드레가 사는 동네는 인도네시아 한 섬입니다. 1800년 즈음 바자흐족의 한 사내가 가족을 이끌고 이 섬에 왔습니다. 처음엔 산핵 타륵. 여의도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모래섬이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인구가 늘어납니다. 섬 여기저기를 메꿉니다. 9.5 헥타르. 3배 커졌습니다.

지금은 인구 3,400명 정도가 사는 빽빽한 섬입니다.

바자흐족 남자들은 3, 4살이면 바다로 갑니다. 조상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죠.

0: 안드레는 요즘 작살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박갈은 알아주는 작살잡이 사냥꾼. 박갈은 안드레보다 훨씬 빠른 10살에 작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 Bapakku itu aku anggap sebagai guru. Cita-cita ingin menjadi pemanah seperti bapak.

0: Sayang ke, ini aku cantik, cantik bagai bidadari, bidadari di hatimu.
1: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생긴 건 2002년입니다. 이 다리 덕분에 200년가량 내밀하게 살던 섬 얘기가 바깥으로 알려졌죠.

0: 일주일에 한두 번 만물상 트럭이 옵니다. 다리가 생긴 후 이 섬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싸고 편리한 플라스틱 물건도 같이 들어왔죠.
1: Pertama sekali saya masuk ke sini, saya kaget. Masuk ke sini, tempatnya kecil tapi penduduknya luar biasa banyak.
2: Dulu juga banyak.
1: Dulu tidak ramai seperti ini waktu 12 tahun yang lalu, tapi sekarang jauh lebih banyak, jauh lebih padat.
0: Bajau족은 원래 바다를 돌아다니며 사는 부족입니다. 부민섬 바자흐족은 독특하게 이 섬에 정착을 했죠. 인구가 불어나니 동네가 비좁습니다.

특이한 게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염소가 다 먹어치우죠. 염소가 먹지 못하는 건 동네에 그냥 쌓입니다. 때로는 염소가 먹어버려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 때는 편리했는데 버리니 참 처치곤란합니다. 섬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바다로 흘러간 지 오래입니다.

0: 물고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호흡도 호흡인데 물고기가 줄어서 안드레의 작살 사냥이 더 안 됩니다.
1: 그 di zaman dulu ikannya itu sampai ke belakang rumah. Sampai ke belakang rumah. Jadi kita dulu masih kecil, kita mancing lewat jendela. Lewat jendela rumah, lewat pintu rumah. Jadi kita buang, jadi kita tidur. Ikan itu banyak ke sini.
0: Tiso는 정치 갑니다. 북인섬 청년위원회 위원장. 90% 주민이 어부인 이 섬에서 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수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물을 가져오죠. 대부분 기반 시설을 육지에 의존합니다.
1: Kalau masalah dasar itu adalah tentang lahan pemukiman di Pulau Bumi. Sampai saat ini per tahun itu sampai 30 lahan per tahun. Karena rata-rata ada pasangan yang baru menikah setiap tahun itu ada 30. Nah, itu artinya kalau satu lahan berukuran 10 kali 12 kali 30
0: 10m 곱하기 12m의 땅 30개는 바다를 메꿔서 채웁니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자재는 다 육지에서 가져옵니다. 몇 년씩 저축을 해도 모자라죠. 새 집은 물 위에 들어섭니다. 땅을 다지는데 돌이 필요하죠. 벽돌은 비싸고 대신 죽은 산호를 씁니다. 마지노이는 산호를 캐서 팝니다. 바자흐족은 아니고 바자흐족 여자와 결혼을 했죠.
2: Dari sana ke sini memang aneh pindah waktu kita pindah ke sini itu. Di sana kan apa namanya? Orangnya enggak sebanyak begini di sini. Nah, macam di sini orangnya banyak. Di sini kan terlalu banyak. Kalau di sana kurang, jarang-jarang orang. Saya bukan asli sini. Saya tidak bisa cari ikan, makanya saya ambil karang.
0: 죽은 산호는 쇠꼬챙이로 찔러서 찼습니다.

찾으면 무지하게 힘을 씁니다. 고기 잡는 만큼은 아니지만 기술과 힘이 다 필요하죠.

0: 보트 하나 가득 채우면 6천원에서 7천원. 수백 대는 채워야 집 한 채 짓죠. 100대, 200대. 사람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사서 쟁여둡니다. 바다가 붕인섬을 감당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인도 지치고 바다도 지칩니다. 집집마다 자동차처럼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기본이고 두 대, 세 대.
1: Penduduknya semakin banyak, nelayannya semakin banyak, tapi lahan lautnya semakin yang itu-itu saja. Jadi tidak sebanding populasinya. Kemudian juga eksploitasi ikan yang diambil tidak sebanding dengan tersedianya di alam. Nah, sehingga ini sangat rawan membuat konflik.
0: 배는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갑니다. 경쟁이 심하니 물고기는 더 줄어듭니다.

10살 때 처음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만다린을 잡아서 용돈에 보태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돈 떨어지면 바다로 갑니다.

수족관으로 가는 물고기. 산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찔러도 죽지 않는 이런 도구를 씁니다.

0: Ini ada yang kecil 4 ekor.
1: Iya.
0: Biar masuk 10 ekor aja ya, harga 2.000.
1: Iya. Oh iya.
0: Berarti berapa?
1: 30.000.
2: 24,000 같은데. 이 아저씨는 셈이 좀 어둡습니다. 대신 작은 물고기가 네 마리는 훨씬 더 되니 그걸로 퉁칩니다.
3: 뭐 beli es.
4: Es apa?
3: Mangga campur susu 3.
2: ...없는 사람들은 일손을 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쌀, 돈, 설탕을 냈죠. 이 집 어른이 죽은 지 오늘 7일째입니다. 태어난 이래로 쭉 한 마을에 살아가니 기쁜 일, 슬픈 일도 같이 치릅니다. 150명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갔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전기, 수도, 공산품, 식료품. 거의 모든 것을 봉인선 밖에서 들여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도 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죠.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합선으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0: 다른 지역에서는 네다섯 채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배 안에서 꼬박 밤을 새고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Setiap ada bencana, tetap mengungsi ke laut karena kalau di laut ini kurang dia terasa goyangnya. Makanya semua ke laut, makanya anak-anak enggak berani ke darat. Makanya harus kita tinggal di sini di laut, Pak. Biar kita tidur-tidur di laut, Pak.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 이드 알 아드하. 희생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날의 희생제는 다른 때는 없는 의식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신을 부르며 재난이 닥쳤던 마을을 돕니다. 재난이 다시 오지 않기를, 신의 가호가 이 마을에 내리기를, 입과 발을 맞춰 세상의 끝까지 걸어갑니다.

희생제 때는 특별히 짐승을 도살합니다. 네 발이 달린 주로 소입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가져갑니다. 소 한 마리를 온 동네 사람들이 법대로 나눕니다. 오랫동안 관습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관습대로라면 인구는 더 늘어날 겁니다. 붕인섬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구의 어느 한 점. 우리 지구를 1억분의 1로 줄이면 붕인섬만 합니다. 이 섬의 이야기는 우리 지구의 이야기죠. 구석구석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담도 없고 여전히 비밀도 없는 동네. 안드레는 오늘도 친구들과 잘 놉니다.

산호가 살 집입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무척 노력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훼손됐던 산호입니다. 새살이 돋고 있습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3: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약간 600점은 돼요.
1: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보물 드리겠습니다.
4: 보물 창고다, 여기.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에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6: 내 꿈은 의사입니다.
7: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일컫는데요. 당시 런던의 도로 교통을 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추워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난 요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12월 4일 바람 하나 없던 런던시 일대가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 들어가면서 역전층이 생겨서 대기수선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지속된 스모그 현상을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런던 사진이고요. 가시거리가 1m밖에 안 돼서 걷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정도로 위험했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야 될 때는 벽에 매달려서 걸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과 모든 사회생활이 마비가 됐겠죠. 스모그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가 상승한 후 1, 2일의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 글로벌 질병부담 보고서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들을 중요도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고요. 보시다시피 1위는 고혈압입니다. 담배, 비만, 운동부작, 스트레스 다 제치고 전 세계 질병부담 20%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해드렸었죠. 흥미롭게도 두 번째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통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얼마 전까지 6위랑 8위였는데 언제 2위가 됐지? 했었는데 진한 빨강색하고 덜 진한 빨강색 보이시죠? 진한 빨강색이 실내 대기오염이고요. 덜 진한 빨강색이 실외 대기오염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이 수치는 실외 대기오염이고요. 이렇게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대기오염을 나누게 되면 실내 공기오염은 8위, 실외 대기오염은 6위를 차지하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죠. 비만과 고지혈증,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에 견줄 만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99%가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 대기오염을 합치면 매년 670만 명의 조기 사망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4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대기오염은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입니다. 대기오염은 큰 개념이라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파티클 형태의 미세먼지를 다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입자 형태의 오염물질, 주로 미세먼지입니다. 가스상 물질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얇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PM10이라고 적혀있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줘서 PM10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건강에 더 안 좋은 건 PM2.5라고 적혀있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고요.

COPD라고도 부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27% 정도 기여합니다. 한편 심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비중은 조금 더 낮아서 허혈성 심질환에는 15%,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1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질병 부담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 질병 부담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심뇌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많기도 많지만 심뇌혈관 질환은 생기게 되면 사망이나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질병 부담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전체 사망을 원인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고요.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21%,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20%, 폐렴 등 하부호흡기 질환이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장에 안 좋은 이유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폐포 끝까지 들어온 미세먼지가 내피세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안 좋은 성분이 혈액을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전신을 돌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와 염증세포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린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건강 영향의 주된 기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신장 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서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날짜별로 온도, 습도, 계절 등 다른 환경 요인을 보정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높은 당일에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평소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약간 오른 거 보실 수 있고요. 이틀이 지나서 이틀째가 되면 유의미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만큼 상승하게 되면 심정지 발생률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기 효과입니다. 그동안 다른 원인들이 누적돼서 병이 많이 진행해서 터질랑 말랑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를 탁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사실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로 인한 건강 위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면 미국 전역에서 6천만 명가량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였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7.3% 증가한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 국가별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표시한 세계 지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국가에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좋은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 좋은 나라들 인도, 중국, 중동, 그다음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35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요. 연평균 농도가 1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처럼 아주 밝은 색인 거랑 비교해보면 배가 조금 아프기는 한 것 같아요. 배가 아프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기질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대기질 지표도 확연히 달라지셨을 텐데요.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57일이나 됐었는데 2024년에는 24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특히 매우 나쁨,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이고 외출을 삼가시도록 말씀드리는 매우 나쁨 일수는 2018년 서울에서 4일이나 있었지만 24년에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국내 역학연구는 뼈아픈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2010년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우리나라 대기질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0년 4,888명에서 2019년 5,17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질이 좋아졌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해지는 속도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고령층은 본질적으로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고요. 환경요인에 대한 신체적 방어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효과를 담배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극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배의 개피수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담배 두 개 피를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건강 유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1.6개 피 정도라고 하고요. 중국은 2.4개 피 정도 되고 이제 베이징이나 굉장히 심할 때에는 하루 20개 피, 한갑 피우는 것만큼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서 우리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뿌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2019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렇게 도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7가지 실천 요령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날은 야외 신체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데 운동해도 되는지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동의 이득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층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헬스장이나 집안에서 다른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실험 연구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에서 한 소규모 연구였었는데 베이징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동안 도심을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14였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가능하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변, 공사장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귀가 후 철저한 개인 위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손 씻기와 세안, 얼굴 닦기는 너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져서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는 점액 방어벽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가장 기본은 창문을 닫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닫고 계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 3번, 한번 하실 때 30분 정도 환기는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공기청정기 가동하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어떤 공기청정기가 좋냐,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렴하신 공기청정기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입니다. 사실 대기오염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긴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미세먼지로부터 회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기오염물질 총량

같은 많은 노력들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자가용 사용을 좀 피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더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대응 요령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벼운 기침을 일으키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혈관에 상처를 주고 심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직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4: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4: 당연하지. 봐.
3: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접었은가?
6: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4: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버스 온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배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이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랜 편견도 깨졌고요. 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이 석기를 가공하는 발달된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대략 3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먹도끼와 함께 기원전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후지무라 신이치였습니다. 후지무라는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요. 1981년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지에서 4만 년 전 인류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일본 선사시대의 역사가 3만 년 전에서 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발굴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흥분했고요. 일본 고고학계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후지무라의 자자라기 유적 발굴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180여 회의 유적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앞당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이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까지 발굴해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그는 이 구석기 문화 연구 제1인자로서 석기의 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지는요, 국가 사적지로, 또 그가 발굴한 유물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마이니치 취재팀은요, 미야기현 카미타카모리 유적지에서 후지무라가 자신이 만든 유물을 몰래 묻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덜미를 잡힌 후지무라는요,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으로 판명된 유물들은 이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이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도 삭제되었고, 또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요, 2003년 5월 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되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요, 이와테현 미야모리 무라의 카네토리 유적인데요. 이는 5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사건은요, 그 바탕에 이 개인의 명예욕이나 영웅심도 작용했겠지만, 오래된 구석기 유적들이 일본의 우월성을 제시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본의 국민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후지무라의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일본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 고고학계가 이 역사가

발조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천극이었습니다만 이 오래된 역사가 우월하다는 비이성적이며 근거 없는 역사 인식이 빚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건국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의 유목민들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 신화, 또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들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이라 그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3세기에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의 변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변해 웅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라는 신의한 기록 속에는요,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화가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쫓다 보면 역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단군 신화는요, 고기에 전하는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서 고기가 이 고기라는 문헌을 뜻하는지 아니면 옛날 기록이라는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군 신화가 일련이 살았던 기원후 13세기 이전에 문자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군 신화는요, 크게 세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환인의 서자 환웅은 천부인 세계와 3천명의 무리와 함께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 열고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형적인 천손 강림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 하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환웅 집단이 이 태백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곳에 신실을 열었다는 대목인데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고 인간을 크게 도우라는 뜻으로도 불이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원하자 이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곰은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아 여자로 변했다. 그가 웅녀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요, 이 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던 토테미즘이 반영된 것으로 이 곰을 숭배하는 곰 집단과 또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집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기는요,
선주

주민인 곰 집단과 호랑이 집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환웅 집단 간의 교섭과 대립, 힘겨루기와 융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 집단은 배제되었고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의 결합을 통해 단군 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조선이라는 한반도 첫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단군 왕검이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수렵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겼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수조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이 퉁구스족 사이에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요, 환웅의 아들로서 천손인 동시에 곰의 아들로서 수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겁니다. 단군 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 단계인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경인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 후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다. 이 단군이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단군이라 불린 지배자의 후손 내지는 그 권력의 승계자가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등장입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인 죽석인연, 상서, 논어 등에서는 기자를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 문헌인 상서대전, 사기, 한서지리지 등에서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은나라 멸망을 전후에 조선으로 망명해 백성을 교화시킨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기자가 왕권을 잡자 이 단군은 장단경으로 몸을 피했고요. 이 어느 시기에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1908세라는 나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1908이라는 숫자는요,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부터 역대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신화에 따르면요, 이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첫 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요. 대략 2000년 동안 단군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군 신화를 기록한 또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후기 충렬왕 13년, 그러니까 1287년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인데요. 이 책에 기록된 단군의 모습은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단군 왕검이 아니고요,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웅천왕, 곧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요임금 제위 원년이라고 하였고요, 이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르를 낳았으며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군 신화인데 이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두 책이 각기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요, 이 단군에 관해 기록한 자료가 구전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했다는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천손신앙을 지닌 환웅 집단과 이 선주민 집단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단군이 한반도 첫 국가인 조선을 건국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건국 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요, 요임금 제1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즉위한 해인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에서는요, 요임금 즉위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요임금 25년 무진년, 즉 기원전 2333년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애당초 이 요임금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원전 2333년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이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첫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에서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해내에 7가지 옥폐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관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산에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하나요, 팔조선에 문피가 하나요, 여수와 한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하나요, 강양에 진주가 하나요, 진나라 명산에 증청이 하나요, 우씨 변산에 옥이 하나입니다. 환공과 관중의 대화에 언급된 발조선의 문피는 고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특산물인 호랑이나 이 표범의 가죽이 기원전 7세기경 중원 지역의 제나라에까지 알려질 만큼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이 서진의 어환이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인 위략에도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략은 전하지 않지만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동의전에서 인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해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가난하자 곧 그만두었다. 이후 조선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곧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위략에 보이는 고조선과 연나라는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3세기 전반에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연나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길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체제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간언했던 예가 대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고조선의 관료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이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을 세운 정치 세력들은 오늘의 남만주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은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예족과 맥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이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점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이 중국의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서 나오는 청동기는 중국 황하 지역이나 이 내몽골 남쪽 끝인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요. 이 생김새가 비파를 닮은 비파형 동검인데요. 주로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장식이 없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이나 청동 단추 같은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신의 길이는 보통 30cm에서 40cm 내외고요. 이 5cm 이내에 짧은 승배가 달려 있습니다. 칼날 아래쪽은 비파의 공명통처럼 이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검신의 중심부가 동물의 등뼈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연나라가 이 요서 지역을 포함한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또 하나의 지표 유물은 돌무덤의 일종인 고인돌입니다. 세계의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해양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국 랴오닝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무려 이 3만에서 4만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이 강화 고인돌 유적은요, 밀집 분포도 이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고요.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부장된 유물들은 주로 무기, 토기, 장신구 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간돌검, 간돌화살촉,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본다면 단군 기원인 기원전 2333년보다는 조금 뒤시기가 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우기까지에는요, 이 환웅과 곰으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 건국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와 세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고조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국의 유화 유역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만리장성 그 아래쪽, 안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황화 유역이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황화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 그리고 80년대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황하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의 이 홍산 문화와 이 홍산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속하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사당 등을 갖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중국은요, 이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째, 이 황제의 손자인 고양시 전욱과 고신시 제곡 두 시족 불악이 하북성과 윤영성이 교차하는 유연 지역에 살면서 북방.

지방 민족들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 신석기 시대 이후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다. 셋째, 요하 문명의 핵심인 홍산 문명은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전욱 계통에 의한 문화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요. 이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문화, 이 빗살무늬 토기, 각종 적석총과 석관묘, 칠을 갖춘 석성, 이 비파형 동검 등은 중국의 중원에서 귀환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베리아 남단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 지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 문화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요하 문명의 저자 우시라 교수는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황제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첫째, 이 홍산인 일부가 중원 지역으로 남하여 황제족으로 세력화되었고, 둘째, 이 홍산인 일부는 곰토템족으로서 환웅족이 이주해 왔을 때 결합하는 웅녀 집단이다. 셋째, 따라서 이 홍산인은 황제족과 고조선의 공동 조상이 될 수 있으므로, 넷째, 요하 문명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든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보든 상관없이 이 고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는 원시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요하 문명의 발견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 한국학계에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약 9000년 전 요하 유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작인들의 언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11개국 3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기 신석기 시대인 9000년 전 이 중국 동북부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요하 문명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같다는 것은요,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 교수가 추정하는 대로 이 요하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고조선과 연결된다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구석기의 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물을 날조한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미몽에 빠지거나 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일본보다 짧게 끌어내리기 위해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고 지운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 태도로 이 우리 역사를 오랜 옛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한반도 첫 국가를 건국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신비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단군 신화는요,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들을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신화학, 언어학 등 이 관련 분야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한반도 첫 국가의 기원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우리 역사의 기원이자 뿌리를 밝혀주는 시원의 유전자입니다. 단군 신화로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
0: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띵띵 어디 캔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뿜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오늘은 직장 상황입니다. 바로 마감전 야근 지옥, Part 1. 되겠습니다.
1: 정말 네. 이 야근 제가 아하. 여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
0: Okay. Right.
1: 근데 야근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시즌이.
0: 아,
1: 그때는 아하. 와 언제 끝나 도대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좀 바쁜 시기가 있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시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또 계속 일만 하고 싶겠어요. 빨리
1: 맞아요.
0: 가고 싶은데
1: 네.
0: 뭔가가 특히나 마감일이 다가왔다? 그럼 또 지켜야 되거든요.
1: 아유 그럼요.
0: 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어, 동료의 이야기인가
0: 그런
1: 봐요.
0: 것
1: 야근을 하고
0: 같아요.
1: 있는,
0: 아니면 뭐
1: 어.
0: 상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그죠,
0: 그쵸?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아, 근데 이런 지금 말들이
1: 예.
0: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어 아닌가요? 그쵸?
1: 그쵸,
0: That's
1: 그쵸.
0: right.
1: 아, 이쯤에서 마무리해. 언제까지 쓰려고 그래? 뭐밤샐 거야? 뭐 이런 얘기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응?
2: The time.
1: 응, 9 o'clock. Why? Come back home. Why?
2: Why come back home?
1: Yes.
2: I'm not home.
1: You have to come
2: I have to
1: home.
2: go home.
1: Go home. So late.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Too much work?
2: I want to go home, but I have
1: 아유, 아유.
2: too much work.
1: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2: Huh?
1: Just go home.
2: Just go home.
1: It's okay. Just.
2: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Deadline?
2: Yeah, I wish I could go home,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내일까지?
2: Tomorrow.
1: 오케이, 그러면은
2: Do you
1: stay.
2: want to help me?
1: I have to go home.
2: You don't
1: Sorry.
2: want to? No?
0: 아이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1: 네.
0: 그렇다고 저기 상대방한테,
1: 예.
0: 저기 뭐냐. 상대방이 그랬다면서요. 그럼
1: 네.
0: 같이 일하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예, 저는
0: 아하.
1: 그냥 혼자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적극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0: 각자 하는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직장 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1: 그쵸.
0: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4: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3: Just wrap it up and go home.
4: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갈 건데요.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그죠?
0: 지금, 직장 동료 혹은 뭐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 9시가 넘었나 봐요.
1: 그러네요. Why are you here? It's past nine. 아, 근데 지금 여기에 사실 뭐가 안 들어가도 말은 되죠. Why
0: 그렇죠.
1: are you here?
0: Why are you here?
1: 근데 아직이 넣어야 되나 봐요. 아직을. 그래서 Why are you still here? 예전에 until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면구스러웠어요. 예, it's past nine.
0: 오케이.
1: 9시가 지났다.
0: Right. 자, still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Perfect.
1: 예.
0: 아직, 여전히 라는 단어입니다. 이 still이 없으면 말은 되지만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거죠?
1: 오.
0: 아예 왜 왔냐는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1: 먼저 are you officer?
0: 그죠?
1: 약간
0: 여기서
1: 예,
0: 뭐, 당연히,
1: 경관님.
0: 뭐, 여기서 뭐, 일하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될
1: 네.
0: 수도 있으니까. So,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훔치다 할 때, steal과 스펠링도 틀리지만, 발음 자체가,
1: 발음이
0: 그쵸? So, steal, 이렇게 e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입모양 벌리지 않은 상태로 편하게 갈게요. 두번 갑니다. Still, still.
1: still.
0: There you go. Okay. 자,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Hold on one second. 지금 past nine 할 때, PAST라고 돼 있죠?
1: 네.
0: Okay.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1: 어, 네.
0: 얘랑 발음이
1: 거의
0: 같아서,
1: 비슷해요.
0: 원어민들도
1: 예.
0: 이렇게 실수해버려요. 이거
1: 아.
0: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past 과거
0: 아,
1: 아니에요?
0: 과거란 뜻도 되고요.
1: 네.
0: 지난이라는 뜻이 될수
1: 지난.
0: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지나갔다,
1: 네.
0: right?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니까, 의미도 대충 비슷한 것 같으니까 원어민들도 이걸로 쓰는데
1: 예.
0: 우리가 몇 시가 지났다라고 할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돼요. 몇
1: 아.
0: 시가 지난 이렇게 해서 PAST 그다음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1: 그럼 얘는 뭐가 지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0: Something just passed by. 이런 식으로 동사
1: 아하.
0: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할때 쓰게 돼요.
1: Yes.
0: Okay? 자, 그래서 PAST 뒤에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떤 시간이 넘은, 뭐뭐가 지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그렇죠?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10시가 지난 그럼 어때요?
1: Past 10.
0: 그러면은 9시가 지난.
1: Past 9.
0: 자, 문장 만들게요. 벌써 10시가 지났어. 그러니까 뭐 oh. Where are you? 전화를 딱 걸면서 Where are you? 그러면서 10시가 벌써 지났다.
1: It's already past 10.
0: Ooh, nice. It's already past 10. Where are you? How about this? 너 알잖아. 9시가 지난 거. 9시 지난 거 알잖니? 어떻게 할까요? 너 알잖아.
1: You know, mm-hmm. it's past 10.
0: 아, 여, and 9. 그렇죠. Yeah. You know, it's past 9. Mm-hmm.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So,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자고요.
1: 네.
0: P-A-S-T. 읽어볼게요. Yeah. It's already past 10.
1: It's already past 10.
0: You know, it's past 9.
1: You know, it's past 9.
0: There you go. 자, 여기서는 왜 출퇴근 안 했냐? 이런 느낌으로 그쵸. 갈게요.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0: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약간 여기 dark circles. 어,
1: 그렇죠. 어깨가 축 처져 있겠어요.
0: 아는데 일이 너무 많아.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느낌. I know, but I have too much 일.
0: 아이고. 나눠주세요.
1: I know에서 먼저 끊고.
0: Yes.
1: But I have too much work. 여기까지겠는데요?
0: 오케이.
1: Okay. 예.
0: 얘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죠.
1: 애매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 일이 많다고 할 때는 우리가 work.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고 그때 하셨으니까요.
0: Nice. 오케이. Okay, so I know. 여기까지 문장 끝날 수 있습니다.
1: 네.
0: But 하면서 이어가죠. I have too much work가 있어. 정답?
1: You yeah. Got it.
0: 일이라고 하는 거, work는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one work,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렇죠? So work는 셀 수 없는, 흔히 불가사한 명사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거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too much 명사 이렇게 써주면 너무 많은 명사, 명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1: 네.
0: 그래서 much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까 work가 셀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물 셀 수 있나요?
1: 아니요.
0: 물 한 세 개 주세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담겨 있을 때 그럴 때는 셀 수 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이라고는 하는 액체 개념 못 세는 거예요.
1: 그쵸?
0: 그러면 너무 많은 물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Too much water.
0: Too much water.
1: Yeah.
0: 그러면 너무 많은 소금.
1: Too much salt.
0: 그렇죠. Salt. 물론 하나하나 알갱이 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문장 만들어보세요. 아, 나 물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는 너무 많은 물을 난 마셨다.
1: I drank.
0: Drank.
1: Drank.

0: I drank too much water.
1: 그쵸? I drank too much water. How about this? 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0: Oh.
1: 얘기할 때, 넌 먹어 너무 많은 소금을.
0: You eat too much
1: 아,
0: salt.
1: 그쵸. You eat too much salt.
0: Yeah.
1: 여기서 말하는 salt는 사실 salty한 음식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0: 그쵸, 그쵸.
1: Okay?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And again, water, salt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셀수 없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much라는 단어를 앞에 쓰게 되고요.
0: 네.
1: 아, 근데 사실 영어가 참 애매한 게요.
0: 예.
1: 어떤 거는 셀수 없을 것 같지만 셀수 있게도 취급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0: 맞아요.
1: 이렇게 컨테이너에 셀수 있는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셀 수도 있다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상 바다인데
0: 예.
1: 다른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 얘기할 땐또 waters를 쓰기도 해요.
0: 아,
1: 근데 굉장히
0: 정말.
1: rare한 케이스죠. 여기서는 그냥 물이란 개념입니다.
0: 그리고 컵한 잔, 두잔할 때도 a cup of water.
1: 그죠? 못 세니까 컵으로 나눈다든가. 오케이?
0: 예.
1: 자, 읽어볼게요. 아, I drank too much water.
0: I drank too much water.
1: You eat too much salt.
0: You eat too much salt.
1: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익을 넣어보겠습니다.
0: 예.
1: 쿠키 너무 많이 먹었어. 아,
0: 아이고.
1: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I ate
1: cookie를 너무 많이 먹었어.
0: too many cookies. 와우.
1: 와, 이제는 속지 않아요.
0: 예.
1: 여러분, 쿠키 셀수 있어요, 없어요?
0: 셀수 있습니다.
1: 있죠. 그러니까 too much가 아니라
0: Too many.
1: too many 쓰는
0: Yes.
1: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집중해서 하진 않겠지만, 아, 셀수 있는 단어는 복수명사로 한 다음에 거기 앞에 many를 쓰는구나.
0: Yeah.
1: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피곤한 느낌으로, right?
0: Yeah.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자,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아휴,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0: 오!
1: 근데 말하는 사람은 좀 쉽지만 이게 또안 되거든요.
0: 그쵸. 왜냐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1: 결국 내가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0: 그래.
1: 해줄 거 아니잖아요.
0: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렇게 늦게 끝난 김에 다 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1: Right.
0: Just to wrap it up and
1: 하.
0: go. Wrap it up. 오, 이게 싸버리는 건데, 그거를. 그냥 싸버려. 랩이니까. 그리고,
1: 나눌 수 있죠.
0: 예. 집에 가. Go home. Yeah.
1: 오케이.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한 단어 나왔죠?
0: 네.
1: So, just wrap it up.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쵸? And go home. 정답. Perfect. 자, home 앞에, 왜 집으로라고 했는데 to 안 붙여요? 하실 수 있지만은, 아시죠? Home은 집이란 명사도 되지만, 집에, 뭐, 집으로라는 부사도 될수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오히려 넣으면 집으로 가. 이렇게 두번
0: 아,
1: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색할
0: 어색하네요.
1: 수 있어요.
0: 네.
1: Okay? 자, 아무튼 home 이렇게 썼고요.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제가 말로만 한것 같아서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there, downtown, uptown 이런 것들은 명사로도 되지만 명사도
0: 네.
1: 돼요. 그렇지만 부사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 앞에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막 from을 꼭 써야 되기는 해요. From there
0: 네.
1: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할 겁니다.
0: 네.
1: OK, 자, wrap up 나왔어요. Wrap up. 아까 슬기 씨가 wrap up 하는 게 뭐라고요?
0: Wrap it up. 그냥 그거를 싸버려. 그러니까 싸다잖아요, 랩이.
1: 짐 같은 거 싸는 거잖아요. 아니면
0: 예.
1: 포장을
0: 예,
1: 하거나.
0: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온게 맞습니다. So, wrap up을 한다든가, 뭔가를 wrap up 한다는 것은 이렇게 쌓아서 난 집에 가는 거예요. So, 결국 마무리하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회의, 수업 이런 거할때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리더가 자, 마무리합시다. 이런 느낌 있죠?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
1: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하자, 뭐죠? 하자.
0: Let's.
1: Let's. 그러면, 자,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Oh. 어떻게 할까요?
0: Let's wrap up the meeting.
1: 그쵸? Let's wrap up the meeting.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0: 단순하게 it을 써도 돼요.
1: 네.
0: 그것.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 예.
0: 대명사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린 그걸 마무리했어. 아주, 아주 나이스하게.
1: 아하.
0: 나이스하게.
1: We wrapped it up nicely.
0: Nicely.
1: Uh-huh.
0: We wrapped it up nicely. 그럼 우리 아주 마무리 깔끔하게 했어. 많이
1: 부러워요.
0: 쓰겠죠.
1: 마무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0: 오케이. Okay. 그래서 실제로요. 오케이, okay, wrap it up. Let's wrap it up. 이런 말 엄청 많이 들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슬기 씨도 예를 들어 어떤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okay, let's wrap this u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Okay? 어차피 결국 할리우드 가실 거기 때문에
1: 아, 글로벌 스타 가야 돼요.
0: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1: 예. 네.
0: 자, 읽어 볼게요. Let's wrap up the meeting.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We wrapped it up nicely.
1: We wrapped it up nicely.
0: 그쵸. 본문도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Alright. 말이 쉽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보통 늦게 왜 갈까요?
1: 늦게 가는 이유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도 할 일이지만 동료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료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조금 아파요.
0: 네?
1: 그러면은 그 동료가 같은 부서의 팀원인데 그 일이 마무리 못 되면은 가끔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딥하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1: 너무 많이 갔나요?
0: 오케이. 그냥 예. 마감이 다가온 거죠. 네. 그 정도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료애와 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을지
1: 맞아요. 아주 뜨거워요.
0: 네.
1: 예.
0: 자, 볼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감이 내일이야. 나 그래서 못 가.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아, 마감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발표하거나 제출해야
0: yeah,
1: 되거나
0: like 예.
1: I wish I could 그럴 수 있으면 I wish지만 나도 좋지만 but the is tomorrow. 마감이 tomorrow야 이거네요. 그 마감이 뜻하는 말이 알아요. 끝나는 그거잖아요. 끝나는 선. 그래서 finish line.
0: 오.
1: 예. 비웃지 마세요.
0: 아니, 비웃은 거 아니라 그냥 너무 귀여웠습니다.
1: 잘 썼죠, 근데.
0: 알겠습니다.
1: 생각이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0: The finish line
1: is tomorrow. 내일이 마감날이야.
0: 마감날이다.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but the beep beep beep is tomorrow.
1: 아, 데드라인. 아, 그 라인 맞네.
0: 같은 라인인데.
1: 아.
0: finish line은 뭔가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점을 말하고요.
1: 아, 그렇군요.
0: deadline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one word입니다.
1: 예.
0: 그래서 마감, 기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업무 관련된 마감일 이걸로 쓰게 되죠. 제가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마 이 due date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오.
0: due date 처음 들어본 거 아니 들어본 거 처음이냐?
1: 예,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익숙하진
0: 네.
1: 않은데요.
0: 아마 사전을 찾아보셔도 여기서도 뭐 마감, 기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1: 네.
0: deadline, due date. 중요한 건 이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렇죠?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마감인데
1: 네.
0: deadline, 벌써 dead가 거의 죽은이란 뜻이죠.
1: 오, 그쵸.
0: 강력하죠.
1: 오.
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수준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그쵸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1: 네네네.
0: 이건 넘기면 나는 진짜 해고당할 수도 있어.
1: 그쵸.
0: 이런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회사에 어떤 뭔가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거 그런 거 내는 거 있죠.
1: 음흠.
0: 이런 것들은 데드라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1: 아.
0: due date 같은 경우에 얘도 마감일이긴 한데요.
1: 예.
0: 얘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느낌?
1: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0: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1: 네.
0: 그 뭐 언제까지 마감 뭐 기한 이게
1: 그쵸,
0: 있죠?
1: 결제 기한?
0: 그럴 땐 영어에서 due date을 많이 써요. 그
1: 아.
0: 얘기는 뭐냐면 이때 안 내도 돼요는 아니고
1: 네.
0: 이번에 만약에 못 내면 다음번에 조금 뭐 돈을 더
1: 연체료.
0: 연체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회 뭐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면 뭐
1: 예.
0: 좀 힘든 시기였다.
1: 좀 봐주죠.
0: 그런 플렉서블하게 해주겠다.
1: 맞습니다.
0: So 얘가 조금 부드러워요.
1: 그렇구나.
0: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지금 데드라인 내일이야. 나 이래서 못 간다는 거 강조해준 거죠.
1: 네.
0: 자,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볼게요. I wish

0: Wish I could. 이거는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1: 안
0: 그건
1: 돼요.
0: 불가능이기 때문에,
1: 네.
0: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1: 음흠.
0: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뭐 하나 볼게요. 아, wish하고 hope하고 다 바라는 거 아닌가?
1: 맞죠?
0: I wish, I hope, right? I hope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1: 아,
0: 희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기, I hope you can come to my party. 아, 오면 좋겠어. 나 한번 기다려 볼게. I hope you can come.
1: 네.
0: 근데 슬기 씨가 만약에 미국에 살아요. 그날 아예 외국에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럴
1: 네.
0: 때는, 아, 오면 좋을 텐데, 가로치고, 못 와서 아쉽다. 이게 I wish입니다. 이 경우는 I wish 뒤에 뭔가 가정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못 가요. I wish I could go home, but I can't. 그게 줄여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So,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fix 해놓고, 고정해 놓고 쓰는 경우 엄청
1: I
0: 많아요.
1: wish I
0: I
1: could.
0: wish I could.
1: Yeah.
0: 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1: 네.
0: 들으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으흠.
0: 읽어주세요, 슬기 씨가.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1: 네.
0: 들어서, Do you think you can come to my party, 슬기? My birthday party is tomorrow.
1: Oh,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이런
1: Yeah.
0: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1: 그쵸.
0: 못 오는 거 100%.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투자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아 내가 막 무조건 뭐 이렇게 profits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서 아쉽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1: 네.
0: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but I am busy.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두 번째는요.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There you go. 자,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0: 네, 두 번째는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0: Wrap it
1: home.
0: up and go home. There you go.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2: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Mm-hmm.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Past. 스펠링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1: 네.
0: Past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으흠.
0: 자, 9시가 지났는데, is로 주어를 잡으세요. 9시가 지났어.
1: It's past
0: It's
1: 9.
0: past 9. 자, 두 번째. 벌써 10시가 넘었어.
1: It's really past 10.
0: Really? 벌써.
1: It's already past 10.
0: Okay.
1: Yes.
0: 자, 세 번째. 9시 지난 거 알잖아. 너 알잖아. 9시 지난 거.
1: You know it's past 9.
0: You know it's past 9. Mm-hmm. Just like this. Okay? Yeah.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t's past 9. It's already past 10. You know it's past 9. Very,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1: Wrap up.
0: Wrap up. Mm-hmm. 이렇게 뭔가 포장지로 싸는 느낌도 있지만
1: 네?
0: 뭔가 마무리하다.
1: 그쵸.
0: 어떤 세션 같은 것을. 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것을 멋지게 마무리했어.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마무리했어.
1: We wrapped it up nicely.
0: Yes. We wrapped it up. Nicely. 과거형이죠,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1: Let's wrap it up.
0: 회의가 영어로 뭐죠?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1: Yeah.
0: Just like so.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그걸 마무리하고 그냥 그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Ooh, nice. Nice yeah. and smooth. So just wrap it up and go home. All right? 읽어볼게요. We wrapped it up nicely. Let's wrap up the meeting. Just wrap it up and go home. Oh,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4: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3: Just wrap it up and go home.
4: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6: Oh,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5: Oh, just wrap it up and go home.
6: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5: Oh, you have to stay.
6: You want to stay?
5: No. Oh, I have to go home.
6: You sure?
5: Bye.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Okay. 자, 지난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phone is gone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From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Wrap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그걸 마무리합시다. 그걸 마무리합시다.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둑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둑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한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 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유하라고 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 타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우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배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주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

미국을 만나서 8대 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민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 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한가래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폼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을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구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0: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볼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회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같이 하느라고 있어서.
1: 평생을 신혼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부부가 있습니다.
0: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빠야.
2: 오빠야. 신랑이네요. 신랑.
0: 저게 불만이고 못마땅한 게 이제 뭐 또 영씨가 했다가.
3: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뭐라 부르세요?
2: 김차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김차선이라.
0: 신랑이 전이지.
4: 할 말 없네 참말로.
0: 밥 해주제, 많이 씻어주제.
4: 이 야무진 남편을 내가 어째서 뭐 이런 남자만 느끼고 참 사랑한다. 차선이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0: 서로가 있어 매일이 봄날이라는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거제에서 연육교로 연결된 작은 섬 산달도. 세 개의 산봉우리에 걸린 달이 아름다워 붙은 이름이라죠.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바다로 나선다는 이영식, 김차선 부부.
1: 혼자서 일도 뜯을 뿐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 1년 365일로 일하고 다니기에는.
0: 익숙한 바닷길 따라 달려간 곳. 미리 내려두었던 그 물을 끌어올릴 시간이랍니다.
2: 바닷길도 100개나 그래요?
1: 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고? 응? 이게 지금 45년 세월인데. 그럼 바삭하지만 하는 게 일이.
3: 올라왔다. 저 가보지 올라왔다. 이거 봐라.
1: 어?
0: 시작부터 줄줄이 올라오는 바다의 보물들. 부부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폈습니다.
3: 이 가보지. 딱 뭘 사나.
0: 엄청 통통한 갑오징어네요.
1: 또 다리.
3: 이거는 보통 사이즈.
1: 오, 크다.
4: 어머니 얼굴보다
3: 커.
1: 꽃게. 이게 가을 되면 여기 많이 올라오거든.
0: 다양한 어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손님은 따로 있다죠.
1: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3: 여기 있네. 새 아마로 올라왔다.
0: 6월부터 가장 맛있어진다는 보리새우. 빛깔부터 남다르네요.
1: 예, 꼬리가 예쁘지, 이거는 새우가. 생기기 예쁘게 생겼다, 이거 새우가. 이게 가을 되면은 이렇게 크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잔잔해.
0: 10대 시절부터 학교 대신 바다로 나섰던 부부. 평생 해온 일이지만 바다는 늘 새롭기만 하다죠.
3: 말아, 요 너무 더 끓인다만 하더라. 요 어제 그거보다 낫다 이거. 고기 없는데 또 녹는다고 또 뭐라 그거다. 이거란 만나 일이 하기 싫어. 뭐.
1: 고기 있는 데 가서 잡잡고.
3: 바다에서 선장 말로 부부를 팔아야 돼.
1: 아, 맞아, 맞아.
3: 진짜 안 와. 택도 한 데 가서 놓 잡고거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다 밑에.
2: 아버지, 선배는 어머니 보고 운전하고 다니라 그래요.
3: 그래.
0: 바다에 선물 싣고 돌아가는 길. 다소 소박한 오늘의 수확량.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는 것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이자 일터. 직접 잡은 고기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3: 이거 사야 돼야지, 사.
0: 값비싼 갑오징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보리새우.
2: 얘는 어떻게 먹어요?
3: 요렇게 가갖고 요렇게. 이런 밀란다.
0: 올해 처음으로 잡은 보리새우. 그 달콤한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3: 요렇게 하자. 살아있어.
2: 어머니는
3: 안 드시고
2: 힘들죠,
3: 몰래. 어머니는 생 거를 못 먹어. 응. 제가 삶은 거를 먹는데 생 거를 못 먹어.
0: 남편이 새우 맛에 푹 빠진 사이 돌아오자마자 텃밭으로 향하는 아내 차선 씨.
1: 이게 무슨 꽃이에요? 무. 겨울에 무로 이제 뽑아내고 몇 개로 남겨놔서 그만 씨받아 볼까 싶어가 남겨놨는데 요거. 요게 씨가 되는 거래.
5: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0: 응. 꽃이 참 곱네요.

0: 목꽃처럼 보랏빛 상추 가득한 텃밭.
1: 약도 한 번 안 쳤거든요.
2: 잘 자랐는데요?
1: 근데 요새 비가 많이 안 온게나. 그래도 이 생명이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밭에 것들이에요.
0: 싱싱한 상추를 뜯는 손길에 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2: 어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1: 17살 때. 말을 하는 건 모르지, 그때.
2: 아니, 근데 어머니 나이 때문에 17살에는 시집 안 가잖아요.
1: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할머니가 사람 좋다고 친정이 못 살았거든.
0: 17 꽃다운 나이에 9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시작한 섬살이.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부부는 평생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 성실하고 뭐 쏙 썩이는 건고 그런 게 여태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영식이 장계살 같다고 그러거든. 마누라 잘 만났다고. 뭐 한눈 팔기를 하나. 그런 게 없어. 오로지 고마마. 첫 남자자 마지막 남자지.
2: 나한테요?
1: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
0: 차선 씨에겐 인생의 단 한 사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견디며 살아온 든든한 첫사랑이죠.
2: 어머니 아버지는 뭐 좋아하세요?
1: 아니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음식 탓을 안. 그러니까 첫째 신랑님을 내가 좋아하는 게 음식 까탈 안 지는 거.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영식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데다고.
2: 아 좋아하세요?
1: 응 잘 먹어요.
2: 맛있다고.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해주시나 보네요.
1: 그렇게 뭐 맛이 없지는 않았겠나.
0: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는 무던한 남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주고 싶은 마음.
3: 아, 또 오늘 뭘 많이 해오노. 와, 이거 반찬하고
1: 우리 신랑님 오늘 아침에 심부름하고 수고를 했다고 내가 오늘 특별히 많이 가지고 오지.
3: 옛날 이래주면 좋겠다.
1: 뭐 이 정도 반찬이면 괜찮겠지?
3: 와, 와 반찬이.
0: 애정이 듬뿍 담긴 성찬입니다.
3: 아, 나 감이 막 악맞네. 된장국이 좋다.
1: 응, 보자, 나가. 응. 왜 끝나면.
2: 어머니한테 많은 거 가져가세요?
1: 아니, 이 떡국은, 떡국 있는 거로 나가 이거로 골라내야 되거든.
0: 남편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1: 아, 근데 맛있지?
3: 좀 맛있어. 나도 해줄게. 어른 중에 좀 가르치겠다고.
1: 신랑이 준 게 더 맛있네. 오빠가 준 게 더 맛있다.
0: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라는 부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온 바다.
1: 파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전 많이 먹으면 됩니다. 내일 쓸 거만 이거 조개만 까고 가. 이거는 물에다 까. 담가 놓고 불어. 매매 아니 뭐 드시키냐고 물어봤나? 아? 여섯 명이라고 호숙이한테 전화 좀 해보소. 가입시다.
4: 우리 조금 전에 여섯 그릇 주문했잖아요.
1: 네.
4: 예, 10개로 해주세요. 10명 4개 또 추가해. 해독밥 햇밥 10개.
1: 좀 많이 기다려줘야 되겠는데 해를 잡아야 되거든요.
0: 아직 장사 준비는 시작도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단체 예약에 부랴부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국 끓이랴, 채소 썰랴, 정신없는 주방.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안을 채우자 차선 씨의 몸도 마음도

0: 절로 조급해집니다.
1: 아, 재밌구나 뭐네.
2: 어머니 여기 난리 났는데요? 응?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1: 손에 들어오면 다 즐거워하지. 좋아하고.
3: 옛날에 많이 먹으러 왔대요. 맛있다고 여기에.
1: 아,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4: 10년 전에 왔어요. 한 10년 전에 한참 트레킹 많이 다닐 때.
3: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깨끗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1: 물빛도 좋고 하늘빛도 좋고.
3: 맞아요.
1: 잘 와. 사람도 좋고.
0: 산달도의 청정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회를 아낌없이 넣은 특제 회덮밥.
3: 이거 먹어야 되나?
2: 작고. 해가 엄청 많이 들었다.
3: 사장님 힘들었다. 사장님 늙었다.
0: 쫄깃한 회와 아삭한 채소의 조화. 회덮밥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 공연이 준비되었다는데요.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건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
3: 세상에 요런 집도 있나?
2: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 좋나?
3: 이런 데 있을 줄 몰랐네.
2: 우리 가려고 내가.
3: 계속 부르고.
2: 좋다 좋다.
0: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옥상으로 향합니다.
5: 아이고 날씨도 좋고. 아이고, 만 시원하게 좋네, 올 온 게. 아이고. 아이고, 참 편거 좋다, 올 온 게.

0: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소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1: 아,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 요리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쁠 때는 못 올라와도 올라와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어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어머 힘은 들어도 어머 아무런 굴욕 없는, 어떻게 보면 굴욕 없는 인생인 것 같아.
0: 시원한 바람과 음악이 함께하는 짧은 휴식.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죠.
1: 세상에 쉬었다가 자고 앉아 볼까?
0: 다시 오롯이 둘만 남은 시간.
2: 어,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가서 일한다고 욕봤어.
1: 당신도 욕 봐서 허리야 허리야 해가면서 아이고 욕 보여. 우리 신랑님 욕 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참 나는 그게 희한하다고 생각해. 아니 나이가 70이면 조금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신랑은 안 그래.
3: 아버지 어떻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
1: 한번 해보소. 사랑한다.
2: 사랑한다. 사실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뭔가 공급실을 물어보네. 교육방송이 돼갖고 내가.
1: 보인을 바로, 보인을.
2: 어, 나 닮아줄게. 아이고, 착하네. 우리 마누라.
1: 늘 생각하는 게 없는, 늘 한결 같으니까. 막 배남이 없는 거지.
0: 저 푸른 산달도 바다처럼 깊고 한결같은 사랑. 서로의 존재만으로 매일이 만선 같다는 부분.

0: 얻어달려구만. 최고의 명당은 내 몸이고 최고의 지혜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1: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좋지.
2: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뭐야?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3: 와,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4: 여행이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
5: 와하.
4: 때로는 익숙해서 반갑고 때로는 생경해서 더 궁금하죠.
2: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4: 이번 여정은 태국에서의 숨은 보물찾기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압도적 1위의 도시. 작년 한 해에만 3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0: 입니다. 이번 여정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강이 흐르는가 하면 초현대적인 마천루도 솟아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차곡차곡 쌓인 시간 위를 산책하는 것만 같은데요. 제겐 방콕이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지 이후로도 수차례 와봤지만요. 여행다운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 사실 제가 이곳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아름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로서 일을 하러 온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태국의 문화나 어떤 생활 속 깊숙한 곳에서 제가 바라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0: 이번엔 두 눈 크게 뜨고요. 방콕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시 한가운데 숲이 있습니다. 이곳 룸피니 공원에도요. 러닝 열풍이 불었다죠. 그냥 달리는 것만도 힘든데 이분은요. 여기까지 부릅니다.
1: 아니, 저 부른 뭐죠? 뛰면서 지금 저글링을 하는 건가요? 와, 아니 기인 같습니다 지금.
0: 나보란 듯이 자유자재로 세 가지 공을 갖고 놉니다. 관심을 가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1: 여긴 뭐지? 와, 엄청 큰 지금 나무가 이제 숲을 조성한 것 같이 있는데 헬스클럽 산스장입니다. 산스장, 헬스장이 아니라 와.
0: 방콕의 산스장은 이미 초만원. 산처럼 야외에 있고 헬스장처럼 운동기구가 있으니 산스장이 아니고 뭘까요?
1: 근데 웃긴 건 진짜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와, 이분들 이 안에 쏙 숨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도인들이 돌을 닦는 느낌이에요.
0: 다들 체력 단련에 진심인데 운동기구들이 하나같이 낡고 오래돼 보입니다. 저도 한번 나서봤는데요.
1: 야, 이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잡나? 해서
2: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건 누가 아닌 것 같은데
1: 여기 고장난 것 같습니다. 창피해.
0: 기구 사용법만 잘 알면요 근육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이분은요 산스장 이용 6개월 차라죠.
1: 와, 몸이 엄청나시네요. 오우, 막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몸을 예쁘게 만든 거예요?
3: 어마나.
1: 와. 아, 그럼 이곳은 이 동네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그 담배력 탱랭 큰, 담배력 미비 나이 큰, 진이 그, 그, 허자이 컹, 어감랑가이. 티 어감랑가이 아자 두, 가오. 대와, 만 유티 간, 라오, 락, 어감랑가이. 후보건, 거, 그룹, 유래오.
0: 이곳을 직접 만들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1: 사와디카, 사와디카, 꽝가올리카.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조성이 됐죠, 이게?
4: 저 아이 아이 아이.
5: 어, 큰 큰 뱀탑 메이요.
4: 아, 아플릭, 아플릭.
5: 큰 뱀탑 메이.
4: 티디디.
0: 그렇게 하나 둘 가져다 놓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몰려왔다죠.
1: 직접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이거 또 어르신들 또 공원에 가시면 요거 이렇게 딱, 자, 이렇게. 오, 잘 되네. 와, 어,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드신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6: 아니, 제가 어떤, 진도와의 러커슴이, 업빛도와의, 업빛도와의, 미해폰 그 수급함의 광랭. อาจารย์ไหน

0: 83세세요?
1: 83, 나이가 부색하게요.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 딤섬 한알한알 정성껏 담고요. 샘 또한 정확합니다.
0: 선생님, 이거 혹시 담으시면서 저 말씀 좀 나누셔도 돼요? 와, 아니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보통은요, 오전 11시에 나오시는데요. 그때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0: 야, 포장도 정성스럽게 하신다. 와,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감자튀김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떻게 해요? 감자튀김을 하면 삽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패스트푸드. 팟캐에서 딱 올리죠. 자, 보세요, 한번. 꼬치 하나하나로, 꼬치로 정성스럽게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밑에 유산지 같은 종이도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밑에를 딱 받쳤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고객들을 감동해서 3대째 이어져 오지 않았나.
1: 꼬맹이 때부터 왔던 손님들은요,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변치 않은 건 저렴한 가격인데요. 딤섬 20알을 먹어도 3,000원 남짓. 맛 한번 보라며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0: 야, 이거 보세요. 저도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게 지금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만두, 더군다나 이게 오픈돼 있잖아요, 위쪽이.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육즙도 가둬놔야 되고, 또 이 만두피도 잘못하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반드시 고수의 딱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딱 알아요.
1: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리 경력이 30년입니다.
0: 따로이 막마! 따로이 막마! 따로이 막마! 따로이 막마!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재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2: 네, 뭐, 이방깨우, 네, 가위, 네, 꿈.
0: 와, 이거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계속 영화 보면서 우리 스낵 먹듯이 앉아가지고.
1: 그런데요, 손님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점 옆으로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데요. 노점이 있는 곳은 사원의 초입.
0: 이거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에요. 근데 이곳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정말 궁금해요.
1: 지난 100년 동안요,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노포가 이 골목에 거주대감인 셈이죠. 어르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의 아들이 뒤를 잇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리사라고 하니까요, 가족의 집이자 딤섬 빚는 작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우와, 완전 영화 세트장 같아요. 이야.
1: 세월이 내려앉은 이곳에서 한 세기 동안 변치 않은 맛을 지켜왔습니다.
0: 아, 여기 집이, 오! 오!
1: 여기가요, 어르신의 집이자 딤섬 작업장.

0: 공기 뺄 루.
1: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김선비께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송에 집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2: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3: 그럼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4: 벨루사, 벨란, 홍, 아니, 벤티사.
3: 언니.
1: 손녀들은 두 살 때부터 딤섬을 빚었답니다. 식구들이 다들 그러니 그래,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죠? 다들 딤섬 빚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3: 이게 가업을 좀 이어받으면 힘든 점도 있을 텐데.
4: 무슨 공짜이? 거와 러우힘, 땅대, 양, 맥한 이콜루자, 전 미콜루자, 만, 만, 만, 배신, 회수, 펄, 거, 파공짜이, 배신, 위탕.
3: 야,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4: 4핑거.
3: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인생 절반 넘게 요리사로 살았지만요. 미니 딤섬은 쉽지 않았습니다.
3: 되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볼 때는 이 정도야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하는 게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1: 다들 20년 이상의 경력자. 순식간에 딤섬 두 판을 빚었습니다. 딤섬은 만드는 즉시 찜통에서 쪄냅니다.
3: 이야. 우와.
1: 요리사인 제 눈에는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는데요. 작은 꽃송이 같지 않나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3: 코쿤카. 아. 이거야, 이거. 아, 진짜. 아까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 이거. 와, 방금 쪄서 나오니까, 와, 이 식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아까 거는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각자 재료들이 뭔가 씹혀. 그리고 뭔가 이게 뭐가 들어왔구나라는 게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와, 아로이망막. 아로이망막.
1: 담백한 풍미와 육즙, 온 가족의 수고까지 작지만 꽉 차 있었습니다. 대기줄이 그새 또 늘었는데요. 오후가 되자 그 많던 딤섬도 바닥을 보입니다.
3: 어떤 시스템도, 어떤 좋은 상권도, 어떤 화려한 재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할아버님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정말 감동이네요. 요리사로서.
1: 오늘도 완판입니다. 어르신에게도요, 반가운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소걸음으로요, 긴 세월 이 골목을 오가셨을 테죠. 100년의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강 풍경부터 역사 유적까지. 방콕에선요, 발품만 조금 팔면 어디든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마다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인데요.
3: 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히든 방콕. 자, 여기는요, 숨겨진 아주 천상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오히려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유명세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했다는 히든 방콕, 설레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다들 저처럼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걸까요? 숨바꼭질하듯 주택가 골목을 한참 돌던 바로 그때!
3: 오! 대박! 아니, 이거 진짜예요? 오!
1: 찾았습니다.

0: 얼마나 큰지요? 방콕 시내가 소인국처럼 보입니다.
1: 사진을 안 담길 수가 없네요. 오, 담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이야, 이거 어떻게 담지? 아, 됐다. 와.
0: 간신히 담았습니다. 잘 나왔죠?
1: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니,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지금 저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2: 쌈노이.
1: 와. 아, 그럼 이 배의 용도는 뭐예요?
0: 대불상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 보트를 타고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럼 저 여기 타도 돼요?
2: 오케이.
1: 아, 그래요?
2: 오케이. 오케이.
1: 영업 시간 괜찮은 거죠? 가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기 아이고. 30분 정도를 이제 투어를 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 불상을 이 각도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헬로! 사와디캅!
0: 선상에서 보니까요. 압도적인 크기가 더 실감납니다.

0: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상이라든지 어떤 불교의 문화를 보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길도 많이 막히고. 근데 이게 보면 물 바로 가까이 이렇게 수상 가옥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찰과 절, 이 불상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좀 남다르게 보이고요. 행복하게 살아가 그런 거 같아요. 이 보트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불상이 지어지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오! 뭐야? 아니 저 불상 끝난 거 아니었어요? 와, 저 불상보다 좀 작은데요? 저 불상은 약간 저 불상이 따님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신기하다.
1: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력도 제각각.
0: 일반 마을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수호신 같기도 하고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좀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불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날이 저물면요, 더 웅장해지고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방콕의 새 명문은 낮엔 낮대로 밤엔 밤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은 굉장히 신비롭니다. 저녁이 되면 될수록 조명이 비쳐가지고 와, 더 웅장하고 신비롭고.
2: 여행자들 사이에선 인생사진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 야, 아니 선장님 이제 선장님한테 지금 이제 사진사 선생님으로 좀 바뀌셨어.
2: 사진 촬영은요, 선장님의 서비스. 대불상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께 보시하듯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답니다.
0: 아까는 야생의 마도로스처럼 보이던데 지금은 되게 세심한 포토그래퍼. 와. 와, your picture is good?
4: Yes.
0: Is satisfied?
4: Really?

0: Really good? Yes. Your first time here?
1: Yes, first time here. I seen in Thai TikTok. The tourists go to here. Yes. So, wow. I have to go.
0: 야, 그러니까 여기 태국 현지 분들도 사실은 알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방콕이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보세요. 와.
2: 인생 사진을 향한 뜨거운 열기. 저도 호주 좀 잡아봤습니다.
0: 아우, 이거 찍는 방법이 다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예.
3: 시비다. 1, 2, 3, 4. 1, 2, 3, 4.
2: 어두운 밤, 광활한 도시의 등불처럼 대불상은 말없이 빛납니다. 태국 첫 여행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25년 만인데요.
0: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 배고픈데. 와, 그대로네. 오! 사와디카! 그때도 이 솥이 이렇게 이 모양새 그대로 끓고 있었거든요. 요게 처음에는 저는 그 황토 가마솥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60년 동안 이 솥이 꺼지지 않고 계속 새 육수를 부으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 남은 이 정말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야.
2: 이런 게 전통 노포의 위엄.
0: 그래서 미슐랭의 빅그로망이라는 아주 좋은 그 상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2: 소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식 맛집. 현재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장에 다름없는 60년 된 시육수를 새 육수와 섞어 끓이는데요, 그 감칠맛의 깊이가 남다르다죠. 한번 오면 누구든 단골이 된답니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 국수인데요.
0: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 약재가 들어가 그런지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보양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재료가 어떤 거예요? 요 육류는?
2: 달리 보약인가요? 이런 게 보약이죠?
0: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이 많은 양을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고기 쌀국수, 또 작은 면, 면의 크기별로 시작해가지고 육수별로, 부위별로 이렇게 많아 있어요.
2: 저는 가장 인기가 있다는 소고기 모둠국수를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육수에 삶아낸 면이에요. 풍미를 살리는 마늘 플레이커와 완자. 소고기 양지와 힘줄을 넉넉히 넣고 감칠맛 가득한 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고수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0: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야,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날씨가 지금 바깥에 엄청 덥잖아요. 이열치열이라고 이걸 먹으면서 아,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맛입니다. 약간 한방의 느낌도 있고요. 와, 야, 이 부위 소의 힘줄이거든요. 이제 고수.

0: 같은 그 향신료인데 위에다 딱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60년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걸 언제 먹어봐.
1: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0: 아니 보통은 이걸 먹으면 김치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전혀 안 납니다. 아, 이 잡채가 너무나 육수가 깊고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화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밑반찬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1: 한약재의 풍미가 감도는 묵직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친 여행자에겐 보약 한 첩 그 이상이죠. 여름이 찾아오면 날마다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의 면적은 남한의 5배. 곳곳에 숨은 마을과 숨겨진 사연도 많다는데요. 태국 북서쪽의 변방, 매홍손으로 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산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에 자리한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0: 자, 이곳은 반낙타이라는 말입니다. 반, 마을, 낙, 사랑, 타이, 태국이라는 얘기죠. 태국을 사랑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중국의 운남성, 신비롭고 조용한 그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신비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1: 마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60년 남짓. 정권 다툼에서 밀려 중국 윈난성까지 쫓겨나 더는 갈 곳 없어진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태국 깊은 산중에 중국 윈난성 풍의 마을이 생겨난 이유인데요. 산비탈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 물길을 내고요. 녹록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이 일군 마을은 새로운 고향이 됐고 여행자들 발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됐습니다.
0: 야, 저녁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출출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게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뭐 드시고 계시지?
2: 아, 사와디캅.
1: 얼핏 삼겹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육수를 붓는다는 게 특이합니다.
0: 니아라이 캅.
3: 무가하.
0: 무무무 무가하. 아, 무가타.
3: 아니면 베나한 콩.
4: 카이카 코리, 다와가
1: 달궈진 숙과 고기만 보면요, 영락 없는 우리나라 삼겹살. 하지만요, 샤브샤브 재료가 추가가 됩니다. 태국식 만능 소스는 필수고요. 현지인이 적극 추천하는 음식, 무카타. 저도 현지인처럼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0: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자. 배추도 조금 넣고요. 팽이버섯도 좀 넣고. 당근하고 허브 좀 넣고.

0: 불판 위에서 구이와 샤브샤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식. 요즘 태국에선 무카타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죠.
1: 자, 익은 거를 이 채소류와 함께 싹 한번 올려가지고, 자, 당근도 올리고요. 태국식 소스. 어우, 야, 여긴 좋은 게 소스를 넉넉히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야.
0: 최고의 맛 표현은요? 외마디 비명이라 했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에 상추에 싸서 여러 가지를 넣고 확 먹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포만감 있게 좋은데, 삼겹살이 신선하고 얇게 슬라이스 돼 있는 데가 옆에 야채가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샤브샤브와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는 느낌이어서, 아유, 이거 내가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0: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들 하잖아요. 벨트 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라면. 크,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자, 고기하고 당근하고 아까 넣었던 달걀 들어갑니다. 오우. 자, 여기에 저만의 팁입니다. 소스를 싹 태국 소스를 뿌립니다. 새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달콤한 느낌이죠.

0: 아,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약간 왕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풍경도 너무 운치 있고 날씨도 지금 딱 좋습니다.
1: 풍경 또한 맛집. 그런데요, 천하의 별미를 알아본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 뜨거운 눈빛을 어쩌면 좋을까요?
0: 너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뽕아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못 먹겠다. 얘네 놔줄게. 땅이 쳐줘서 미안해. 자, 먹어.
1: 네, 결국 고기 한 점 나눠줬습니다.
0: 와, 네, 요건 못 참지. 하나, 둘, 셋. 오, 카메라 쳐다봤어. 야, 잘 나왔죠. 이런 게 묘미입니다. 여행의 묘미. 아, 태국 너무 좋아요.
1: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에 지쳐가던 찰나. 우와! 아니, 낮에 분위기하고 저녁 분위기하고 또 틀리네요. 저녁에 보니까 진짜 중국 운남성이 온 것 같은, 아까 도착했을 때 밑에서 바라볼 때하고요, 지금 야경하고는 또 다른 풍경이에요. 오늘 머물 숙소가 이곳입니다. 뭔가 중국 황실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귀여우시죠? 겉모습은요, 전통 가옥이었는데요. 내부는 반전입니다.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 싶을 만큼 깔끔했는데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단꿈을 꿀 것 같습니다. 해발 1000m 고지에 자리한 마을. 산중에서 맞는 아침은 어떨까요?
0: 어제 그냥 황제가 된 기분으로 아주 잘 잤습니다. 저녁하고 아침엔 또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안개가 좀 자욱하고 산 능선은 이렇게 자욱하게 우리나라 그 수묵화처럼 싹 보이거든요, 선이. 차밭도 좀 보이고 어떤 작은 성들이 모여있는 중국의 조용한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 약간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0: 부산했던 마음에도 고요가 깃듭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른 호수. 자연이 그린 한폭 풍경화가 됐죠. 삶의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마을 반락타이. 가파른 산비탈에 조성한 전통가옥과 차밭은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 중국 운남성의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가였다고 합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술을 빚는 마을 또는 술을 빚는 집이라는 얘기죠. 쭉 빚어오다가 태국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억의 어떤 도구 같은 느낌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 녹차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빚던 사람들이 녹차밭을 또 일궈가면서 또 관광객도 또 유입이 되고 재정비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운남성 같은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태국의 반락타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0: 오가기 불편한 변방임에도 그 변방의 낯선 매력에 끌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 와, 여기는 좀 사람들이 좀 많네요. 여기 뭐가 있나? 와, 이거 그냥 중국 건조 과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기념품과 간식거리를 파는 상점.
1: Where from?
2: From Myanmar.
1: 아, Myanmar.
2: So, this village is a very good near the from Myanmar.
1: Yeah. 미얀마 접경 지역이라 이렇게 좀 다 같이 가족들끼리 놀러 오신 것 같아요.
2: 주인.
1: 아, 듀리안?
2: 예.
1: 야, 이거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선플라워 그 저 해바라기 씨를 건조시킨 건데요. 사이즈 빅, 라이트?
2: 예.
0: 먹거리 하나를 봐도 태국 안에 작은 중국 맞습니다.
1: 야, 제가 어제 보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정말 제가 배를 한번 꼭 타고 싶었는데 어제 내가 늦어가지고 배가 딱 중단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이런 뗏목 같은 정말 중국스러운 배를 언제 타보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태국입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0: 선착장은 코앞인데요. 내려가는 네. 길이 아찔합니다.
1: 와, 이거 내려가는 계단이? 와, 이거. 이거. 어이구, 어이구. 오.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와. 아이고. 코쿤캅. 캅. 니아라이 캅.
3: 차 홍.
1: 응?
3: 차 울롱.
1: 아니, 이렇게 지금 차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딱 500바트만 딱 주시면 차까지 해서 풍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라 많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여유롭게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와, 이 강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4: 누구든 신선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서두를 것 없는 고수이 나룻배.
0: 아름다운 마을 반락타이. 꿋꿋하게 이어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릉도원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요?
1: 치앙마이의 쌈빠똥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손 보니까 와, 굳은 살이 와. 와! 와! 와! 우와! 우와! 너무 행복해.
5: 좋았다!
3: 성담원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8: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나무막을 씌워뒀으니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오래 버텨줘야 할 텐데.
1: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니?
0: 맞아요. 방어막에 힘이 떨어지면 닉슨은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2: 또다시 당할 순 없어.
3: 그렇지만 이젠 기지도 없고.
1: 이제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타워로 돌아가자.
0: 응? 타워가 어디예요? 응?
3: 아, 우리들의 보금자리인데.
2: 시내 공사장의 위치에 있어.
0: 어디?
3: 어? 어? 어?
0: 이쯤에 있으려나?
2: 바로 거기야.
0: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1: 어?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5: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6: 정말 다행이에요. 싱크홀에 빠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
7: 뭔가 좀 이상해.
8: 아, 로기가 금방 구조대를 불러줘서 살았지 뭐.
6: 그런가?
9: 하나 누나!
6: 어? 어?
9: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2: 로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6: 넌 싱크홀에 빠지지도 않았잖아.
9: 그렇긴 한데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
7: 이상한 장면?
6: 그게 뭔데?
9: 못생긴 우주선들이 날 둘러싸고. 맞아, 내가 하늘도 날고 있었어.
8: 로기, 너 재밌는 꿈을 꿨구나.
9: 꿈이라고?
6: 뭐야, 꿈 얘기였어?
7: 로기도 참.
9: 그게 아닌데.
8: 그나저나 로기, 같이 중장비 타워에 구경 가지 않을래? 우리만 못 가봤잖아.
9: 난 오늘 운행이 있어. 아, 벌써 운행 갈 시간이잖아.

0: 태어나셨습니까?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1: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는 거야?
0: 그게 말이죠.
1: 이 녀석들 감히 내 명령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해. 배터리들이 단단히 부었나 보.
0: 잘못했습니다, 닉스님.
2: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0: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에너지젠 발견 신호입니다.
1: 새로운 재미라고? 재미도 존재했다니. 일이 재밌게 흘러가는 곳.
2: 우와, 멋지다.
3: 다요, 왔구나.
2: 포커, 크리스, 이 타워 정말 멋져요.
4: 고마워. 사실 더 멋진 건 따로 있어.
5: 우릴 따라와 볼래?
2: 네.
3: 여긴 타요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2: 정말요?
4: 물론이지.
2: 어? 이게 전부예요?
4: 기다려봐.
3: 어?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2: 여긴 우와! 선신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5: 신기하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까?
1: 뭐냐?
0: 에너지 잼이 담긴 상자를 지키던 녀석들입니다. 상자 뺏었는데 열질 못해서. 이것 좀 보세요. 못 참겠다. 당장 이걸 여는 방법을 말해.
2: 헛수고 그만하시지.
1: 한심한 녀석들.
6: 말도 안 돼.
1: 다섯 번째 잼 정말로 있을 줄이야. 그동안 잘도 숨겨왔고 이 잼에 대해 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2: 너 같은 악당한테 절대 말할 수 없어.
1: 그렇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0: 안 돼. 과연 미스님이셔. 정말.
2: 여기서 뭐 하는 거야?
7: 뭐 하긴, 용사님들을 도와 잼을 지키고 있지. 지난번 일은 기억하지? 믹스 일당의 습격으로 기지가 파괴되는 후 우린 새 기지를 만들어야 했어.
0: 에너지 잼은 날 끝다.
7: 그래서 내가 여기를 용사님들의 비밀 기지로 개조했지. 어때? 이 루아님의 솜씨가?
2: 여기가 새 비밀기지? 우와, 멋지다.
7: 그럼 빌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저도 한 팀 맞죠?
5: 뭐? 그건 안 돼. 어?
8: 맞아, 지난번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2: 그치만 이렇게 멀쩡한 거려. 제발요.
5: 루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뭐라고?
7: 다들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친구를 구한 건 바로 타요잖아요. 빅 바다가
0: 엄청나다가 어떡해. 살려줘.

0: 그런 용기를 가진 타요라면 우리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1: 루아!
0: 루아님이라고 해야지. 난 천살이나 먹었다니까.
1: 알겠어. 위대하신 루아님 만세! 만세!
2: 닉스님?
3: 드디어 전설의 힘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2: 닉스님 성공하셨군요.
4: 이제 좀 멋있어지셨네요.
2: 원래도 멋지셨지만요.
3: 느껴진다. 온몸에 흐르는 엄청난 능력. 그럼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5: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6: 그 잼은 비밀의 다섯 번째 에너지 잼.
7: 마음의 잼입니다.
5: 마음의 잼?
6: 잼의 주인은 모든 이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죠.
3: 마음을 조종한다고? 그렇다면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8: 마음을 조종한다더니 뭐야?
5: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투,
3: 옳지. 투, 차차차 더 빠르게
5: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위대하신 닉스님 만세 차차차
2: 이제 온 우주가 닉스님의 것입니다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혀 준비 완료!

거의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청소도구 벨트. 내 청소도구를 담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청소 도움이거든. 나랑 같이 청소 도우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같이 학교를 청소해 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봐봐. 쓱쓱 쓱쓱 쓱싹 쓱싹. 혹시 지저분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쓱싹 쓱싹.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오지. 청소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좋아. 교실엔 선생님이 필요하지. 그럼 난 청소 도우미 할래. 근데 빗자루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빗자루, 빗자루.
1: 우와! 찾았어!
0: 딱 좋아.
2: 그럼 난 아주아주 지저분하고 또 아주 끈적끈적한 엉망대마왕 할래.
0: 오, 엉망대마왕? 좋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을 깨끗하게 치워보자.
1: 근데 얼마나 지저분할까?
0: 한번 가보자. 봐봐!
1: 엄청 지저분하네.
0: 예!
1: 그럼 바닥을 쓸어볼까? 쓱싹, 쓱싹.
0: 근데 이 종이들은 어떡하지?
3: 재활용통에 넣으면 돼.
1: 좋아. 넌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낙엽 친구야.
0: 뿌린! 슛!
1: 자, 이거 받아.
0: 우와, 잘했어.
1: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청소 중이거든요.
0: 예! 오우,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1: 우리가 이 깔개를 깨끗이 치우는 거야? 신난다! 근데 여기 뭔가 끈적끈적한 게 붙어있어. 이걸 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0: 이 끈끈이 지우개로 쓱쓱 문지르면 될 거야.

0: 비비비. 아, 맞다. 곧 종이 따르릉 울리지? 학생들이 오기 전에 청소기를 돌리자. 자, 청소기 출동! 어? 이 놀이상자 원래 여기 있었어?
1: 어, 몰라. 근데 왜 움직이지?
2: 야하! 자, 소개합니다. 반짝이 슬라임! 그게 바로 나야.
1: 어우, 엄청 끈적끈적해.
0: 뭐라고? 반짝이 슬라임? 거긴 뭐든지 달라붙잖아. 모자, 날개, 종이, 연필, 연필들도.
2: 그래, 맞아. 그래서 날 상자 안에 가뒀나 봐. 근데 이제 나왔지. 끈적끈적, 짱짱.
0: 아, 진짜야. 뭐든지 다 달라붙어버려.
2: 크레용이네.
1: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0: 그렇지! 끈끈이 지우개가 있잖아! 어, 뭐지?
1: 사라졌네!
0: 우리가 막아야 해! 곧 학생들이 와! 도우미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됐지? 베이지 슬라임이 보이니? 저기 있어!
2: 얘들아, 나 좀 봐봐!
0: 청소한 거라고. 비씨 선생님, 슬라임한테 상자 안으로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2: 오, 선생님이잖아. 난 보통 학생한테 달라붙는데.
1: 괜찮은데?
0: 얼른 친구들을 떼어내고 베이지 슬라임을 막아야 해. 근데 어떡해? 진공청소기를 쓰면 돼. 슬라임 빨아들이기 모드 작동. 자, 간다.

0: 이제 내 상자로 돌아가도 되지?
1: 너 지저분하잖아.
0: 그럼 깨끗하게 씻겨줘. 좋아, 바로 그거야.
1: 우와, 너한테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다니. 연필, 지우개, 크레용, 색연필, 공책.
0: 핑클 꺼짐! 곧 종이 울릴 거라고. 학생들이 올 텐데.
1: 그치만 바닥이 반짝이 투성인걸.
0: 아이, 걱정 마. 내 꼬리는 아직 끈끈하니까. 됐다! 이제 다 치웠어.
1: 자, 들어가. 서둘러야 해.
0: 다섯, 넷, 셋, 둘, 하나!
2: 종소리야, 이제 전부 다 깨끗해졌어.
1: 전부 깨끗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저기 학생들이 와. 지금 가요.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왔어요. 왔어요.

0: 절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응.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로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원룸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3: 알았어.
1: 학교가 떠오르고 있어.
3: 뭐야,
1: 커버!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들다 변신! 호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5: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1: 야! 우와! 어? 얘들아, 저기 봐.
3: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6: 우와, 대단해.
1: 멋지다.
0: 꼬맹이들이.

0: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2: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가속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관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에 비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장이나! 당겨!
2: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3: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3: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3: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도울 준비 됐어?
4: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4: 기가 빌더 출동!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빌더킹.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나도 같이 놀자.
4: 중장비들이 공사를 마치고 공사장을 정리하고 있네요.
5: 악당 녀석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6: 아무 일 없으니까 왠지 더 불안하네.
7: 다 루아의 방어막 덕분이지.
8: 뭐가 걱정이야? 닉센지 뭔지 나타나면 당장 변신해서.
9: 변신이라도? 뭘로 변신하는데요?
8: 그게 아니라.
5: 청소는 다 했니, 러비?
9: 응?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요.
5: 그래, 수고했어.
10: 잘 가, 러비.
9: 안녕히 계세요.
6: 늦었다. 친구들이랑 노는데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가도 되나?
5: 글쎄.
9: 러비, 받아. 지금이야,

0: 바로 오는 바람에 못 씻었더니.
1: 신경 쓰지 마, 러비. 계속하자.
2: 난다.
3: 아, 뻥뻥.
4: 그럼 간다.

0: 내가 치울게. 너희 놀이터에 가서 마저 놀아.
1: 그럼 넌...
0: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걸.
2: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1: 롱기! 같이 가!

0: 대체 뭐 하시는 거지?
1: 그러게. 마음의 잼을 손에 넣으신 후로 하루 종일 스크린만 보고 계셔.
0: 그럼 조용히 일하시게. 우린 가서 낮잠이나.
2: 잔잔이다.
1: 닉슨님, 뭐 대단한 거라도 찾으셨어요?
0: 저건 그냥 평범한 꼬마 청소차잖아요.
2: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아라.
3: 보이지 않느냐?
2: 저 꼬마의 마음속에 싹튼 깊은 슬픔.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4: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2: 다들 너만 두고 떠났구나. 외롭지?
3: 화도 나지.
2: 너도 같이 놀고 싶잖아. 난 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 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마.
5: 다들 수고 많았어.
6: 러비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으려나?
7: 어? 오늘 재밌었대.
8: 얘들아, 안녕.
9: 안녕하세요.
6: 그런데 러비는?
10: 너희랑 논다고 일 끝나자마자 가는데?
7: 러비는 청소해요.
5: 그게 무슨 말이야?
1: 네, 공놀이를 하다가 러비가 쓰레기를 몽땅 쏟았거든요.
7: 금방 치우고 온다고 했는데.
5: 그럼 지금 러비는 어디 있니?
11: 도망쳐!
5: 무슨 일이지?
1: 같이 놀자.
7: 저건 러비잖아. 꼬마 버스 타요.
12: 루아, 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7: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건 지구에는 없는 에너지인데. 설마 닉스가?
13: 닉스라고? 모두 출동하자!
8: 변신!

0: 레이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2: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2: 소멸의 불길을
1: 같이 놀자.
3: 괜찮니?
4: 네, 멋지다.
1: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3: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두 피해.
5: 네, 얘들아, 저쪽으로 피하자.
3: 어서 로비를 되돌려야 해.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5: 아, 그래. 빌리.
3: 타요.
5: 공놀이를 해봐요.
3: 타요, 지금 놀 때가 아니야.
5: 아니요, 공을 그냥 쳐내지 말고 공놀이하는 것처럼 로비한테 보내봐요. 로비가 공을 받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6: 괜찮을까?
5: 일단 타요 말대로 해봐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3: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3: 그래! 같이 놀자, 러비!
1: 내 공도 받아! 이야! 간다!
3: 이야!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2: 앞이 보이질 않아. 위험해.
1: 내가 마무리할게.
5: 지금이에요. 에너지 재미 힘을 모으세요.
3: 알았어.
7: 내가 왜 여기?
8: 러비!
5: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7: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5: 이 아저씨들이 러비를 구해줬다.
3: 무사해서 다행이다.
1: 그럼 우린 이만.
5: 고마워요.
7: 도로가 엉망이 됐잖아.
5: 걱정 마, 러비. 우리가 도와줄게.
9: 나도 같이 채울 거야.
7: 그럼 얼른 치우고 같이 또 놀러 가자.
10: 역시 러비 네가 있어야 더 재밌더라고.
7: 얘들아.
5: 자, 그럼 청소 시작.
8: 좋았어.
11: 러비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에요. 중장비 레인저스 고마워요.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슈크, 무서운 걸 잊었어.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

0: 이건 호랑이 소리?
1: 근데 호랑이 소리가 왠지 구슬프게 들려.
0: 호랑이한테 무슨 일 있나?
2: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3: 호랑이? 어떻게?
4: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했다.
3: 그래.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아, 그래. 아이고, 형님! 아유,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네요.
5: 형님, 내가?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3: 네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와보니,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5: 호랑이.
3: 네. 아유, 호랑이를 마을에서 키울 수 없어. 눈물로 형님을 산으로 보냈다던데. 그게 바로 형님이시군요.
5: 아, 그게 지금 말이네.
3: 저 그게 그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와.
5: 그런가? 근데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3: 증거, 아! 저의 형님께선 몸에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5: 왕자?
3: 왕자.
2: 나무꾼이 말한 왕자는 한자 임금 왕. 호랑이 몸에서 이 왕자를 찾아줘.
6: 이건가? 가운데 세로줄이 없네.
0: 뭐지? 이마에 이거 왕자가 확실해.
5: 이거 왕자! 이거 왕자! 그럼 내가 확실하구나! 아우야!
3: 형님!
5: 그래. 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항상 궁금했는데 나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3: 어머니도 형님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5: 아, 그래? 아, 그럼 지금 당장 내려가서.
3: 지금요?
5: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테고 널 이상하게 볼 거다.
3: 아무래도 그렇겠죠.
5: 그러니 난 그냥 멀리서 보며 효도하마.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3: 형님, 그럼 저는 그 어머니께 이 소식을 좀 빨리 전하러
5: 가. 그래야지.
3: 어디요?
5: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6: 나무꾼이 위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호랑이한테 거짓말한 건 좀 그렇네.

0: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잖아.
1: 그치만 나무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2: 순아. 좋아, 여기다 놓자구나.
3: 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2: 에이, 무슨 소리. 여기가 바로 네 할머니 댁이란다.
3: 네? 할머니요?
2: 우리 뭐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얼른 숨 잡구나.
3: 네.
4: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고 참나. 아니 누가 이 큰 고깃덩이를 그 숲에서 만났다던 그 호랑이 아니냐?
5: 호랑이요? 그런가? 먼발치에서 보며 효도한다더니 이렇게.
4: 참 기특하고 고마운 호랑이구나. 어서 챙기자. 세상에. 어서 가요. 그래.
2: 저분이 바로 네 할머니시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자꾸나.
3: 네. 할머니.
2: 어머니.
1: 호랑이는 그 후로도 계속 산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
5: 또 놓고 갔네요.
4: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이라더니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5: 거짓말한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4: 우리 호랑이 아들 덕분에 늙음하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2: 조용 조용.
1: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호랑이 아들이 올 때마다 먹고 가라고 따뜻한 팥죽을 쏴서 두었지.
2: 쓰셨나 보다. 호순아, 어여 먹자.
3: 네.
2: 자. 어떠냐? 할머니 팥죽 따뜻하니 맛있지?
3: 네, 맛있어요. 우와.
1: 그러던 어느 날.
6: 전에. 요즘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내려온다던데 혹시 본 적 있어?
5: 그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6: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가 어디에 있었다. 예.
5: 어떡하지? 오늘 오식이라도 하면. 어떡해.
2: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자.
6: 형님!
2: 아우야, 난 몰래 놓고 가려고 했는데.
5: 마을은 위험해요. 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6: 산입니다! 자네, 어서 비키게! 자네, 위험하게 뭐 하는 건가? 어서 비키게!
5: 형님, 저 공격하는 척 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오시지 말고요.
2: 알았다, 아우야. 아우야,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우야.
6: 아우, 좀 저리 비켜보라니까. 아유, 놓쳤잖소. 아이고, 참 진짜. 어디서 그래. 아유, 참 진짜.
3: 오, 맛있겠다.
1: 자.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왔지.
2: 와, 아우, 역시야. 할머니와 노래 참 잘하셔.
3: 다 완전 잘 됐다.
2: 잘했지. 많이 먹어, 어머니.

0: 먹어도 맛있어.
1: 잘 먹었구만.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0: 나, 자, 자, 자, 자, 자, 으아, 이야,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2: 아버지, 산삼은 왜요?
0: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란다.
3: 어서 드세요. 형님이 가져다 준 약초 다려봤어요. 아, 형님이 산삼도 캐우신다고 했어요.
1: 우리 호랑이 아들이 아픈 놈이 살리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아, 효성도 지극하지. 더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때 네가 살기 위해 호랑이가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3: 네?
1: 우리 호랑이 아들,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 우리 아들 하고 안아줄걸. 아휴,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1: 어머니 항상 남을 다듬으며 반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왜 요새는 형님이 안 오시지? 설마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2: 아버지!
3: 어서 나.
1: 형님!
3: 아우야, 자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1: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3: 아무것도 아니라는.
2: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4: 아버지, 저 고기 드세요.
2: 매일 할머니 산소에 와 지키시고 끝내 먹는 것까지 끊으시더니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1: 뭐? 아니, 사람인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3: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질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머니를 이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단다.
1: 어머니도 형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형님.
3: 아우야,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1: 네?
3: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5: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6: 산삼을 가지고 갔다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단다.
5: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6: 뭐라고? 이럴 수가.
5: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1: 어머니! 어머니!

0: 그때 다 아셨으면서 왜 저를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 어머니는 내가 가는 날이면
2: 이거 떠서 오래 놔두면 식는데 아휴, 우리 호랑이 아들은 언제 오려나. 아휴, 어, 저기 오네. 와.
3: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따뜻한 팥죽을 내어주셨지. 어?
1: 아유, 버순아, 우유 먹자.
4: 네.
1: 아, 자. 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5: 형님.
1: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너는
0: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3: 날 구해주려 노력했지.
1: 알았다우야.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단다.
0: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1: 아니, 아니.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죽거든. 우리 호순이 가끔씩 찾아봐 주거라.
0: 형님!
4: 아버지!
1: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중에 참 그립구나. 어머니

0: 나무꾼은 어머니의 산소 옆에 호랑이 형님의 산소를 만들어 주었지.
1: 하, 형님, 이제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만나 편히 쉬세요. 호숭아, 인사하자.
2: 네.
0: 슬픈 호랑이 형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

0: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품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든.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고속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불편한 친구.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8: 야! 뭐해?
7: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8: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돌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히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7: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8: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7: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8: 나 높이 높이.
7: 기분 좋다.
8: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7: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8: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7: 그럼.
8: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7: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9: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10: 그러게.
9: 그냥 놀아주기 알바? 인정.
10: 인정, 인정, 인정.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9: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10: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9: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10: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9: 그래. 병을 계속 삭을 잘라야 해.
10: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 웃겨.
11: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9: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10: 일단 말해봐.
11: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9: 엄청난 단점이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11: 내가 활발한 게 원래
9: 좋았다가
11: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9: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듣고.

0: 그러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1: 나도 안경씨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2: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3: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1: 그래.
3: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1: 나도
3: 그냥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1: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0: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3: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1: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4: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0: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4: 다르겠지. 사람의
3: 관점이 다르니까.
1: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3: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5: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0: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0: 잠깐만.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가 아니잖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3: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어. 맞춰갈 수 있어.
2: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0: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1: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4: 난 열 명.
5: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3: 그렇지.
1: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0: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 것 같은 느낌이.
1: 속이 시원해졌어.
0: 응, 속이 시원해졌어.
1: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0: 어? 어? 우와! 우와! 저희 요구르트 한 개 주세요.
2: 오, 이분은 웨이터네요.
3: 나와요?
4: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0: 무서워.
2: 야. 하나 내려놔.
1: 알았어.
2: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1: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0: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3: 난 물어볼 거 있어.
1: 뭐?
3: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1: 응?
3: 그 절교가 어떤 건지는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교야?
1: 아니?
5: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6: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입은 얘기가 다르지. 안 돼.
1: 반드시 얻어먹고 만다.
2: 주면 안 되거든요. 호떡은 한 입도 안 주면 너무너무 똑딱해.
0: 나 비위가 약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2: 호떡이가 이렇게 해서 앙 하고 조금만 앙 하고 먹을 건데 한 입만 주세요.
1: 그만하라고 했지. 누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자, 빌붙기의 행복. 오늘의 도전자는요, 저 호떡입니다. 저 호떡이가 빌붙을 상대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호빵 누나입니다. 자, 골라보세요.
0: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1: 네, 한 접시 빌붙기 찬스를 뽑으셨습니다.
0: 응? 이게 뭔데요?
1: 아, 네, 제가 한 접시를 빌붙어서 먹는 찬스인데요. 이건 규칙이라서요. 아, 자, 한 접시를.
3: 동작 그만.
0: 제비뽑기라면 꽝도 있겠지.
3: 그럼요.
0: 장난쳐놨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한 입만 빌붙기 찬스. 한 번 더 빌붙기 찬스. 나머지엔 뭐가 적혀있을까?

0: 어, 안 돼, 안 돼. 또 내 거 달라고 하려고 했지?
1: 누나, 나 딱 한 입만 진짜 더 달라고 안 할게. 진짜

0: 받아 먹기 성공.
1: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박자에 맞춰 손뼉 쳐볼까요? 박자에 맞춰 옆에 홀라후프로 건너가요. 짝꿍을 바꿔서 박수 쳐보아요.

다들 잘했어요. 이번엔 앉아서 손뼉치기 놀이. 이번에도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0: 수아와 아담, 정말 잘했어요.
1: 한 번도 안 틀렸어요.
2: 안녕, 자기들. 오늘도 자기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켰어. 빵이 어디 있냐고? 카페 들렸다 온다니까 금방 올 거야.
3: 미안해. 구조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었지 뭐야.
2: 늦었 카페에 갔다 와서 늦었다고?
3: 응.
2: 빨리 시작하자.
3: 아, 그래. 오늘도 기다린 친구들이 많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 그 전에
4: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3: 오, 오늘 고민은 재밌는 게 꽤 많아 보이네. 이게 좋겠다. 비속어 유행어는 쓰면 안 되고 바르고 곧 말만 써야 할까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써요. 어머, 안 되긴 왜 안 돼? 욕설은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인기인이라면 유행을 만들고 추구하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유행이랑 어느 정도의 줄임말 사용은 필요하다는 말씀. 그치, 호미야? 누구세요?
5: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
3: 예?
5: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오. 훌륭한 백성이라면 비속어든 욕설이든 유행어든 줄임말이든 당연히 바른말 고운말을 써야 하는 법. 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3: 호미는 어디 가고 웬 훈장님?
5: 어허! 어허! 부엄하다! 어? 훈장 따위가 아니라 임금이거늘.
3: 세종대왕님, 지금은 21세기거든요. 언제적 말투예요. 완전 느안조시네.
5: 느안조... 그 오랑캐 같은 말투는 무엇인가? 응?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야.
3: 네? 경이가 누군데 경이를 쳐요? 경이 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새는 줄임말이나 유행어 안 쓰면 친구랑 대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5: 어허, 참 이런 알아듣지 못할 말투를 쓰지 않으면 벗도 사귈 수가 없단 말인가.
3: 그럼요. 그러지 말고 제가 요즘 말 좀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님도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런 유행어를 쓰면 신하들이 헐, 대박, 전하 완전 제 취금이 라고 할걸요.
5: 어허, 짐은 이미 지존이거늘.
3: 응? 지존.
5: 그래도 일단 한나라의 왕으로서 타국의 문물은 익혀두어야 하는 법. 어디 한번 알려줘보거라.
3: 좋아요. 자기들 보고 있지? 세종대왕님까지 솔깃해하는 호빵의 유행어 표시.
5: 그런데 지금 어딜 보고 말하는 것이냐?
3: 아, 라방 중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은 인친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5: 라방, 인친.
3: 라방은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생중계, 인친은 인터넷 친구들이. 아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진짜. 오늘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네. 완전 위쓰시개로 제대로 쓰셔줘야겠다. 아우.
5: 어허! 어허! 경박한 지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3: 제 말은요, 너무 답답해서 오늘 위를 자극시킬 만한 화끈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5: 아하, 무험하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지금 입을 가벼이 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냐?
3: 목청이 크시네. 오늘 위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힘들어.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5: 잠깐. 짐이 한번 맞춰보겠느니라.
3: 오, 정말요?
5: 그 위치다거리라 하면 그 치다거리라 하면 그 윗사람의 뒤치다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3: 오, 정답! 오, 정답!
5: 그 참 재밌구나.
3: 와, 역시 세종대왕님 똑똑하셔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5: 더 알려줘 보거라.
3: 좋습니다. 느좋은, 느낌 좋다라는 뜻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느좋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느안좋은 반대 뜻이겠죠. 손재미는 손절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세종대왕님 완전 손절 대박 이런 식으로.
5: 재밌어.
3: 그쵸. 이것 봐, 자기들 유행어는 써도 된다니까.
5: 여봐라, 얼른 이 무험한 자를 끌고 가 옥에 가두거라.
3: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잠깐만, 옥이면은 감옥이야.
5: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감히 이 본자 앞에서 경망스러운 태도를 근제 어미 다스릴 것이야.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대왕님. 저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잠시만요.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앞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쓸게요. 세종대왕님 유한도.
5: 어서 끌어내라. 백성들이여, 짐도 이만 물러나 보겠다. 라방이랬나? 라방은 여기까지. 세바, 세종바이란 뜻이다. 세바.
3: 세종대왕님 노잼.
5: 노잼은 무슨 말인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지? 세바.

0: 아주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때?
1: 깨울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2: 대원, 괜찮나? 이런...
1: 자! 이제 순순히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아라!
2: 후퇴한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자, 얘들아, 이제 침착하게 대책을 세워보자. 이러니, 너희 미니특공대 대원들이잖아.
3: 미니특공대가 뭔데?
4: 맛있는 거야?
2: 기억도 완전히 아이 상태로 돌아간 것인가? 블랙 미친 녀석, 이상한 마법을 쓰다니. 모두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마법 지팡이를 파괴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5: 이럴 때가

0: 나한테 혼났다고? 아, 얘들아.
1: 형아도 하나 먹어.
0: 어, 나 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너 귀엽다.
2: 형아, 형아, 형아.
0: 너 어디가?
1: 같이 가.
0: 얘들아, 가지 마. 얘들아, 이제 그만. 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빨랐군. 야, 맥스, 안 돼, 어서 내려놔.
1: 어, 내려놔?
2: 오빠 잘 나왔다.
0: 루시, 사진 찍을 때가 아니야. 볼트, 이제 멈춰. 맥스, 그거 만지면 안 돼. 야, 샘이 숙박해. 야,
3: 볼트, 뭐해?
2: 형아, 야, 저거 봐라.
0: 볼트, 위험해.

0: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는 카르노 군단에게 맞설 수가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
1: 많이 아파. 이러면 금방 나을 거야.
2: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1: 미안해, 형아. 아프지 마. 아프지 마.

0: 못난 아이들 뿐인데 내가 너무 심했어. 형아가 이제 화 안 낼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진짜? 맛있는 거?
2: 난 아이스크림.
3: 난 쿠키만 파토 쿠키.
0: 그래 그래 형아가 다 사줄게.
1: 무슨 일이지?
0: 카로도 군단이 나타났군. 자,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2: 형아는? 형아도 같이 가야지.
0: 형은 여기서 저 괴물을 막아야 해. 형아 힘 엄청 세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1: 꼭 와야 해.
0: 레퀸치.
4: 아직 살았어. 어서 나와라 티라.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이제서야 왔구나. 자,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0: 어림없는 소리.
4: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0: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 얘들아, 공룡형아 괜찮을까? 모르겠어.
2: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3: 그거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맞아. 우리가 도와주면 형아랑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어.
4: 그래, 좋아.
1: 가자, 가자.
5: 어서 코인을 내놔.
1: 넘쳐. 공룡형아 괴롭히지 마.
6: 이건 또 뭐야?
0: 너희가 왜 여기에?
1: 얘들아, 가자!
4: 가자!
0: 얘들아, 안 돼!
6: 간지러워!
5: 알가다니 별것도 아니군. 동료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때, 티라?
0: 얘들아.

0: 형아도 하나 먹어.
1: 아니, 아빠.
0: 아프지 마.